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 그냥 실천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나는 준성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고민, 고민이에요. 고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고민은 뭔가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4: 저는 고민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다 그렇게.
3: 그래. 고민은 걱정거리가 있어 마음속이 괴롭고 속이 탐이란 뜻이에요. 고민이 있어 잠이 오지 않아요. 친구와 다퉜는데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아와 준성이도 혹시 말해줄 수 있는 고민이 있나요?
1: 아빠한테 오늘 놀아달라고 할까 말까.
3: 그렇구나. 준성이는요?
4: 저는 숙제를 일찍 할까 아니면 TV를 먼저 보고 숙제할까 고민 맨날 해요.
3: 맞아요. 그 고민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고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민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고민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조언. 조언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1: 아니요.
4: 조언. 모르겠다.
3: 조금 어려운 단어지요. 조언은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주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을까요? 우리 아까 리아가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그때 준성이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4: 놀아달라고 해도 되지만 짜증을 내는 건 안 된다?
3: 오, 아주 좋은 조언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똑똑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소개해 줄 테니 우리 준성이와 리아가 친구들의 고민에 조언을 해주세요. 자, 여기 선생님에게 온 친구들의 사연들이 있어요. 잘 읽어줄게요. 저는 키가 아주 작아요. 2년 내내 반에서 1번이에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1번일까 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0: 걸까요?
1: 치크스 있는 걸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마셔요. 그렇다면 제가 아주 좋은 조언해주죠. 밥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키가 빨리 크지. 그리고 잠만 많이 자야 돼요. 진짜.
2: 리아 그렇게 하세요.
1: 네.
2: 네. 네. 또 도착한 고민을 보도록 할게요.
1: 도잉.
2: 줄넘기를 잘 못해서 고민이에요. 친구들은 두 바퀴, 세 바퀴도 하는데 저는 한 바퀴도 힘들어요. 체육 시간이 점점 싫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1: 줄넘기를 잘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2: 그럼 우리 리아가 이 친구에게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면 이 친구가 리아의 조언을 듣고 진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 준성이는 줄넘기를 잘하나요? 그러면은 리아는 줄넘기를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조언을 해줬고 그럼 우리 준성이가 이 친구에게 잘하는 입장으로서 또 조언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준성이도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1: 그냥 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됐고 그리고 또 잘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하면 체육 선생님한테 더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와, 준성아 너무 멋진 조언이었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럼 오늘 배운 고민과 조언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시작해보도록 해요.

0: 고민, 걱정거리가 있어 마음속이 괴롭고 속이 탐. 조언,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는 말.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함께 볼까요?
2: 네.
1: 우리 준상이부터 발표해 주세요.
3: 나는 게임을 할지 말지 고민하지만 엄마가 조언을 해준다.
1: 준상아,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두 단어를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됐지요?
3: 네.
1: 이럴 때는 선생님이 이런 조언을 해줘 봅니다. 두 문장으로 나눴어도 되니까 다음 글짓기 시간부터는 우리 무리해서 한 문장 안에 두 단어를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두 문장으로 나눴어 보세요. 다음은 리아의 문장을 읽어볼게요.
4: 오늘은 고민이 많아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1: 이 문장상으로 이상은 없지만 많아서 다가와서 이런 부분들이
4: 와. 서서서서서
1: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리아가 다시 써줄 수도 있거든요. 리아가 만약에 읽을 때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 네. 다음부터는 다시 생각해보고 써보도록 해요. 오늘은 고민, 조언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공부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두 단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2: 네!
1: 그래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5: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7: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5: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로봇카풀

0: 거기 있나요?
1: 올해도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3: 안녕!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퀴즈 풀어보자.
0: 그래!
1: 그래!
3: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 가 두껍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뚜껑이.
1: 뚜껑이 두껍다? 우정이 두껍다? 우정이 아주 탄탄해서 아주 보기 좋은 걸 이런 거?
0: 좀 어렵다.
3: 오늘도 힌트를 하나 줄까?
1: 응!
3: 좋아.
0: 두꺼운 게 엄청 많아서 좀 어려워.
3: 맞아, 두꺼운 게 엄청 많지. 오늘 라라가 두껍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좀 뻔뻔할 때 쓰는 말이야.
0: 뻔뻔한 게 뭐야?
3: 무언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가 없이 태연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해.
0: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네. 마음이 두껍다.
1: 마음이 두껍다?
0: 마음이 두꺼우면 부끄러움도 없잖아.
1: 그런가?
0: 당당하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해도 당당하잖아.
1: 어깨가 두껍다? 뭔가 잘난 체를 많이 하는 거?
3: 좋아, 그럼 오늘도 펜을 들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봐요.
0: 오케이.
1: 좋아. 어깨를 어떻게 그리지?
0: 이렇게
1: 어깨를. 뭐야, 탁.
3: 윤슬아.
0: 응.
3: 윤슬이는 왜 마음이 두껍다라고 생각했어?
0: 왜냐면 마음이 두꺼우면 당당하잖아. 마음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힘이 더 솟아오르고 당당하잖아. 그러니까 난 마음이 두꺼우면 부끄러운 짓을 해도 당당하잖아.
1: 그렇구나.
3: 그럼 우준이는 왜 어깨가 두껍다라고 생각해?
1: 어깨가 두꺼우면 잘난 체도 잘하고 뭔가 위풍당당하고 학교에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 되게 부끄러움도 없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나오고 되게 재밌는 친구라서.
0: 당당한 친구?
1: 응. 그 친구한테 야, 너 어깨가 두껍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3: 그렇구나. 그럼 우준이가 보기에 그 친구가 어깨가 두꺼워 보여서 좋아 보였구나?
1: 응. 근데 또 너무 어깨가 두꺼우면 사람들 앞에서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0: 맞아. 돈이 많은 것도 적당히. 꾸미는 것도 적당히.
3: 윤슬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
0: 진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남의 앞에서 막 옷을 올리고 배꼽 보여주고 이러는 건 조금 아니잖아.
1: 그렇지.
0: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당당하게 나서고 막 그러면 친구에게 너 마음이 엄청 두껍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아, 그럴 때 마음이 두껍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0: 응, 맞아.
3: 윤슬아.
0: 응.
3: 왜 마음을 하트로 표현했어?
0: 심장처럼 표현한 거야. 이렇게 하트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하트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3: 좋아요. 그럼 그림남매, 오늘도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요?
0: 그래.
1: 그래. 짠, 나 이렇게 그렸어. 한 사람이 되게 어깨가 두꺼워서 사람들 앞에서 막 겁도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깨가 너무 넓어서 아우 이상하다 이상해 별로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0: 이렇게 표현했어.
1: 오.
0: 여기에 마음이 있지? 예시를 들어서는 만약에 친구가 부끄러운 짓을 해도 당당하게 나서고 그러면 친구한테 야, 너 마음이 엄청 두껍다라고 말할 수 있고 뜻으로 설명하면 친구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당당하게 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2: 좋아요.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1: 좋아, 제발.
2: 뾰로롱.
3: 뾰로롱.
2: 오늘의 관용어는 얼굴이 두껍다야. 옛날 중국에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는 출세하기 위해 늘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며 잘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부끄러움도 다 잊은 채 출세만을 바라보는 왕광원을 두고 사람들은 그의 얼굴 가죽은 열장을 겹친 무쇠의 갑옷 같아 라고 말했어.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철면피야. 쇠로 만든 얼굴 가죽이란 뜻이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사람을 철면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얼굴이 두껍다라는 말을 썼어. 사람은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기 마련이지.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얼굴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얼굴이 두껍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야. 만약 자신의 잘못을 늘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4: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네. 그 사람은 정말 얼굴이 두껍다.
2: 라고 말이야.
1: 얼굴이 두껍다였구나. 아쉽네.
0: 얼굴이 진짜 두꺼운 게 아니라 뻔뻔한 거네.
1: 그러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0: 그래. 오늘의 관용어는
3: 얼굴이 두껍다.
1: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는 뜻.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일은 마지막 구두를 만들어야겠어.
1: 구두장이와 꼬마 요정.
2: 나 말고 요정이 또 있다고?
1: 이야기 요정은 바로 나, 구슬인데?
3: 그러니까.
1: 어떤 요정이 있는지 알아보자.
3: 그래.
1: 꼬마 요정이 사는 나라로 뿅뿅.
4: 뿅뿅.
5: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몹시 가난했어요. 하루는 가죽을 자르다 말고 중얼거렸어요.
0: 겨우 구두 한 켤레 만들 가죽만 남았네. 내일은 마지막 구두를 만들어야겠어.
5: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가죽을 놓아둔 채 잠을 자러 갔어요. 잠시 뒤 구두방에서 속닥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6: 슬근슬근 가죽을 다듬고 한땀한땀 바늘로 꿰매고 쿵쿵쿵 못을 박아 굽을 만들자. 우리는 구두장이 꼬마 요정들.
5: 바로 손가락만한 요정들이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탁자 위로 펄짝 뛰어올랐어요. 그러고는 뚝딱뚝딱 신사 구두를 만들더니 날이 밝기 전에 쪼르르 사라졌어요. 다음 날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탁자 위에 멋진 신사 구두가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0: 이상하네. 어젯밤에 틀림없이 가죽만 놓아두었는데.
5: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게다가 꼼꼼한 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걸 할머니가 만들었을 리도 없어요. 할머니는 구두 만드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때 마침 한 신사가 구두방에 들어왔어요.
7: 이렇게 멋진 구두는 처음 보는군요. 당장 사겠소.
5: 신사가 구두를 신어보니 발에 꼭 맞았어요. 기분이 좋아진 신사는 구두값을 두 배로 쳐주었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가죽도 두 배나 샀어요. 할아버지는 가죽을 자른 뒤에 잠을 자러 갔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깊이 잠들자 구두방에서 또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6: 슬근슬근 가죽을 다듬고 한땀한땀 바늘로 꿰매고 쿵쿵쿵 옷을 박아 굽을 만들자. 우리는 구두장이 꼬마 요정들.
5: 꼬마 요정들이 또 나타났어요. 꼬마 요정들은 탁자 위로 펄짝 뛰어올라 뚝딱뚝딱 구두 두 켤레를 만들고는 날이 밝기 전에 쪼르르 사라졌어요. 다음날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3: 이번엔 여자꼬네.
5: 예쁜 구두 두 켤레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3: 너무 예쁘게 잘 만드네 이거죠.
5: 그때 아가씨 둘이 들어왔어요.
8: 다행히 너무 좋다.
5: 어쩜 이렇게 예쁜 구두는 처음 봐요. 구두 두 켤레도 비싼 값에 팔렸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가죽을 더 많이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꼬마 요정들은 계속 구두를 만들어 놓았고 그때마다 구두는 비싼 값에 팔렸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가 구두를 만드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숨어서 기다렸죠. 밤이 깊어지자 손가락만한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꼬마 요정들은 뚝딱뚝딱 구두를 만들어 놓고 쪼르르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구두장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이 무척 고마웠어요.
6: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겉옷도 없다니. 꼬마 요정들에게 멋진 옷과 모자를 선물하고 싶어요.
5: 할머니가 말하자 할아버지도 맞장구를 쳤어요.
0: 난 발에 꼭 목 맞는 구두를 만들겠소.
5: 할머니는 알록달록한 천으로 멋진 옷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자그맣고 귀여운 구두를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탁자 위에는 꼬마 요정들에게 꼭 맞는 옷과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9: 우와, 이게 모두 우리 건가 봐. 옷이 정말 따뜻해. 구두가 딱 맞아. 우리는 구두장이 꼬마 요정들.
5: 옷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은 꼬마 요정들은 요리조리 통통 뛰어다니고 빙글빙글 춤을 추더니 쪼르르 사라졌어요. 그 뒤로 꼬마 요정들은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네 구두방은 늘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꼬마 요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딘가에서 또 구두를 만들고 있을까요?
1: 세상에 저런 꼬마 요정들이 있다니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다.
10: 그러게.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은혜를 갚으려고 옷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게도 커지고 꼬마 요정은 옷도 갖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
1: 근데 요정들은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구두를 만들어 놓았을까?
11: 그 구두 요정들은 가난한 구두집 찾아가서 열심히 만들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착한 요정들인 것 같아.
1: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요정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 주었을까?
12: 요정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신발을 더 잘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를 크리스마스 날 몰래 지켜봤지. 그래서 아,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은혜를 갚으려고 옷을 만들어서 준 것 같아.
1: 요정들이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11: 집안 일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학원 숙제 그런 거 도와줬으면 좋겠어.
13: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요정들이 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래서 요정들도 힘드니까 쉴 수 있게 내 할 일은 내가 하자. 내가 했으니까 더 뿌듯하니까 안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1: 멋진 구두를 남겨놓고 사라지는 꼬마 요정처럼 나 구슬이도 친구들 마음속에 멋진 지혜, 멋진 생각을 남겨주고 싶어. 꼬마 요정은 오늘 밤 어디로 갈까? 즐거운 상상을 하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 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 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두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안녕 친구들, 우리는 Super Duper 마법사.
4: We are the
1: Super Duper Wizards.

0: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Yeah.
2: 이건 큰 F.
3: 이건 small, 작은 F.
2: F.
3: F.
2: F.
3: F. 둘 다 F. 오늘은 이 F가 들어간 단어들을 찾을 거야.
2: 오, 예.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 내가 다 찾고 말겠어.
3: Really?
4: 진짜?
2: Of course. Melody, hurry up. Do your magic.
4: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2: Go, go, go.
5: F 소리가 났는데 소리를 봐야겠어.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F가 맞아.

0: 여기 에너지가 온다.
1: 조이, 멜로디.
0: 에너지 괜찮아? 발 밑에 불이 나.
2: Fire, fire.
3: 어? 다 꺼졌다.
0: 어, 큰일 날 뻔했잖아.
2: Be careful, Energy. 조심해.
3: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래도 나 때문에 Fire 찾았잖아.
0: 에휴.
4: Who are you? 누구냐?
0: Oh my goodness!
4: 너희들도 똑같구나. 다들 나를 보면 무서워하지. 그래서 난 친구도 없고 이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지.
3: 그럼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We'll be your friend.
4: 응? 너희가?
5: Yes!
3: I'm your friend! Friend, friend.
4: You are my friend.
2: We're all friends. We are all friends.
0: 어, 얘들아, 저것 봐.
2: Wow, amazing.
0: 꽃이 피어나고 있어.
2: Flower, flower.
4: 우와, 예쁘다.
3: 와, 찾았다. 이제 이 아름다운 정원에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4: 고마워, 슈퍼 두퍼 위저드.
3: 어? 저게 뭐지? 에너지, here I come.
0: 우리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2: See you next time.
4: 안녕.

0: 걱정하지 마. 어? 가. 저리 가. 어. where is it? 어, 여기로 왔는데 안 보인다. 안 보여.
1: 그러게. 아주 작았잖아.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분명해.
2: 맞아, 맞아. 조의 말이 맞아. 소리가 들려.
1: 오?
2: 들리지, 들리지?
0: 어, 들린다, 들려.
1: 그렇다면, 들려. Let's find it!
2: Okay!

0: 쭉.
1: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파리였어, 파리! 플라이! 플라이!
2: 아하! 그랬구나! 좋았어! 슈퍼듀퍼! 슈퍼듀퍼! 매직카드!
1: 예!
2: 와우!
1: We did it!
2: 얘들아,
1: we did
2: 다
1: it!
2: 찾았어! We found them all!
3: 예! Yeah.
1: Oh, yeah. 그거 봐, 내가 잘할 거라고 했지?
2: 와, 맞아! 에너지 정말 잘했어!
3: 그럼 you guys! 오늘 찾았던 단어들 한번 볼까?
2: 오,
1: 오케이!
2: Yes. Fire! Fire!
0: Friend! Friend!
2: Flower! Flower! Fly! Fly!
4: Good job!
2: Yay!
1: Time to dance!
2: No, it's not! It's time to sing a song!
3: That's right! Let's go sing a song!
2: Okay,
1: okay.
2: Let's do it!
1: Sing it, Melody!

0: 친구들, 우리가 오늘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았지? That's right! We found F today!
1: 친구들, 우리랑 꼭 약속할 거지? Remember F!
0: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또 재밌게 놀아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응?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고요.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3: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5: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8: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진짜 매끄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0: 얘가 어디 갔지?
1: 그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그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0: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

0: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1: 기가 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2: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어!

0: 거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

접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우리들은 기가 빌더잖아.

0: 즐겨 임무 완성!
1: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어?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랐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날씨 기자.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기자가 돼볼 거야. 내가 알려줄게. 오늘 해가 쨍쨍할지, 비가 올지, 아니면 흐를지, 바람이 불지, 눈이 올지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TV 같지 않아? 이걸로 내 날씨 뉴스를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속보입니다. 오늘은 내가 바로 날씨 기자거든. 얘들아, 나랑 같이 날씨 기자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신나는 날씨 기자 놀이 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속보입니다. 지금 날씨를 확인해볼까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날씨 기자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날씨 탐험차 타고 함께 출발!

0: 더 줄까요?
1: 네, 좋아요.
0: 슉.
1: 휘.
0: 슉. 안녕, 돼지. 안녕, 비씨. 안녕, 오지.
2: 일란!
0: 지금 날씨 기자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우와, 나도 휴가 가야지. 해님이 떠서 선글라스 쓰면 좋겠다.
1: 자, 소개합니다. 날씨 요정. 그게 바로 나야.
0: 그럼 넌 어떤 날씨야?
1: 곧 알게 될 거야. 난 바로 날씨다.
0: 좋아. 그럼 날씨 뉴스를 시작해보자.
3: 응, 준비됐어.
0: 속보입니다. 오늘은 해가 쨍쨍하고 맑겠습니다. 맑음, 맑음, 맑음.
3: 수영은 맑은 날 하는 게 좋지. 벽간이다.
0: 어떡해. 구름이야. 네, 속보입니다. 오늘은 흐림, 흐림, 흐림이에요.
1: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고요.
0: 비하고? 아니, 그러니까 방금 들으셨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실 땐 우산을 준비하세요. 고마워, 비씨. 우와, 딱 맞췄네. 진짜 지금 비가 와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비예요.
3: 내 가방이 젖었잖아.
0: 저, 안녕하세요. 휴가 오셨는데 날씨가 마음에 드나요?
3: 햇빛은 없지만 그래도 선글라스 한번 써볼까? 아니야, 날이 너무 흐려. 괜찮아, 이러면 되니까. 첨벙!
0: 네, 속보예요. 물 첨벙 놀이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1: 첨벙!
0: 다음 소식은 바로 바닷가 날씨.

0: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날씨 눈이 와요.
1: 눈이라고? 어디?
2: 날씨 기자들 손상 안경 준비.
1: 혹시 눈이 보이니?
0: 팔팔
1: 저기 있어.
0: 팔팔
2: 속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눈이 와요. 눈이에요? 눈이 와요.
0: 눈이라고 막 수영하려고 했는데 햇빛 없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안 되겠다.
2: 아, 그래? 그럼 우리 눈으로 동물 만들자.
0: 야호! 신나다! 근데 코가 없는데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0: 강아지 코, 강아지 코. 찾았어!
2: 아주 딱 좋아. 봐봐! 안녕하세요, 눈송이 씨.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깜짝 눈이 내렸는데요.
0: 나 기분 최고야. 예, 눈이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날씨가 찾아와요.
2: 속보입니다. 지금 날씨는 바람, 바람, 또 바람이에요.
0: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면 해님이 나올지도 몰라.

가면 분명 해가 떠 있을 거야. 얘들아, 날씨 탐험차에 타!

0: 수가 없잖아. 배님, 어디 있어요? 진짜 어디 있는 거지?
1: 어떡해, 날씨 알려주느라 바빠서 해님이 자러 간 것도 몰랐지 뭐야. 속봅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0: 안 돼! 휴가 동안 선글라스 한 번도 못 썼단 말이야.
2: 잠깐만. 아니야, 너무 어두워. 밤에도 해가 뜨면 좋을 텐데.
1: 날씨 요정아, 무슨 방법 없을까?
0: 나 잠깐 갔다 올게.
2: 근데 어딜 가는 거지?

0: 날씨 탐험 진짜 신난다.
1: 진짜 신난다고? 우리가 해냈어?

0: 근데 해님, 오늘 왜 안 보였어요?
1: 나 숨바꼭질 하고 있었거든.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우리의 활약.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0: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 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0: 뭐? 조금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 있어.
6: 아이스 걸치신가?
3: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응. 얘들아, 어디 가?
7: 마리 팀장님,
8: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무슨 상황이야?
1: 이안, 태호,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살려주세요.
1: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0: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1: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0: 알았어.
1: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2: 고마워요.
0: 자, 다음 간다.
1: 응? 더?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0: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1: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0: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1: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0: 훌륭하게 버텨줬어.
4: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0: 자, 그럼 이제 내려가. 어?
3: 아이스걸?
5: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6: 어? 움직일 수가 없잖아.
3: 이카루스!
5: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어쩌지? 끊어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1: 이제 나오세요.
2: 아, 살았다, 살았어.
1: 저쪽은 아직인가?
3: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0: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 무서워.
4: 반장아! 반장아!
1: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4: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3: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0: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4: 반장아!
5: 아빠! 다행이다.
2: 아빠!
4: 왜 그래? 어디 다쳤니?
1: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6: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7: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4: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0: 유리야!
1: 너희들 어디 갔다 와?
8: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4: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2: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8: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3: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비겁한 지구의 숫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1: 뭐? 숫자가 다 사라져?
0: 숫자가 사라지자 지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아, 버스 번호가 다 사라져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걸었는데. 아, 여기가 어디예요? 아, 일단 회사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야?
3: 여보세요? 엄마?
4: 잘못 가셨어요.
3: 뭐야? 엄마?
5: 거참, 번호 좀 똑바로 보고 전화합시다.
3: 어떻게 똑바로 봐요? 숫자가 없는데.
0: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지구를 구할 유일한 영웅은 바로

0: 사라진 숫자들을 찾아라.
1: 이상하다. 왜 요원 친구들이 아직 안 오지? 토토는 왜 안 오고 지금?

0: 왜?
1: 곰기요원? 숫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0: 나! 할 수 있어!
2: 에? 숫자가 사라졌다고요?
0: 숫자가 사라지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3: 역시 거대 운석의 충돌로 벌어진 일이야. 운석의 충돌로 인한 가라행성과 오라행성의 자기장의 변화로 우주 폭풍이 발생하면서 숫자들이 모두 따라간 거지.
4: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숫자를 되찾는 거야.
0: 맞아. 근데 어떻게 숫자를 되찾아야 하지?
4: 숫자가 처음 생겨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곳에서 숫자를 찾아오면 돼.
0: 아하! 그럼 당장 떠나자고. 자, 목적지 숫자가 생겨난 과거로. 좋았어. 기차 출발.

0: 여긴 어디지? 어?
1: 염소 하나, 둘. 어?
0: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1: 조용. 아우, 말 시키니까 헷갈리잖아.
0: 아, 조용.
1: 쉿. 하나, 둘, 셋, 넷. 와, 염소 네 마리.
2: 헤헤이.
1: 뭐야?
2: 아유, 이 사람 옛날 사람이구만. 요즘 누가 이 돌멩이로 수를 표시해?
0: 아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숫자로 적으면?
2: 자, 이렇게 막대 눈금을 하나, 둘 그어서 수를 표시하는 거.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3: 아직 숫자가 생기기 전인가 봐.
4: 그러게. 꿈기, 여긴 아니다. 가자.
0: 그래, 알았어. 조상님들, 전 가보겠습니다.
1: 어? 어디 갔어? 어? 아니, 그러게.

0: 100g 또 다른 곳으로 이동! 와!
1: 차! 여긴 또 어디야?
2: 우다다죽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 와르르! 와르르족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렇다면 사과의 의미로 사슴을 주마!
3: 뭐? 몇 마리 줄 건데?
2: 엄지 손가락만큼!
3: 아, 이 사람이 지금? 어? 왼쪽 어깨만큼? 에이!
1: 어우! 엄지 손가락, 왼쪽 어깨! 어,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4: 아하! 저 사람들 몸으로 술을 피우나 봐!
1: 아, 그러네! 엄지손가락은 5를 의미하고
4: 왼쪽 어깨는 15를 의미해!
2: 어허! 엄지손가락만큼!
3: 아니! 왼쪽 어깨만큼이라니까!
2: 이런 욕심쟁이!
3: 다시 전쟁이다! 야!
1: 안 되겠군! 자! 큰일이구만. 숫자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0: 저기 숫자.
4: 어디?
0: 근데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니고 고대 이집트 숫자야. 옛날 이집트에서는 수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나 봐.
4: 아하, 막대기 연꽃 손가락 그림이네.
5: 오, 근데 맨 아래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림 같은데?
0: 맞아! 백만이 아주 큰 수라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지! 이렇게! 야! 야!
4: 야! 어? 저건 로마 숫자다!
5: 차하! 로마 숫자는 나도 많이 봤다고! 시계에도 있잖아!
0: 나도!
4: 숫자 하면 우리가 쓰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었네.
1: 그러게, 정말 신기하군.
6: 저건 뭐지?
2: 기다란 게 하늘을 난다면. 어? 용?
6: 용?
2: 용이 1이

0: 용이 아니라
1: 토끼네.
2: 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별에서 오셨나요?
4: 네, 맞아요.
5: 저희는 숫자를 찾고 했습니다.
6: 저희 세계에서 숫자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0: 어머, 숫자가요?
1: 잠깐만. 숫자라면 이게 우리가 쓰는 숫자인데?
7: 우와! 이건 인도아라비아 숫자야!
5: 우와! 정말 우리가 쓰는 숫자랑 비슷하구만! 자, 드디어 숫자를 찾은 것 같지?
7: 저희는 미래에서 왔는데요. 미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런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든요.
6: 맞아요. 인도에서 만들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퍼뜨려서 인도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러요.
1: 이야, 참 신기하네. 우리가 별을 연구하려고 만든 숫자가 미래에는 그렇게나 많이 쓰인다니.
5: 저 그럼 저희가 그 숫자를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3: 그럼요.
1: 아니, 당연하죠.
5: 감사합니다. 자, 인도아라비아 숫자 소환. 자, 됐다. 인도아라비아 숫자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그럼 안녕히 계세요.
3: 그래요.

0: 자, 숫자를 쳐뒀으니 돌아가야겠지.
1: 그래야지. 현재 지구로
0: 출발. 와!

0: 곰끼, 토토, 끼끼 요원들의 활약으로 숫자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숫자들이 돌아오자 시민들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1: 숫자들이 또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숫자를 잘 지키겠습니다. 숫자를 소중히 여기면
2: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누구나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2: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5: 렛고
2: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5: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6: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했어!
1: 성공이야!
0: 어? 저게 누구지? 꽁지?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으아! 어,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2: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0: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너무 무서워!
2: 어?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죠.
3: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됐네요.
5: 쫓아다닐 수분은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도와줄게.

0: 뒤에 따라오고 있는 녀석들도 사진 속에 가둬버려야지.
1: 조심해!
0: 써보자. 야, 저리 가! 아, 어? 물을 싫어하나 본데?
2: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0: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1: 쿼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2: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0: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1: 스타코어?
2: 그게 뭔데, 맥스?
0: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3: 어? 이게 뭐지?
2: 스타코어야.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0: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2: 아예!
1: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4: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야!
0: 앞에 낭 떨어지잖아. 낭 가는 길이야.
4: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문이야.
0: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2: 고마워, 슈퍼윙스.
4: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5: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익스 볼이야.
1: 우와! 쿼카 모형이잖아.
2: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1: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2: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0: 어? 오, 이런 까르마케송! 어?
3: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1: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5: 거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1: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7: 싱가포르로 출동!

0: 가진 황금 왕관. 다이지 할아버지!
1: 아, 호기!
2: 오랜만이에요.
1: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오,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 이걸 한번 보렴.
0: 우와!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
1: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2: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0: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2: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1: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0: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0: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3: 채, 눈치 빠르긴.
0: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 참! 왕관!
4: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0: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2: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5: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0: 어떻게 된 거지?
6: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4: 이건 말도 안 돼.
2: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0: 전 절대 아니에요.
7: 다들 비켜주세요.
8: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0: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2: 호기!
9: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3: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9: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 보세요.
4: 어떻게 된 거지?
3: 아리, 저기 좀 봐.
2: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8: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0: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8: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0: 아니요. 못 봤어요.
8: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2: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0: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8: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2: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0: 고마워, 아리.
2: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4: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2: 좋아요.
4: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2: 네.
4: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 주겠니?
7: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2: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10: 여기랑 저기
7: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2: 맥스, 뭘 찾았는데?
11: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2: 골든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뿐이야.
1: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12: 가자, 할아버지.
1: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2: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4: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1: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12: 고마워요, 할아버지!
3: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 황금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13: 멋진 전시였어.
14: 맞아.
2: 네, 엄마.
3: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어,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2: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3: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뭐야? 함정이었어?
2: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15: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3: 뭐?
2: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3: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2: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4: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8: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3: 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2: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흡착컵 액션.
3: 우와.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4: 어? 맥스! 아리!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호기! 섀도우 스핏!
2: 호기!
4: 장경! 끝!
3: 어? 뭐야?
4: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14: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4: 네, 경찰관님. 호기! 여기 진짜 황금 왕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2: 호기, 정말 고마워.
8: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0: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2: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0: 그럼 밀라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11: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엑스 볼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백조의 호수에 간 이빨 해적.
1: 공주, 나와 결혼해줘.
2: 아니, 못된 마왕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1: 감히 마왕을 화나게 하다니. 백조로 변해라.

0: 공주는 낮에는 백조, 밤에는 사람이 되는 무심시한 마법에 걸렸으니.
1: 공주가 백조로 변했다고? 저 마법을 배우면 지구인을 몽땅 백조로 만들 수 있겠지? 번개맨도 백조맨으로? 생각만 해도 웃겨 웃겨. 얘들아 뭐하냐? 당장 백조의 호수로 가지. 지구인들 기대해. 곧 백조로 변할 테니까. Coming soon.
0: 우리를 백조로 만든다고?
2: 아, 싫어요.
3: 무서워.
0: 도와줘요.
4: 번개맨!
5: 세계의 친구들을 백조로 만들겠다고? 아니, 그렇게 될 일은 없어. 이 번개맨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백조의 호수가 어디지? 번개아이, 백조의 호수 검색 부탁해.
6: 백조의 호수란 지명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대신
5: 응?
6: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유명합니다.
5: 좋아. 그렇다면 볼쇼이 발레단이 유명한 러시아로 번개 둥!
6: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랍니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아주 춥고 길어요.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 모스크바에는 크렘린 궁전과 붉은 광장이 유명해요. 크렘린 궁전은 황제가 살던 곳이랍니다. 크렘린 성벽을 따라가다 보면 넓은 광장이 나와요. 붉은 광장이랍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쓰는 붉은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 광장은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예술의 나라예요.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발레 공연이 특히 유명하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발레 음악이에요. 차이콥스키는 호두까기 인형 외에도 백조의 호수란 아름다운 발레 음악을 작곡했답니다.
1: 백조의 호수? 야, 내가 찾던 거네. 마법사는 어디 계신가? 백조 마법 좀 배우러 왔는데.
5: 이빨아줘, 안녕. 날 백조맨으로 만들고 싶다고?
1: 뭐야 뭐야, 번개맨. 백조맨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온 건가?
5: 안 됐지만 백조맨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마법사 따윈 없거든.
1: 뭐? 왜? 왜?
5: 네가 본 이야기는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 공연 속 이야기니까.
1: 발레? 발레는 요새 세탁기가 하지 않나?
5: 야, 빨래가 아니라 발레. 발레는 말 대신 아름다운 몸짓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이지. 이빨해져, 너도 발레 공연을 보면서 이 예술적 감성을 길러보는 건 어때?
1: 흠칫뿡! 예술? 학생에게 예술이란 이런 거지! 슈바라 슈바라! 백조의 호수여! 꽁꽁 얼어붙어라! 발레리나여 꽁꽁 얼어붙어라! 슈바라 슈바라! 꽁꽁 마법! 이야!

0: 안 돼. 아름다운 러시아 예술이 멈춰선 안 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이럴 수가. 얼음 바위는 해적에게로. 야!
1: 이빨의 적살이야! 번개. 어지러워. 여긴 어디? 난 누구? 와, 저게 뭐야? 알록달록 대왕 양파네. 아, 좋은 생각이 났어.

0: 모스크바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이빨의 적이 더 이상 사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어? 이빨 스타그램?
1: 야! 모스크바 벼룩시장에서 양파 요술봉 득템! 지구인을 백조 대신 양파로 만들어주지. 기대하시라, 양파맨! Coming soon!
0: 이빨의 적? 정말 끈질긴 악당이야. 우선 모스크바의 양파 모양 건물부터 찾아야겠어.
2: 모스크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성 바실리 대성당이에요. 알록달록한 9개의 양파 모양 지붕이 장난감처럼 귀여워요. 이 성당은 러시아의 황제 이반 3세가 몽고군을 이긴 걸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답니다.
3: 오, 정말 아름다워. 이 성당을 만든 자가 대체 누구냐?
2: 이반 대제는 설계자를 찾아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아름다운 건물을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붕을 양파 모양으로 디자인한 걸까요? 러시아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눈이 쌓이지 않고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양파 모양 지붕을 만든 거랍니다.
0: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계절까지 생각한 아주 지혜로운 건물이군.
1: 번개맨, 양파 지붕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너도 양파맨으로 만들어주지.
0: 이빨의 적, 러시아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널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로 내가 보내줄게.
1: 기다려? 누가? 날?
0: 기대도 좋아.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날 어디로 보내는 거야?
0: 러시아의 비밀 수호대원, 그는 바로바로
3: 새 먹잇감인가? 연어 마시면 좋겠는데.
1: 저 연어 맛 아니거든요.
3: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리 와.
1: 실례 많았습니다. 이빨의 적 살리야.
4: 안녕, 나는 러시아의 음악가 차이콥스키. 내가 지은 발레 음악을 소개하지.

러시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러시아에는 호수 한가운데로 차가 쌩쌩 지나다닐 수 있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바이칼 호수예요. 바이칼 호수의 크기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세계의 불가사의. 세계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번개맨의 에너지는 높아져 간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 외계인의 낙서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 신들의 정원일까? 하늘과 땅 사이 공중 정원의 비밀. 거대한 석상은 그 섬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기만 한데.
1: 저 거인들 좀 봐. 눈도 부리부리하고 덩치까지 좋은 게 우주 문지기로 딱이야. 얘들아, 뭐하냐? 쟤들 태우러 가지 않고.
2: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번개아잉, 저 거대한 석상들이 있는 곳 어디지?
3: 칠레의 이스터. 이스터 섬이 검색되었습니다.
2: 고마워, 번개아이. 이스터 섬으로 번개 이동!
3: 이스터 섬이에요. 이 섬에는 거대하고 독특한 석상들이 우뚝 서 있답니다. 모아이 석상이에요. 커다란 머리와 몸통으로 되어 있는 모아이 석상. 눈 부분엔 산호와 붉은 화산암이 박혀 있어요.
4: 놀라지

0: 우리가 얼마나 크냐면 어른 두 사람 높이부터 어른 열 명보다 더 큰 석상도 있지.
1: 이스터 섬에는 이런 모아이 석상이 몇백 개가 함께 서 있어.
2: 나무 한 그루 없는 섬에서 어떻게 거대한 석상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수백 년간 풀리지 않은 불가사의랍니다. 모아이 석상은 대체 누가, 왜 만든 걸까요? 재미있는 추측이 아주 많아요.
0: 외계인이 우릴 만들었단 설부터 잉카인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2: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는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바위를 깎아 만들고 통나무로 굴려서 들어 올렸다는 설.
3: 자자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 올린다. 하나 둘 셋.
1: 통나무가 아니라 밧줄로 들어 올렸단 설도 있지 아마.
3: 하나 둘 셋 하면 당긴다. 하나 둘 셋.
2: 이렇게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모든 건 추측일 뿐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답니다. 그렇다면 모아이 석상을 대체 왜 만든 걸까요?
0: 그것도 미스터리야.
1: 죽은 왕이나 추장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단 이야기도 있고,
0: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단 설도 있으니까.
2: 하지만 모아이 석상을 만들고 옮기고 세우기 위해 너무 많은 나무를 베어버려서 척박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0: 나무를 함부로 베고
1: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0: 앞으론 지구 전체가 살기 힘든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4: 그래서 내가 데리러 왔지롱.
0: 이빨 해적?
4: 하루 종일 서 있지 말고 우리랑 함께 팍팍팍 싸움도 하고 힘없는 애들 팍팍팍 괴롭히고. 어때? 재밌겠지? 꿀잼 보장.
5: 모아이 석상들을 괴롭히지 마! 이스터 섬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자.
6: 번개맨이다!
5: 모아이 여러분, 당신들을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미스터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모아이 석상들은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는 사실. 모아이 포에버! 이빨의 적! 번개 파워를 받아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4: 큰일 날 뻔!
5: 아니, 제대로 안 맞았잖아?
0: 괜찮아, 번개맨. 다음은 우리 차례. 모아이 석상의 이름으로 대굴대굴 왕바위 공격이다! 이야!
4: 뭐야? 얘들도 비밀수네? 하지마!
5: 번개맨! 오, 대단해요, 모아이 석상들. 당신들도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이었군요.
0: 비밀.
5: 어? 이빨 스타그램?
4: 내가 그냥 갈 줄 알고 지구에 엄청 커다란 스케치북이 있었네. 요거 내가 좀 확 뜯어가야겠어. 좀비 방학 숙제가 많이 밀려서 말이야.
5: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그림? 대체 어디지? 어딘가에 힌트가 숨어져 있을 텐데. 커다란 새가 그려져 있고, 거미가 그려져 있고, 외계인의 존재까지? 잠깐! 나스카 스케치북이라면 바로 거기!
2: 페루의 사막 도시 나스카예요. 고대 문명의 비밀이 숨겨진 미스터리한 곳이랍니다. 사막에 그려진 이 그림, 너무 커서 하늘에서 봐야 전체가 다 보일 정도예요. 지금부터 이

0: 불가사의한 그림으로 숨은 그림 찾기 해볼까요? 어? 거대한 삼각형을 찾았어요. 3k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예요. 외계인처럼 생긴 그림도 찾았어요. 벌새도 보이고 원숭이도 보이고 소용돌이 무늬도 보여요. 대체 누가 그린 걸까요? 설마 외계인이 몰래 와서 남겨놓은 그림?
1: 내가 볼 땐 외계인이 그린 것 같은데? 내가 우주로 가져가서 물어볼게. 방학 숙제로도 내고 말이지.
2: 지구의 보물을 방학 숙제로? 그렇게는 안 되지.
1: 쟤 또 왜 왔어?
2: 이빨의 적, 아무리 좀비 해적이라도 방학 숙제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나스카의 그림은 지구에 놔두고 말이야.
1: 번개맨, 잔소리 그만해 줄래?
2: 안 되겠군. 더욱 강력해진 번개 파워를 보여주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번개맨, 에너지가 더 세진 것 같아! 번개!
2: 휴. 당연하지. 세계의 불가사의 덕분에 번개 에너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친구들,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친구들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 말고도 다양한 피라미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세계의 불가사의 피라미드 편 지금 시작합니다.

I say Mexico, you say pyramid. Mexico, pyramid. Mexico, pyramid. 높은 곳에 위치한 신들의 도시, 거대한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 고대 멕시코의 숨결을 느껴 대단해요.

0: 세계의 불가사의한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바빌론에는 하늘과 땅 사이 공중정원이 있었다?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바빌론의 공중정원이에요. 바빌론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남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서아시아 최고의 세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대체 누가 왜 지은 걸까요? 2600년 전, 바빌론의 정복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
1: 사랑하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하리다.
0: 우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비록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만든 정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정복왕은 공중정원뿐 아니라 탑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랍니다. 바빌론의 정복왕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강대국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30층 높이의 바벨탑과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바빌론이 세계의 중심임을 알리고자 했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프리카의 어둡고 울창한 심장부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는 놀라운 동물들이 살고 있죠. 햇빛이 거대한 나무와 덩굴 식물을 뚫고 젖은 바닥까지 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왕국에는 몸을 숨긴 동물들과 수수께끼가 가득하죠. 분명 어디선가 존재가 느껴지고 바람결에 소리가 들려오지만 아프리카 정글의 불문율에 철저하게 적응한 동물들은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양분하는 적도 주변에 아마존 정글에 이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하지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은 드넓은 기니만을 경계로 대륙의 중심부까지 퍼져 있는데 그 면적이 7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이곳은 인류의 친척쯤 되는 생명체들의 고향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남벌과 사냥을 피해 이곳에

마지막으로 남은 정글은 이들의 은신처이자 덫입니다. 이들은 이곳의 무성하고 빽빽한 초목과 불안정한 식량, 그리고 위험과 비밀에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쏟아지는 열대의 폭풍우에 흠뻑 젖은 채로 말입니다.

물은 이 정글의 핵심 요소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물은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그 풍부한 물이 늘 30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기후와 만난 덕분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랐고 사실상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숲을 이루었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정글에 내리는 비는 이곳의 다양한 생태계와 그 안에서 서식하는 여러 생물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죠. 아프리카 우림에서 물은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걸 이어주는 실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이 정글의 생태계가 느리고 미묘한 행렬 속에 함께 엮이는 거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 정글의 어두운 심장에서 물의 동맥이 흘러나와 사바나로 조금씩 뻗어나갑니다. 무질서하게 뒤섞인 정글의 강과 주변 강기 썰근, 이 대륙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동물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일부 동물들은 정글 안으로 들어가기보단 자신의 영역 안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강의 가장자리에는 트인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코끼리와 코뿔소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육상동물로 알려진 하마들의 주 영역입니다.

큰 수컷은 무게가 3톤까지 나갑니다. 하마는 강물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기도 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낮엔 주로 물에서 졸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죠.

하마들이 강에서 노는 동안 목마른 아프리카 물소떼가 찾아왔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다 물을 마시러 온 거죠. 물가에 자리 잡은 물소떼는 느긋한 시간을 보냅니다. 젊은 수컷 몇몇은 싸우는 시늉을 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닌 듯하군요.

홍멧돼지들도 종종 강기석을 찾습니다. 황새와 댕기물대새도 함께 어울리죠. 홍멧돼지들은 습기 많은 땅을 찾아다닙니다. 앞발로 땅을 파고 단단한 주둥이로 구근과 뿌리, 덩이줄기를 찾아서 먹죠.

이들은 굳이 정글 안까지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포유류는 정반대입니다. 정글 안을 벗어나는 법이 거의 없죠. 이들에겐 울창한 어둠의 장막이 꼭 필요하니까요. 나무들은 점점 더 강쪽을 향해 팔을 뻗어갑니다. 물가를 좋아하는 뿔호반새에겐 최적의 환경이죠. 한편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몰래 강을 살핍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침팬지가 안전한 숲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종종 몇 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강가 모래밭을 찾아오는데 이들에겐 색다른 공간이 강 주변을 탐방하는 거죠. 그러다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감지되면 안전하게 숨을 곳이 있는 정글 내부로 곧장 돌아가 버립니다. 이곳에 익숙한 뿔 호반새는 두려움 없이 탐색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낚시하기 좋은 날이거든요.

덕분에 추격해오는 포식자의 눈을 피해 쉽게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수컷에게는 손 크기쯤 되는 뿔이 있는데 뿔이 큰 사바나의 영향과 구별되는 점이죠. 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빽빽한 정글 안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부시벅은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며 부드러운 나뭇잎이나 줄기, 뿌리 등을 주로 먹습니다. 먹이가 넉넉하지 않은 숲의 바닥에서는 오히려 혼자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정글의 덩치 큰 주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고릴라들은 일생의 많은 부분을 먹이를 찾는 데 씁니다. 그날그날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상당한 노고를 들여야 하죠. 비니만 지역에 사는 저지대의 고릴라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하루에 1km 이상 이동하기도 합니다. 고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인원이고 생존을 위해선 그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하죠. 수컷 성체는 하루 음식 섭취량이 18에서 2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채식으로 구성된 식단은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대신 먹이를 먹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고릴라가 먹는 식물은 104종류에 이른다고 하죠.

한편 고릴라의 머리 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들이 정글을 층층이 나누어 점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열매가 무르익고 나무가 꽃을 피우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바삐 움직입니다. 기니만 지역에는 아주 독특한 종류의 원숭이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원숭이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인 가봉 탈라포이는 다 자란 수컷도 몸무게가 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탈라포이는 보통 강이나 습지가 가까운 곳에 100여 마리씩 한 무리를 이루고 주로 낮은 나뭇가지를 돌아다니며 삽니다. 새끼는 어미 몸무게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어미와 함께 무리 전체

작은 체구의 가봉 탈락 포인을 보다 보면 난쟁이 악어의 존재도 그리 놀랍진 않을 겁니다. 아프리카 정글은 작고 특이한 동물들의 고향입니다. 몸 길이가 2m밖에 안 되는 이 악어도 그중 하나죠. 눈꺼풀과 등, 목덜미까지 단단한 비늘 피부로 뒤덮인 난쟁이 악어는 크기는 작지만 아주 강인한 녀석입니다. 이들의 서식지는 정글 내부의 작고 얕은 강이죠. 그리고 애기 하마라고도 불리는 피그미 하마도 정글 안에 강에 삽니다. 이 정글의 또 다른 고유종이죠. 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물 안에서 보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육지 생활에도 적응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하마와 비슷한 듯해도 피그미 하마의 몸무게는 200kg밖에 안 되며 민첩하고 심지어 우아합니다. 작은 몸집 덕분에 빠르고 간편하게 숲을 돌아다니죠. 게다가 미리 길을 닦아놓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시타퉁가라고도 알려진 늪영양이죠. 늪영양은 단독 생활을 하며 아프리카 정글의 강과 습지에

포식자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울창한 숲 주변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늠영양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정글에 적응한 다이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작은 영양으로 몸무게가 3kg밖에 안 되는 녀석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커 중에서도 작은 종에 속하는 파란 다이커는 빽빽한 열대림도 문제없이

울창한 아프리카 정글에는 나무 꼭대기까지 감아 올라가 기둥을 이룬 덩굴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구역은 발들일 엄두조차 낼 수 없죠. 이 복잡한 미로는 몸집이 작은 동물들에게만 입구를 내어주고 몸을 숨기도록 허락합니다. 이 작은 영향은 모든 사냥꾼들이 탐내는 먹잇감이거든요. 한편 침팬지들은 쉽게 숲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98%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인류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이 정글에 포위된 포로라 할 수 있죠. 침팬지들은 공중과 땅을 마음껏 누빕니다. 공중에서는 놀라운 기술로 나무 사이를 이동하고 땅에 내려와서는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거죠. 이곳의 그 무엇도 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 동네를 훤히 알듯이 침팬지들도 자기 영역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죠. 이 어린 수컷은 강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목축일 곳을 잘 알고 있네요. 하늘이 폭풍우를 예고하는 걸 보니 나무구멍엔 다시 물이 채워지겠군요. 곧 폭풍과 들이닥칠 텐데 웬일인지 침팬지 몇 마리가 강기슭으로 향합니다.

녀석들은 영리하게도 강과 맞닿은 구역에 쓰러져 있는 나무와 열매를 차지했군요. 침팬지 공동체는 구성원이 150마리에 이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작은 무리로 나뉘어 자신들의 영역을 드나들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보통은 하루 8시간씩 먹이를 찾아다니죠.

침팬지의 영역인 정글 바닥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우로 마를 새가 없습니다. 이 습기 덕분에 점성을 지닌 작고 묘한 생명체들이 자라나죠. 바로 균류입니다. 정글의 나무와 나뭇잎이 크기에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부식되는 것도 이 균류들 때문이죠. 균류처럼 끈적한 점성을 지닌 자이언트 달팽이도 균류를 돕습니다. 어둡고 오래된 이 정글에서 거대하게 성장한 연체동물이죠. 이곳엔 온갖 종류의 절지동물들이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의 나비들은

나무 껍질이나 땅에서 자라는 이끼와 지휘류를 닮은 이 모메뚜기는 실제로 정글의 거대한 나무들의 표면을 훑으며 이끼와 지휘류를 먹고 삽니다. 이들의 위장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헤매는 파충류의 예리한 눈은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죠.

정글의 땅을 누비는 게 작은 생명체만은 아닙니다. 부시피그도 열심히 정글 바닥에 부식토를 뒤지며 작은 동물이나 열매 찌꺼기, 식물의 잔재를 샅샅이 찾아내죠. 이들은 야생 돼지 중에서 가장 고상한 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흰개미처럼 귀한 별미 간식을 좋아하죠. 환기굴뚝처럼 생긴 흰개미 집은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건축물입니다.

설치류 같은 작은 포유동물이나 곤충은 정글 안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단백질의 원천입니다. 이 어린 침팬지도 그런 먹이를 찾고 싶었지만 지금은 벌레 먹은 나뭇가지로 아쉬움을

침팬지는 고릴라와 달리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식단은 다양한 과일이나 나뭇잎 등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도 하루 식단의 2% 정도는 동물성 먹이로 채워지는데 그러기 위해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죠. 오늘은 운이 좋았는지 쓰러진 나뭇가지에서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침팬지답게

먼저 먹이를 가지고 한참 장난을 치는군요. 먹잇감으로 단순히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침팬지 사회는 꽤 복잡한데 아주 어릴 때부터 무리의 구성원들과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죠. 이런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위험으로 가득한 이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끼리 돈독한 유대를 다지는 겁니다. 침팬지들이 작은 먹잇감에 기뻐하며 감탄하듯이 베일에 쌓인 채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아프리카 정글은 우리에게도 끝없는 감탄의 대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변함없는 여기 이 숲에 인류를 닮은 아프리카 유인원들과 독특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생물들은 수천만 년 동안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오고 있죠. 함께 진화해가며 가장 순수한 형태로 자연의 창조력을 경험하는 곳, 바로 아프리카 정글입니다.

0: 어? 이게 뭐야? 우와, 단풍잎이네.
1: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지 마!
0: 아이, 깜짝이야. 왜 그래?
1: 이건 보통 단풍잎이 아니야.
0: 그럼 뭔데?
1: 어제 유치원 소풍 갔을 때 유유한테 선물로 받은 거야. 아주 소중한 거라고.
0: 뭐? 유유한테 단풍잎을 선물로 받은 거야?

0: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1: 궁금해? 정말
0: 정말 정말.
1: 그럼 단풍잎 선물로 받은 이야기 해줄게.
0: 와, 역시 우리 호떡이 최고다.

0: 거예요. 단풍나무 근처에 보물을 숨겨뒀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세요.
1: 네!
2: 근데 좀 춥다.
3: 어? 유유가 추운 것 같네? 유유야, 응? 이거 내 거 입어.
2: 어, 정말? 고마워.
0: 야, 나는?
3: 어? 너는? 네 거 입어.
0: 아, 나도 춥다고.
3: 나 없어, 이제.
0: 아, 춥다고. 난 저거 줘.
4: 저, 선생님.
2: 어, 깔끔이 왜?
4: 꼭 보물을 찾아야 하나요?
2: 어, 왜? 어, 깔끔이는 보물 찾기 싫어?
4: 아니, 보물은 좋지만 더러운 건 싫어서요. 선생님이 대신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2: 되겠니?
4: 안 되죠. 얘들아, 같이 가!
3: 그렇게 보물찾기가 시작됐는데?
2: 어, 어딨지? 어딨지? 어딨나? 어디? 어?
0: 아, 여기 있다! 찾았다!
3: 우유는 노란색 단풍나무 밑에서 노란색 보물을 찾았고,
2: 우와, 진짜, 진짜 부럽다. 어? 이거 보물?
3: 찐이도 빨간색 단풍나무 밑에서 빨간색 보물을 찾았어.
2: 와, 싹?
3: 심지어,
4: 아우, 콩 묻는 거 싫은데. 아이. 어? 어? 아. 으, 찾았다. 어? 아유, 끈적끈적 콩나이. 재밌는데?
3: 깔끔이까지 찾았는데 나만 못 찾은 거야. 나만 못 찾았어. 나만 보물이 없다고.
2: 어우, 아니야. 호떡이 보물은 호떡이를 아직 기다리고 있어.
3: 정말요?
2: 그럼. 왠지 저기 저 빨간 단풍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아?
3: 보물아, 기다려. 내가 달려갈게.
4: 이 소리는
2: 부서지는 소리?
3: 부서졌어. 부서졌어. 무새 울음소리에 숲도 울고 친구들도 슬퍼했지.
2: 아이, 호떡아, 괜찮아, 괜찮아.
3: 바로 그때
2: 호떡아,
3: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었어.
5: 짜잔, 이거 너 가져. 내가 주운 단풍잎이야.
3: 어, 고마워. 유유가 내게 단풍잎을 준 거야.
5: 아, 그렇게 받은 거구나.
3: 완전 감동이지.

0: 그래서 결심했어. 다음 소풍 때 내가 단풍잎을 선물로 줄 거야.
1: 그래? 그럼 내년에나 줄 수 있겠네.
0: 뭐? 내년?
1: 응,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거든.
0: 단풍잎을 가을에만 볼 수 있다고? 왜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건데? 왜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거냐고? 왜?
1: 그러니까 왜 가을에만 볼 수 있냐면 가을
0: 누나도 모르는 거냐?
1: 아이, 맞아.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호기심 딱지를 모았잖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2: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단풍 딱지. 단풍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누구세요?
3: 요요 2022 DJ 여비의 요.
1: 안녕하세요. 근데 옆이요? 혹시 앞, 뒤, 옆 할 때 옆이에요?
3: 여기요, 아미의 요, 염록체의 옆, DJ 여비의 요.
4: 염록체가 뭔데요?
3: 염록체는 영양분을 만드는 곳이에 요. 뿌뿌뿌뿌, 영양분 만들어요. 식물이 잘 살아가려면 영양분이 필요해요. 영양분은 보통 식물의 잎에 있는 염록체 댄스클럽에서 만들어지죠. 요요! 오늘도 식물의 영양분이 되기 위해 염록체 댄스클럽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 뿌리로 흡수한 물,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태양에서 받은 빛이 모여서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분은 줄기와 열매, 뿌리로 보내져요. 뿌뿌뿌 영양분 만들어요.
4: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가을에만 녹색 나뭇잎이 노랗게 빨갛게 변해요?
3: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다시 염록체 댄스 클럽으로 뿔뿔뿔뿔뿔! 요요요! 색소 댄스 배틀! 먼저 녹색 브라더스!
5: 시작해볼까?
3: 렛츠 고!
5: 와우!
3: Unbelievable! 감정축!
6: 오, 네.
3: 다음은 요요 에헤라 키야!

0: 이렇게 많은 녹색 색소 때문에 봄, 여름에는 나뭇잎이 녹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1: 근데 좀 춥다.
0: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공기의 온도, 즉 기온이 낮아지면서 네,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 차가운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주위에 약한 녹색 색소들이 눈에 됩니다.
2: 느낌이 아니야.
1: 어, 추워.
3: 여기까지인가?
1: 안녕.
0: 나무에 따라 녹색 색소 뒤에 가려져 있던 노란 색소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4: 우린 녹색 색소보다

0: 빨간색 색소는 다르게 나타나요. 빨간색 색소는 처음에는 없다가 가을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져요. 빨간색 색소는 나뭇잎의 영양분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가을에는 영양분이 나뭇잎에 쌓이면서 빨간색 색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을에 단풍나뭇잎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유랍니다.
1: 아, 그렇구나. 가을이 되어서 기온이 낮아지면 녹색 색소가 없어지고 가려져 있던 노란 색소가 나뭇잎을 노랗게 만든다.
2: 빨간색 색소는 가을이 되면 새로 만들어져서 나뭇잎을 빨갛게 만든다. 맞죠?
0: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겨울이 다가오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엽록채 댄스클럽은 문을 닫아요.
2: 헉, 정말요?
0: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뭐야?
2: 예!
0: 지금까지 엽록채 댄스클럽의 DJ 엽이었어요.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자연은 정말 신비해.
1: 맞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
2: 맞아, 맞아. 누나, 나도 계획이 있는데.
1: 무슨 계획?
2: 누나한테 단풍 닦지 말고 단풍잎 주러 가는 계획.
1: 좋아, 그럼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최고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렛츠고!

눈 낮아지면 녹색색도 줄어 노란색도 보이고.

0: 야, 잘다 달어. 응?
1: 엉큼달짱.
0: 맛있다.
2: 오늘 뉴스 좀 볼까?
3: 다음 소식입니다. 석류 중에 진해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언제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기자?
4: 네, 언제나 현장에 있는 언제나 기자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의 묘를 찾아가 돌보는 석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도 진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해야, 어딨니?

0: 삼촌도 성묘할 때 지내봤어요.
1: 너희들 엄마 아빠 삼촌이 성묘 갔을 때 지내 만난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지내 얘기.
1: 그래.
0: 기억 안 나요.
2: 어떻게 둘 다 기억을 못하니? 좋아,

0: 궁금해. 진해의 비밀. 엄마, 아빠, 삼촌이 아주 깊은 산속으로 성묘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
1: 아, 힘들어. 아유,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유.
0: 열심히 풀을 정리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2: 어? 여기도 잡초가 있네. 무슨 일이야?
3: 쉿!
2: 지지 묻었다고?
3: 지네가 있어요, 지네!
0: 아빠 어깨에 커다란 지네가 있었던 거야.

0: 화난 지네가 엄마를 물려는 순간
1: 지연이는 안 돼!
0: 아빠가 손을 내밀어 지네를 막았지.
1: 이 녀석이! 저기 괜찮아? 아파.
2: 일단 병원부터 가요. 병원부터.
0: 병원으로 가면서 물웅덩이에 빠진 지네를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1: 근데 꿀빵 삼촌, 왜 물웅덩이에 빠진 지네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냐고요? 왜?
2: 그러니까 그게 물을 마시고 있었나?
1: 에?
2: 갑자기 내가 목이 타네. 내가 물 좀 마셔야겠다.
3: 에이, 삼촌! 어?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요.
2: 아, 맞다. 그래, 우리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보자.
3: 네!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지네 딱지! 지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누구세요?
5: 따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연구하는 전문가 지지 박사예요. 허허, 아니요.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네가 물웅덩이에 빠지니까 움직이는 걸 멈췄는데 왜 그런 거예요?
5: 하하하, 그게 궁금했군요. 그럼 지네를 찾으러 동물로 간 나의 조수 네네를 한번 불러볼까요?
3: 박사님은 안 가세요?
5: 아유, 동굴 속은 지지예요, 지지. 흙무더 흙. 아, 지지.
1: 왜?
5: 농담이에요.
1: 농담.
5: 그러면 네네를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6: 네네. 어, 박사님. 아, 지네요? 아, 지금 찾고 있는데.
1: 잠깐만요.
6: 어, 지네가 나타났습니다. 엄청 다리가 많습니다.
5: 그렇습니다. 지네의 몸은 보통 15마디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디마다 두 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총 30개의 다리가 있는 셈이죠. 물론 마디가 더 많고 다리가 더 많은 지네도 있지요. 여기서 잠깐 퀴즈! 지네의 마디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2: 꿀빵! 짝수요!

0: 보통 진해는 마리의 개수가 15개, 17개, 19개 이런 식으로 홀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진해는 앞다리의 길이보다 뒷다리의 길이가 1번 짧다, 2번 같다, 3번 길다. 정답은?
1: 꿀빵 2번 같다.
2: 땡! 호떡 3번 길다.
0: 딩동댕 정답! 진해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길어서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서로 걸려 넘어지질 않죠. 그리고 하나 더! 땅을 디딜 때 한 점을 정해놓고 모든 다리가 그곳을 밟고 지나가게 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3: 네, 완전 신기해요.
4: 박사님, 지지 박사님.
0: 무슨 일인가요?
4: 박사님, 진해가 물에 빠진 다음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0: 진해의 마디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4: 뭔가 구멍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대부분의 진해는 마디마다 숨구멍이 있어서 여길 통해 숨을 쉬죠. 그래서 물에 빠져 숨구멍이 막히면 기절을 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진해가 물에 약한 것은 아닙니다. 물에서도 헤엄을 잘 치는 진해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4: 박사님! 지지 박사님!
0: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4: 박사님! 알을 낳고 있는 진해를 발견했습니다! 진해가 몸을 둥글게 말아 알을 낳고 있습니다.
0: 진해는 무섭게 생겼지만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따뜻하답니다.

0: 새끼 지네는 어른 지네와 마디수도 같고 다리수도 같아요. 새끼 때 모습 그대로 커서 어른이 되는 거죠.
1: 그런데 왜 지네는 사람을 물어요? 아프게.
0: 지네는 특히 단백질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살을 물기도 하는 거죠.
2: 무섭다. 그럼 지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해요?
0: 아이, 그럼요. 지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이 집 안에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집을 돌아다니다가 바퀴벌레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지네의 독 이빨에는 먹이를 마비시키는 독샘이 있어요. 사람도 물리면 엄청 아프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3: 네, 조심하겠습니다.
0: 그럼 난 내내 조수와 함께 더 연구를 하러 동굴로 가봐야겠어요.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1: 지네가 집에 들어오면 무섭겠다.
2: 걱정하지 마. 꿀빵 삼촌이 있잖아.
4: 뭐다? 그래, 얘들아. 나만 믿으려.
5: 뭐야? 지네야, 뭐야?
1: 제 손가락이거든요.
5: 어휴, 깜짝이야.
2: 아무래도 우린 우리가 지켜야겠다.
1: 그래.
2: 근데 삼촌, 지네에 물린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4: 아, 어떻게 됐냐면?
6: 다들 놀랐지?
4: 아유,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7: 여보, 날 위해 지네를 막아주고, 여보는 최고야.
6: 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최고지.
7: 아니야, 여보가 최고야.
4: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고, 엄마 아빠 사이는 더 좋아졌지. 아,
2: 최고야.
6: 최고예요.
2: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참 좋아.
1: 맞아. 삼촌, 이제 지네 딱지 저 주면 안 될까요?
2: 저도요.
4: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1: 우와, 신나.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요?

0: 이야, 둘 다 잘하는데?
1: 또요, 또요, 또요.
0: 좋아, 계속해볼까?
1: 진해의 독이빨.
0: 독샘에서
1: 독이 나와. 물리면 아프니
0: 진해를 보면
1: 조심하자.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궁금한 게 참 많죠.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아이들이 찾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1: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0: 선생님만 떴다 하면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2: 열정적인 선생님.
3: 멋있는 선생님.
4: 수학을 아는 선생님? 수학을 느낄 줄 아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0: 신나는 수학. 표현하는 수학. 생활 속에서 찾는 수학.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으로 수학교실을 사로잡은 초등수학 초통령 이영배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수학도 문제없다는 화제의 교실로 떠나봅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 여기가 바로 수학초통령 이영배 선생님의 교실입니다. 수학 시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있는데요.
5: 자, 준비됐나요?
6: 네!
5: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하는 거 뭐죠?
1: 선생님!
5: 자, 한 명이라도 또 빠지면 안 되고 전원 참여해서 협동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1: 네!
5: 자, 30 시작!
0: 늘 박수치기로 수업을 여는 선생님? 이건 곱셈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수강각을 기르는 활동이라는데요.
5: 달라. 야, 우리가 근데 30에는 5가 몇 번 들어가죠? 여섯 번 들어가죠? 자, 두 번째 기회입니다. 30, 시작.
0: 학기 초부터 꾸준히 해온 일이라 성공하는 날은 수학 시간이 더욱더 즐거워진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아이들이 배울 것은 수학 개념의 기초 분류하기. 선생님은 먼저 귀여운 동물 사진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보는데요. 이 사진으로 분류 기준을 정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5: 분류 기준을 뭘로 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효석이 말해볼까요? 순한 거와 순하지 않는 사나운 걸로 했는데 이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어떨까요?

0: 있어요?
1: 사람은 녀석도 안 사나울 수도 있으니까.
0: 사람에 대해 좀 다를 수 있잖아, 이거. 저 기준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 그죠?
2: 아이들이 기준을 정할 때, 그,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을 많이 말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거, 예쁘지 않은 거, 귀여운 거, 사나운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자기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이 돼서 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0: 네, 또 말해볼까요? 준이야 말해볼까요?
1: 귀 있는 예로, 귀 없는 예로.
0: 귀 없는 게 뭐예요? 귀 없는 거 어떤 건가요?
1: 아고라 독수리.
0: 아고라 독수리는 귀가 없다. 한번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봐야 될 문제예요.
3: 아이들이 엉뚱한 기준을 제시해도 선생님은 결코 답을 주지 않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려는 거죠.
0: 그렇죠. 날 수 있는 것과 날 수 없는 거죠. 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덕수리. 하나죠. 날 수 없는 것은 몇 개예요? 다리가 있는 거 몇 개예요?
1: 5개.
0: 자, 그다음에 두 개의 다리나
3: 분명한 분류 기준을 찾은 다음엔 반드시 세어보는 것도 해봐야 하는데요.
0: 동전. 동전이죠.
1: 네.
0: 자, 분류 기준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자, 그만. 자, 수라는 말이 너무 커서 수로 할게요. 수.
3: 자, 수로 했을 때 일단 눈 침작으로 동전의 개수를 세어보는 아이들.
0: 수가 100원짜리 몇 개예요?
4: 3개!
0: 몇 개예요?
4: 3개!
0: 자, 6개네요. 자, 500원짜리 몇 개예요?
4: 2개!
0: 3개! 자, 3개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동전 개수를 셀 때 다 틀렸죠? 틀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셀 때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도 해봐야 돼요. 몇 개인지 봐봐요. 그 우리 10원짜리를 보면은 먼저 제일 위에 하나 있죠? 하나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하나. 그 다음에 또 몇 개 있어요? 또 둘이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세어보면 하나, 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10분가량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점프 과제가 시작됩니다.
2: 점프 과제란 점프가 뛰어오르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질을 좀 높이기 위한 학생 맞춤형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선행학습을 제외한 본 차시에서 습득할 수 있는 개념이나 내용을, 익힐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과제는 점프 과제가 될 수가 있어요.
3: 점프 과제는 일종의 문제풀이 시간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0: 궁금증이 드러나게 역할극을 해서 궁금증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시간은 4분만 주겠어요. 연습할 시간입니다.
3: 점프과제 1단계는 수학 역할극으로 궁금증 찾기. 궁금증이란 건 결국 문제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걸 역할극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아이들의 오감을 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고 친구의 말을 듣고 또 그 친구 말에 맞게 자신의 어떤 몸짓으로 표현하면서부터 감정을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학적인 내용까지 있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재미에 의미를 더한 수학 역할극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학 활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지훈이의 궁금증은 무엇이었나요? 자, 잠깐만요. 그냥 이 뭐였을까요?
1: 어떻게 해야지 과일의 개수를 알 수 있는.
0: 우리가 과일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3: 점프 과제는 배운 내용만 잘 떠올려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인데요.
0: 자, 주목.

0: 이 점프 과제를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짝과 함께 5분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꿍과 무조건 이야기를 해서 이 점프 과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도전! 하고 도전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려 20분을 투자하는 선생님.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0: 20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20명에게 물어보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수학 수업의 철학이거든요. 그럼 저는 교관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찰하죠.
1: 점프 과제의 절대 원칙은 짝 털은. 이러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너랑 한기요.
3: 맞췄어. 그러면 이거 이쪽에서 손가락 무섭게
4: 수박 최대의 과일이야?
5: 채소.
4: 왜? 철이는 저번 채소 냈잖아.
1: 짝과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는데요. 생각은 글로 써도 좋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면 선생님께 도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랍니다.
0: 점프 과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자신의 언어로 선생님한테 설명한다는 그 의사소통 역량을 크게 본 거죠. 분류해서 기준을 정해 분류해서 세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선생님한테 설명한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거거든요.
1: 이번 점프 과제는 사진 속의 과일을 분류해서 설명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네 가지 목표에 맞춰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짝과 함께 풀더라도 도전은 온전히 개네 몫입니다.
6: 분류 기준은 색깔입니다. 사과의 개수는 5개입니다. 노란색 자매는 4개고 초록색 수박은 5개입니다.
0: 어떻게 세워봤나요?
6: 가지 크기로 해봤습니다. 빨간색 사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노란색 자매는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이고 초록색 수박은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0: 좋아, 잘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고 세어보면 어떤 점이 좋아요?
6: 잘 셀 수 있고 정확하게.
0: 성공입니다. 성공이 성공이에요.
1: 첫 도전에 성공한 친구가 나오자 줄을 지어 도전해보는 아이들.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7: 주문이 과일의 수는 하나, 둘, 3, 4, 5, 6, 7, 8, 9, 10 개입니다.
0: 참외가 개수가 몇 개인가요? 참외 개수 봐보세요. 참외 개수 몇 개? 참외 개수가 몇 개예요?
7: 참외 개수요? 4개예요.
0: 그 다음에 수박 개수가요?
7: 수박 개수는 5개.
1: 선생님은 설명이 틀리거나 부족해도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다시 생각해볼 것을 주문하는데요.
0: 참외는요? 채소예요. 참외 채소입니다. 수박도.
1: 하지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엔 약간의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공책에 꼼꼼하게 풀이한 다음 선생님께 도전한 이 아이.
0: 크고 작은 걸 해야죠. 큰 건 어떤 거예요? 큰 건 몇 개예요?
7: 큰 거는 수박인데 4개예요.
0: 수박 다시 말해봐요. 몇 개인가?
7: 수박. 5개.
0: 네, 다시 도전하세요.
1: 말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0: 그럼 이렇게 분류하고 세어보면 어떤 점이 좋아요?
1: 이 아이는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요.
0: 자, 그거 다시 그 준비하면 됩니다.
1: 속상할 법도 한데 실망한 기색 없이 다음 도전을 준비합니다. 과연 이번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다 했잖아요.
8: 그어서 세니까 편리하고 좋아요.
0: 정확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8: 네.
0: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과일은 어떤 거예요?
8: 수박이랑 참외요.
9: 성공!
1: 실패에 더 주눅들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0: 이 점프 과제를 엄청나게 대단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결하면 뭐 이 세상에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 듯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성취감이 자신의 자존감으로 이어져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분류 기준을 정해서 세어보면 어떤 점이 좋아요?
10: 자기가 틀린 것을 다시

0: 정확하게
1: 틀린 것을 과일의 개수를
0: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 그렇죠. 자, 성공을 하겠습니다.
2: 수학 시간에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죠?
0: 그 성공했으니까 좋아.
2: 아이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마엔 땀이 줄줄. 그래도 선생님은 힘들 줄 모른다는데요.
1: 아이들의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그 말과 행동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하는데, 아이들 근데 수학 시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나 무언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되면 그런 힘든 게 많이 없어지죠. 성공!
2: 도전에 성공한 아이들은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1: 근데 점프 과제에 성공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먼저 도움을 요청한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답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힌트만 줘야 돼, 힌트만.
2: 이게 바로 점프 과제 수업 4단계. 친구의 도움을 받고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아이. 과연 이 아이는 도전에 성공할까요?
1: 그럼 이렇게 분류해서 세어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0: 수를 잘하게 할 수 있어요.
1: 좋아요. 성공!
2: 수학을 잘하는 아이도, 수학이 어려운 아이도 누구나 즐겁게 도전할 수 있는 점프 과제. 때문에 아이들은 도전 시간이 끝나버리면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그렇다면 점프 과제 수업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여기에도 선생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1: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한 거 뭐가 있을까요?
3: 기준!
1: 분류 기준이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3: 수!
1: 또 있는데요.
2: 먼저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배운 중요한 단어를 떠올려보게 하는데요.
1: 자, 수, 세어보기를 분류했을 때 좋은 점을 알아봤죠. 중요한 단어를 바탕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할 건 나뉘어 생각해보세요.
2: 골라낸 단어들은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자, 선생님한테 도전할 친구 나오세요.
2: 정리한 문장 역시 선생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성공.
0: 뭐가 좋은 점이 뭐라고 할까?
1: 좋은 점이 뭐야?
0: 좋은 점. 셀 때가 안 틀리고 편하고.
1: 점프 과제를 활용하고 나서 아이들이 수학 수업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게 하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나 사고력도 향상이 되겠죠.
2: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보상을 해줄까요? 주인공은 멸치? 그것도 매콤한 고추장을 듬뿍 찍은 멸치예요. 꽤 매울 텐데 엄청 잘 먹네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무려 20년간 써먹은 보상 방법이라는데요. 고추장 멸치도 점프 과제 수업도 처음엔 모두 낯선 것이었지만 아이들은 이제 푹 빠졌답니다.
4: 멸치 맛있어요?
5: 네. 근데 왜 매워요?
6: 맛있어요.
2: 이영배 선생님은 수업 자료를 실생활에서 찾는데요. 아이들이 수학을 쉽고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실생활 수학 소재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끄럼틀, 시소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애들이 많이 타보고 아이들이 많이 친숙하니까 이 실생활 소재를 아마 도입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2: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 사고로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0: 인데요.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일상의 풍경을 담아 수학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1: 예전에는 그 신호등 색깔만 어떻게 보면 소재로 도입을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생활 수학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차로를 찍어서 이 교차로에서 아이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신호등을 그 불빛을 한번 찾아보는 그 수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차들이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게 규칙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알고 또 이 생활 속에서 수학을 알아야 이 교차로에 신호등도 만들 수 있다는 그래서 생활 속에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알기도 해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지금 교차로를 한번 찍어보고 신호등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0: 선생님이 실생활 소재로 말하는 수학 수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8년부터인데요. 이런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독 수학 시간만 되면 입을 닫아버리는 아이들의 말문을 열고 싶었던 거죠.
1: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수업시간을 하니까 아이들이 무기력하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을 좀 한번 수업에 좀 참여 좀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게 없을까?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생활 광고지나 전단지였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도입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저거 뭐지? 저거 집에서 봤는데? 거리에서도 봤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반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0: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올해로 12년째. 교과서의 문제를 실생활 문제로 옮겼더니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1: 이 버스 전용 시간이 2시간씩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에 4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규칙으로 어떻게 보면 제시할 수도 있고 곱셈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더라고. 어떻게 저 시간이 나왔을까. 그런 수업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 실생활 수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함? 실생활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걸 몸소 느낄 수 있어요.
2: 자, 얘들아, 주모.
0: 저학년 아이들도 실생활 수학 수업을 무척 재미있어 한다는데요.
1: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재미의 의미를 더한 수학 역할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증을 줄 실생활 소재는 무엇일 것 같아요? 창문이죠.
0: 실생활 수학 수업은 생활 속 풍경을 담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1: 제가 실생활 수학 수업을 제가 단계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만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 말하는 거. 왜 이걸 했냐면 아이들 중에 수학 시간에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런 유리 창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3: 네, 저요.
1: 말해볼까요?
3: 잘못하다가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해요. 유리에 붙여서 아파트나 분위기가 좀
0: 다양한 생각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1: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유리 창문을 딱 봤을 때 과연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학 역할극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수학 역할극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언제나 먼저 찾아야 될 게 궁금증이에요.
0: 실생활 수학 수업도 수학 역할극을 통해서 궁금증을 찾아보는데요. 이때 역할극의 대사는 짧지만 일상적인 것으로 사진 속에서 떠올릴 만한 궁금증이 포인트입니다.
1: 레디!
4: 진짜 따뜻한 언니 누나?
5: 네.
4: 범은아, 엄마랑 함께 마트에 가지 않을래?
5: 좋은데요. 레이션 주세요.
4: 옛날 한 번씩.
1: 역할극을 해봤는데 관우의 궁금증이 무엇이었나요? 뭐였어요? 그렇죠. 유리 창문은 왜 사각형으로 되어 있을까? 분명히 사각형으로 하면 좋은 점이 있겠죠?
5: 네.

0: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짝과 함께 찾아보고요. 그리고 짝에게 설명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도전하면 됩니다. 유리창문을 통해서 사각형을 발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유리창문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까? 왜 사각형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저학년이지만 저는 충분히 궁금증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 자, 도전 이제 가능합니다. 자,
1: 이 수업의 장점은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0: 자, 말해볼까요?
2: 사각형은요, 넓어서 잘 보이는데 삼각형은 아예 그냥 삼각형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풍경이나 그런 구름이. 동그라미 원은 보이긴 보이는데 사각형보다는 많이 안 보여서.
0: 좋아요. 호수님 말해볼까요?
3: 저는 그거 사각형으로 창문을 했을 때는 열기에는 좀 편할 것 같고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좀 빡빡해서 잘 열리지 않을 것 같고 그거 원으로 만들면 잘 굴러가서 손을 찔 수 있을 것 같아서.
0: 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3: 네.
0: 자,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말해볼까요, 성호?
4: 원 모양으로도 만들면 무난할 것 같은데 사각형은 모두 다 채울 수 있어서 것 같아요.
0: 빈틈이 없어서 남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좋아요. 성공 한번 하겠습니다. 성공.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운 내용을 잘 떠오르면서 짝꿍과 함께 하부르타 시작합니다.
1: 이번엔 배운 내용을 마치 배틀이라도 하듯 한마디씩 주고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3: 왜 유리창문이 사각형인지 알아봤어.
0: 유리창문이 사각형인 이유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어.
1: 관찰과 체험, 표현하는 것으로 수학적 사고의 틀을 키우는 말하는 수학 수업. 이런 수업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5: 수학은 어떤 공부야?
6: 재미있는 공부야.
7: 선생님 수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6: 선생님 수업 중에요? 수학이요.
8: 저는 수학을 무조건 문제를 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싹 바뀌면서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9: 그럼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8: 약간 표현하는 거? 실생활에서 찾는 거?
0: 실생활 수학은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수학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소비자로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삶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나중에는 이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교과서에 갇힌 수학이 아닌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수학. 글로 풀이하는 수학을 넘어 말로 표현하는 수학. 재미의 의미를 더해 친구와 소통하는 수학. 그것이 이영배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It's my turn.
1: I got it. Watch this.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마법사 주니 토니.
1: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2: 예!

0: 요한. 어? 어?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1: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2: 행복하네요. 그렇죠, 멜리나님?
3: 네? 그만, 그만.
2: 좋아. 완벽해. 오늘도 평화로운 마법 유치원. 안 그런가요, 멜리나 님?
0: 멜리나님,
2: 멜리나님. 지진인가? 아이들이 위험해! 안돼!
4: 로블리, 괜찮아요?
2: 꿈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4: 로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2: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디 문제 같네요.
5: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2: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5: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2: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6: 네!
2: 멜리나님, 멜리나님! 응?
7: 아니, 여기가 어디야?
2: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7: 며칠 전에 뵀었는데.
2: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7: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2: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7: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2: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8: 멜리나님의 비밀 창고 아이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0: 있어.
1: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팽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2: 로블리가 우릴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1: 자, 이제 가볼까요?
3: 아,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1: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4: 중요한 일이야?
5: 와, 멋지다.
3: 무슨 장인의 방 같아.
1: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잠깐.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4: 네? 뭐라고요?
1: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3: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1: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4: 그게 뭐예요?
6: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1: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봉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쩔을 남긴...
6: 아클라봉이라고? 좋았어! 쭈쭈쭈쭈! 뾰로롱! 마법아, 나와라!
1: 안 돼요! 별대치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0: 아슬라붕, 아슬라붕은 어디로 갔지요? 주미,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병을 쓰려면 꼭 이 별대치가 함께 있어야 하죠.
1: 별대치? 어?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0: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잘했어요. 자, 모두들 따라오세요.

0: 절대 절대 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1: 네,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1: 뭐요?
0: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2: 와, 진짜요?
0: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2: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3: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 토니?
2: 토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추! 토니! 토니! 변신!
3: 우와, 너무 멋져! 내가 꿈꾸던 마법사 복장이야!
0: 한 번의 변신에 성공하다니 주미톤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0: 욕심쟁이 소똥구리.
1: 우와, 정말 예쁘다. 아, 고창기가 너무. 으아, 이게 무슨 냄새야?
2: 빈, 무슨 일이야?
3: 설마 공룡똥을 밟은 거야?
1: 얼른 씻고 올게.
3: 어? 똥이 왜 혼자 굴러가고 있지? 어? 위에 곤충들이 있어.
0: 소똥구리라는 곤충이야. 소똥구리는 자기 몸무게의 50배의 똥을 굴릴 수 있어.
3: 우와, 나처럼 힘이 아주 센 곤충이네.
0: 응, 그래서 초안의 청소부라고도 불린대. 똥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분해해서 가져가.
3: 근데 왜 똥을 가져가는 걸까?
0: 작아져서 알아보자. 작아져라 드론 출동.

0: 왜 이렇게 힘세지?
1: 소똥구리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2: 무슨 일인지 가보자.
1: 응? 이건 다 내 거야. 저리 가!
0: 뭐? 이걸 다 너 혼자 차지한다고?
3: 그런 게 어딨어?
4: 정말 너무해!
1: 흥! 그럼 덤벼보시지!
2: 소똥구리야! 왜 싸우는 거야?
1: 응? 너희는 또 뭐야? 상관하지 마! 너희도 내 똥을 노리는 거지?
5: 아니야! 우리 똥은 관심 없어! 맞아!
1: 내가 믿을 줄 알고!
2: 소똥구리야! 정답 만드는 걸 도와줄게!
1: 날 도와준다고?
2: 응! 똥이 마르기 전에 만들어야 하잖아!
1: 그렇긴 한데...
5: 경단 옮기는 것도 도와줄게!
1: 응? 그래? 알았어!
6: 여기 있었구나! 근데 뭐하고 있어?
1: 소똥구리를 도와주고 있어. 이제 경단에 소똥구리 집으로 옮기면 돼.
6: 소똥구리? 이름이 특이하네. 나도 도울게.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어?
7: 우와! 엄청 크다!
6: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공룡 똥을 만진 거야?

0: 빨리 내 똥들 좀 구해줘!
1: 응, 코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도모핑, 소똥구리를 부탁해!
2: 응!
1: 비키, 경단들을 구조하자!
0: 알았어!
1: 렉스, 슈퍼 갈고리! 비키, 경단들을 가운데로 모으자!

0: 저기 바위가 있어.
1: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멈춰야 해. 힘을 합쳐보자.
2: 속도가 줄질 않아.
1: 렉스 슈퍼 부스터.

0: 너무 귀여워.
1: 애벌레들을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2: 난 또 혼자 똥을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줄 알았어.
1: 똥 속에 알을 낳으면 아기들이 그 똥을 먹으면서 자라나거든. 그래서 우리에겐 똥이 아주 중요해.
3: 그렇구나.
4: 아, 난 그렇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아까 똥 경단을 무너뜨려서 미안해.
1: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5: 하지만 너무 욕심내면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3: 맞아. 공룡의 똥은 많으니까 소똥구리들과 나누는 게 어때?
1: 아기들에게 좋은 똥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다음부턴 욕심내지 않을게. 고마워.
3: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야.
4: 근데 애벌레들 정말 귀엽다.

0: 축구를 해야.
1: 오늘은 다 함께 축구를 할 거예요.
2: 신난다.
1: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잘 보세요.

도도, 골대를 잘 보고 자신 있게 차는 거야.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캅 플리랑 꼭꼭 약속!

0: 직전두의 첫 임무. 누군가가 1년 전 나에게 돌연변이 공룡과 싸우게 될 거라고 했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됐지. 나와 팀원들은 최신 기술과 무기를 동원해 백스 헌터가 만든 아머 다이노들과 맞서 싸워왔어. 그리고 그 여정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났지. 하지만 최근 백스 헌터는 한층 더 강력한 아머 다이노인 메카 다이노를 만들어냈어. 이들은 우리가 맞서 싸운 그 어떤 상대보다도 크고 강하며 악랄했지. 전투를 하던 중 위기의 순간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됐고 엉뚱한 곳에 떨어졌어. 메카 다이노는 어디로 간 거지?
1: 스캐너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 사라졌나 봐.
2: 그건 불가능해. 거대한 키메라가 그냥 사라져버릴 리가 없잖아.
3: 다이노스터, 방금 키메라가 산사우리오에 나타났다. 이쪽으로 와줘야겠어.
4: 네? 못 가요. 전투하느라 퀀텀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5: 걱정한 대로구나. 그렇다면 팀의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는 게 좋겠어.
6: 새로운 멤버요?
7: 제가 다이노스톱 멤버라고요? 오, 예! 다이노 슈트도 받나요?
5: 슈트를 받고 싶다면 먼저 음료부터 선택해야 할 거야.
7: 어, 감사한데 목이 안 말라서야.
5: 따라오렴.
7: 어?
5: 음료를 골라봐.
7: 그럴게요.

0: 좋았어! 세상에 최고야! 야!
1: 우와! 완전 멋있어요!
2: 당연하지. 내가 만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패션쇼 할 시간이 없어. 나가서 키메라를 막아야 해. 네가 탈 다이노모빌 스밀로 바이크란다.
0: 말도 안 돼! 와! 제가 탔던 오토바이보다 훨씬 멋있어요!
2: 야! 첫 임무를 혼자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서.
0: 근데 어떻게 조종하죠?
2: 네 살인 오토바이를 본떠서 만든 거라 조종하기 어렵진 않을 거야.
0: 하. 아, 오, 그러네요.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좋았어! 가자!
3: 아!

0: 마이너 시스템을 파괴하라!
1: 어, 이런! 스밀러 미사일! 됐다! 받아라! 머리 달린 꼴이라니! 만만치 않은데? 거리를 벌려볼까?
2: 지툰도 다이노 모드로 변신해.
1: 어, 알았어요. 어, 다이노 모드라. 어, 이거다. 스밀러 파이크 다이노 모드로 변신. 어디 실력 한번 볼까?

스미라클로 발사! 좋았어! 자말라에서 성난 콧불사를 포박했던 방법을 써보는 거야! 로봇 공격이라고 뭐 다른 거 있겠어? 예! 성공이야! 그럴 줄 알았지!

0: 완전히 깨끗해져.
1: 퀀텀 에너지 충전 확인. 집으로 가자.
2: 퀀텀 정!
3: 이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 출동이 되는 건가?
4: 그래도 혼자서 잘 버텼네, 신이. 훌륭해.
5: 맞아. 우선 거기서 꺼내줄게.
3: 고마워, 친구들!
6: 나머진 우리한테 맡겨!
0: 돌아왔군, 다이노소저. 좋아. 악의 지겹게!
5: 그래, 만나서 반가워.

0: 먼저 공격을 하려다가 언제 우리 쪽으로 발사할지 몰라.
1: 야, 이제 다 끝났어.
2: 안 돼!
1: 기다려! 내가 갈게!
0: 저기 봐! 뭐 하는 거지? 어?
3: 예! 죽었어!
4: 안킬러 파워 충전! 메카 안킬러!
1: 와, 이제 내 차례야!

0: 된 거야? 이긴 거 맞아? 얘들아 여기! 어? 울음소리가 난 것 같은데? 세상에! 아기 공격들이잖아!
1: 너무 귀엽다! 잘했어, 얘들아! 도시는 이제 안전할 거야.
0: 나 일이 좋아질 것 같아!
2: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메카다이노는 퀀텀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단 거야. 메카다이노의 힘이라면 두 세계가 내 뜻대로 하나가 될 날도 머지않았군.

0: 다 입었니? 그러다 지각한다.
1: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규칙엔 어긋나지만 상황이 좀 달라져서 말이야. 백세의 속셈을 알아내기 전엔 다이누어스로 돌려보낼 수가 없겠지.
2: 신난다.
0: 하지만 절대 이 사실이 알려져선 안 돼. 세상이 공룡 얘기로 떠들썩하잖니? 분명 나쁜 마음을 품고 공룡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버스 왔나 봐.
1: 이건... 안 돼요. 잠깐만요. 기다려요.
3: 이런. 전날부터 지각하게 생겼네.
1: 걱정하지 마. 따라와.
3: 지름길이라도 아는 거야?
1: 다이너 슈트 착!
4: 왜 그래?
3: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래.
4: 프린세스!
3: 신난다! 근데 이렇게 꼭 학교 가도 되는 거야?
1: 따라와.

0: 저기 버스야, 곧 따라잡겠어.
1: 그 정도는 만족 못하지.
2: 어제도 히어로들이잖아.
3: 세상이 너무 빨라.
1: 데뷔가 이면 무지 화낼 텐데.
4: 야, 안 봐도 뻔하지.

좋아. 메카다이노의 힘이 성공적으로 흡수되고 있군. 오, 성격이 급한 녀석이구나. 곧 다이노스타들을 끝장낼 수 있겠어.

0: 드릴게요.
1: 어? 맛있게 드셨어요?
2: 네. 어? 뭐지?
0: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사우리에 오자는 제안을 한 거야? 우리가 잡은 동물 가죽을 원하는 장사꾼이 한 명도 없잖아. 힘들게 수집한 코끼리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3: 그치만 자말라에선 그 꼬맹이들 때문에 밀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4: 아, 어디 사무실에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난 타자도 못 치는데.
3: 밀렵꾼이 공룡은 잡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대장?
0: 아마 그럴걸.

0: 사냥을 시작해 볼까?
1: 전에 배웠듯이 퇴적암은 입자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퇴적암의 단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이 위쪽 층.
2: 어? 로디? 로디가 여긴 왜 왔지?
3: 로디! 로디! 로디!
1: 수업 시간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지.
4: 어디로 간 거지?
1: 어디로 갔든 빨리 찾아야 해.
5: 난 브라키오를 쫓을게. 로디를 찾아줘.
1: 좋았어.
0: 뭐? 학교에 공룡이 있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머리에 피구공이라도 맞은 거야? 에?
2: 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5: 내 가만... 지나간 게 여자 선생님!

0: 미니 쫓을게. 이 녀석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어?
1: 드라키오는?
0: 모르겠어. 분명 이리로 왔는데. 저기다. 설마 빅 다이스?
1: 서둘러, 이러다 놓치겠어.
0: 돈 생기면 뭐 살 거야, 폴라? 난 제트팩부터 사야지.
2: 난 화염방사기 살 거야.
3: 가속하지 탄!
0: 무슨 일이에요? 왜 멈춘 거예요?
3: 내가 어떻게 알아?

녀석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안킬러파워!

Let's go!

메타트론의 힘이 필요해!

0: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 루시오, 랩터 킥을 준비해.
1: 랩터 에너지 충전.

0: 걱정하지 마.
1: 이제 괜찮아. 이리 와, 꼬마야. 그렇지.
2: 새로 합류한 멤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군. 하지만 다음에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홍,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6: 영어.
5: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6: 17점 수학.
5: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6: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5: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6: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5: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6: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5: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6: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5: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6: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0: 있을까요?
1: 바른 발상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아이스걸과의 조.
1: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2: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1: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2: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3: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4: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3: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5: 일렉트로도 물리쳤

0: 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1: 아,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2: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0: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1: 에이, 너 질투하냐? 코칠칠이 꼬맹아.
0: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1: 아야야, 코칠칠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3: 에이, 왜 저래?
2: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1: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0: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2: 그만!
4: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5: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2: 맞아요. 말도 안 돼요.
5: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0: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4: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5: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6: 네!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빙판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2: 부탁해.
1: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3: 아, 뭐야?
4: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2: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1: 조심해요.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1: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2: 네, 죄송해요.
5: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6: 그럼 괜찮은 건가?
7: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0: 시작됐어!
6: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잠깐만.
0: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8: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순간!
7: 어? 뭐야?

0: 이쪽으로 오는 거야?
1: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저!
0: 우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둘 다 조심해!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1: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0: 뭐야?
1: 이런!

0: 내게 맡겨! 에어로 제트 액션! 에어로 만젯!
1: 에어로 제트!
0: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하! 어? 안녕!
1: 안 돼!
3: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3: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4: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가족 여행. 신나는 여행길 떠나요.
1: 차도 안 막히고 좋은데?
0: 신나는 여행길 떠나요. 오, 수영장이 있네. 좋다. 용 날리기도? 그럼 엄청 큰 거.
2: 쟨 대체 왜 저러는 걸까?
3: 심심한가 보지. 안 그래?

0: 도착하면 훨씬
1: 더 재밌을 텐데.
0: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2: 그래.
3: 네?
4: 오우. 노래 한 곡?
0: 싫어!
1: 나는야, 브라키.
0: 공룡대 지파.
3: 난 티라노.
5: 나는 트리케라토스다.
0: 무서운 거라고.
6: 난 하늘이 나는 인룡이다. 트랄랄라일라.
0: 멋진데? 그럼 나는 브라키오사우루스다.
7: 그게 뭐야?
0: 브라키오사우루스, 그게 뭔데?
2: 좋은 질문이군요.
0: 안녕, 패시. 아니, 박사님.
2: 자, 그럼 다들 날 따라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제피 학생.
8: 어디로요?
2: 바로 100만 년 전 중생대 시대로 가보자.

0: 냠냠냠. 브라키가 이파리 다 먹는다.
1: 트리케라톱스는 파리 안다.
0: 그래, 알겠어.
2: 열심히 먹어놔.
0: 티라노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름다워. 어? 어? 내 달콤 베이비들, 알프레도, 카탈리나, 이자벨라, 너희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누구였더라? 아, 기억났다. 산체스 맞지? 바블로?

0: 함께.
1: 고비 연대기 공중 정원.
2: 전 몇천 년 동안 수억 개의 토마토를 먹어봤지만 그렇게 향기로운 토마토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찾았냐고요? 아주 친절한 친구들이 도와주던데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면 토마토 향기가 너를 이끌지니 한번 뿌리면 그 향기가 천년을 가고 극도의 환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바빌론 왕비도 반했다는 전설의 토마토 어디 있을까?

トマト

이렇게 대접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정말 친절한 분들이야. 우와, 나비야! 전설의 토마토가 있는 곳을 아니? 가르쳐줘! 이렇게까지? 어, 정말 감동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의 부드러움. 랄랄라. 랄랄라.

이건 전설의 토마토! 아우, 이 향기! 모두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게 바로 그 전설의 토마토 향수랍니다. 맡아볼래요?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어제 애벌레, 내일의 나비. 아니, 저게 무엇이냐?
1: 애벌레 너무 싫어.
2: 귀여운데 왜? 이제부터 네 이름은 꿈틀이야. 안녕 꿈틀아. 꿈틀꿈틀 귀여워. 나뭇잎 먹을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컸네.
0: 그렇게 며칠 후.
2: 꿈틀이 어디 갔어? 내 꿈틀이.
1: 여기 있잖아, 번데기. 조금 있으면 나비가 된다고.
2: 번데기? 나비?
1: 나온다. 우와.
2: 예쁘다.
1: 예쁘다. 안녕.
2: 근데 오빠, 꿈틀이는 어디 갔어?
1: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잖아.
2: 나비는 알록달록하고 날아갔잖아. 꿈틀이는 꿈틀꿈틀.

0: 하얗고 통통한 초록색이었다고. 둘이 다르지?
1: 아니,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라니까.
0: 나비가 됐으면 얘는 꿈틀이가 아닌 거네?
2: 함께 생각을 해보자.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3: 같은 거.
4: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로 던지는 내용이 이제 애벌레와 나비가 무엇이 다른 걸까잖아?
5: 무엇이 다른 걸까가 아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얘기.
4: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잖아? 그 변태 가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체액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6: 근데 나는 반론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체가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체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7: 난 그래도 애벌레와 나비가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됐고 다른 특징을 가졌으니 다르다고 생각해.
8: 나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4: 어차피
5: 우리 같은 경우에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른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같아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7: 그러면은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5: 그리고 또 미래의 나가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쳐보자. 영화를 보면은 항상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단 말이지. 그럼 둘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애벌레랑 나비가 다른 존재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매 초마다 계속 변형을 하는 거지.
7: 나도 그렇게 생각해.
6: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십 개의 내가 있겠네.
5: 맞아.
8: 자, 봐봐. 진짜 얘 말대로 하면은
5: 1초 전과 1초 후 정도는 우리가 겉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인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바뀌잖아,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서로 인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인생이란 건 문을 지나는 것과 같아. 뚫려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을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잖아. 하지만
8: 진짜 첫 문자
5: 같아. 그 전에는 미래의 나를 알 수 없었지만 0.001초 후의 나는 0.001초 전의 나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
7: 어떻게 생각해?
9: 난 그런 거 몰라요.
4: 잠시만.
8: 잠깐.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진화하는 거를 모른다고 치면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인 거잖아. 그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애벌레랑 나비가 된 걸 처음 봐서 모른다고 쳐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4: 내 생각으로는 살짝 우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애벌레랑 나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우린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몰랐었을 때는 안 믿었을걸?
6: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쳐보자. 만약에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신을 수술하는데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죠.
8: 맞긴 맞지. 이제 몸 형태만 수술하는 거고 이제 뭐 장기, 뭐 뼈 이런 건 건들지 않은 거니까 마음은 같고
6: 바깥만.
8: 겉모습은 다르다. 약간
5: 몸만 있다고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생각이 있어야.
8: 그래.
5: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했으니까.
4: 근데 그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8: 궁금하다.
4: 내가 방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잊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그냥 톨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8: 근데 그 사람들로 비교를 했으면 이 말이 맞긴 맞아. 근데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5: 그거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8: 근데 만약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초 전에 나와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7: 네?

0: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1: 그러니까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내 마음속에 나와, 내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전부 나잖아. 근데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랑 다 다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나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2: 근데 나는 내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1: 내 몸통 안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아. 나 이거는
3: 그런데 나 자신이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 속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이 바로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지.
4: 되게 똑똑하네.
3: 하지만 본질적인 내 자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2: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점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내 생각에도 시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1: 모르겠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냥 우리한테 말해.
2: 나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3: 그게 내가 말한 의미야. 매 순간 내가 달라진다.
1: 근데 그 너의 조각 파편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거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인 거지.
3: 질문 있습니다.
5: 네.
3: 혹시 공간, 즉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둘이?
5: 네, 맞습니다.
3: 예를 들면 가 초등학교랑 나 초등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다라라는 친구가 있어. 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고 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른 거지.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2: 근데 반론. 만약에 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떡해?
3: 경험이 다르게 되잖아. 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험.
2: 근데 선생님이 또 모든 게 다 같다고 하셨잖아.
3: 질문 있습니다.
0: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3: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겪는 경험까지 모두 다 같은 건가요?
0: 이거 어려운데.
2: 근데 만약에 원래 그 똑같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국이나 외계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잖아.
0: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외계가 있어도 나이도 바뀌지 않고 경험치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
1: 아니지.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간섭받는 건데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면서 나이가 다르지.
2: 근데 모든 게 똑같다고
3: 모든 경험이 있잖아. 똑같다고 하셨잖아.
1: 모든 경험이 똑같아도 시간은 거스릴 수 없어. 근데 중력이 다르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3: 중 과학교실이 아닙니다.
6: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3: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2: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름을 얘기할 때도 비교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같음을 말할 때도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네.
3: 수학 공식에서 등호가 사용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는 하나와 같다.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해. 꼭 같음을 말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단어조차도 서로 다르다.
0: 근데 나 못 알아듣겠어.
1: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간단한 문제로는 생각 안 했어. 얘랑 생각하는 거 다르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3: 같음과 다름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한 개 스스로는 같음과 다름.

0: 다름을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1: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같음을 생각해야지 다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다름을 생각해야지 같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2: 그렇지.
1: 맞잖아.
0: 듣자 하님 그런 것 같긴 하네.
1: 듣자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우린 다른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런데 왜 같은 거를 한번 거쳐서 다른 거를 생각하냐 이 말이야.
2: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약에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어. 근데 색은 다르면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재질은 같은 거잖아. 물감이야.
0: 물감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가는 거야. 점점 더 단위를
1: 좁혀가. 그러면 색깔 비교할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어? 이것은 이 물감으로 짠 거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좌표에서 짠 거는 달라. 이 색깔도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라고 생각해?
0: 나는 전자를 더 자주 맞다고 생각해.
1: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0: 그럴 수도 있지.
2: 나도 전자야, 근데.
3: 난 다르다고 생각해.
4: 아.
3: 왜냐면, 세포가 다르잖아.
0: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같음과 다름의 의미.
3: 이렇게 그냥 물체?
1: 다른 거?
0: 물체 사이에
3: 입자? 입자국. 입자국.
1: 미안해.
2: 조용 말고. 말고.
5: 3학년 시와 2학년이었던 시우는 같을까, 다를까?

0: 안녕, 사. 안녕, 팔. 맞춰봐. 뭘? 나 정사각형이야.
1: 알아.
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 그래, 알아.
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 걱정 마. 옥토블록이 있잖아. 옥토블록 분리. 1, 2, 3, 4, 5, 6, 7, 8. 합체. 이건 어때?
0: 정사각형인데 구멍이
2: 뚫려 있네?
0: 정사각형이 아니야.
1: 미안해, 사.
2: 구멍? 나야!
0: 어?
2: 내가 구멍이잖아. 봐.
1: 8.
2: 더하기 1은 바로
3: 9. 나는 9야. 기분은 몹시 좋고.
0: 정사각형!
3: 안녕?
0: 큰 정사각형!
1: 정사각형 두 개!
3: 손수건 있는 사람? 코가 좀 간지러워.
2: 아이고! 애기 이름?
1: 바로 8!
0: 정사각형이다!
3: 됐다!
1: 1, 2, 3, 4!
0: 손이 네 개! 나처럼!
1: 1, 2, 3, 4!
0: 모서리도 네 개! 나처럼!
3: 맞아! 정사각형이야! 너처럼!
0: 근데 왜 머리에 숫자구를 달고 있어? 말해봐!
3: 알려줄게!

He can make it red. Look at me. No, look at me. He's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뿅뿅! 퍼즐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연계의 이야기를 밝혀왔습니다. 그가 우리 행성의 생명체를 탐험한 덕분에 우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됐죠.
1: 그래, 안녕. 잘 지냈니? 어휴, 착하지.
0: 사람들은 애튼버러가 80대 중반에 은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 정말 매력적이네요.
0: 그리고 전 세계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 중 하나지요.
0: 그가 발견한 것들은 과학자들과 환경보호 활동가들 덕분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1: 정말 아름답군요.
0: 지금부터 애튼버러와 함께 전 세계로의 특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대륙을 넘나들며 독특한 환경을 탐험해야 하죠. 이 경이로운 장소들은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위대한 신비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적응하며 생존해왔는지를 배우면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아시아의 장엄한 풍경들은 고대 동물들이 어떻게 처음 지구 표면을 걸었는지에 대한 가장 놀라운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1: 중국은 화석 발견의 새로운 개척지예요. 이곳에서의 발굴 작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던 척추동물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있죠. 저는 오랫동안 이 놀라운 증거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중국 남부의 이 지역은 루펑 분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1억 8천만 년

2000년 전에는 주변 언덕에서 모든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대한 자연 웅덩이였죠. 그 물줄기와 함께 퇴적물이 흘러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이 됐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사체도 함께 떠내려왔는데 이런 생물들도 포함돼 있죠. 주변 지역에서도 이런 표본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지역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완전한 골격을 갖춘 표본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죠. 이 알들은 모든 파충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1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무리에 속하는 동물이 나은 겁니다. 바로 공룡이죠.

0: 전 세계적으로는 천여 종 이상이 발견됐고 특히 이곳에서만 150종이 넘는 다양한 공룡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루펑고사우루스라는 초식 공룡입니다. 초기 파충류들은 다리가 몸 양옆으로 벌어져 있어서 몸이 땅에 아주 가까웠죠. 하지만 공룡의 엉덩이 모양이 변하면서 뒷다리를 몸 아래로 가져올 수 있게 됐고 몸이 들어올려져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펑고사우루스를 포함한 일부 공룡들은 뒷다리만으로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새로운 엉덩이 구조와 더 튼튼해진 다리 관절 덕분에 공룡들은 더 긴 보폭으로 걸을 수 있고 더 무거운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룡들은 지상에 살았던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 됐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걸음걸이는 더욱 획기적인 진화의 발전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다리로 걷는 공룡 무리에서 정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났죠. 그건 척추동물의 진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그 과정은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척추를 가진 동물들은 이미 바다를 점령하고 육지를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탐험해야 할 마지막 서식지가 남아있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 위해 중국의 라오닝성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요한 발견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죠. 이 암석들은 1억 2,500만 년 전의 것입니다. 당시 중국의 이 지역은 열대 기후였고 땅에는 많은 담수호가 있었죠. 그 호수에 퇴적물이 쌓여 이런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퇴적물의 색이 바뀌는데 이건 근처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예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에서 많은 골격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발견됐을 때 공룡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공룡 연구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였죠. 이 화석은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고양이 크기 정도의 두 발 달린 공룡, 시노사우롭테릭스의 화석이죠. 이 발견으로 공룡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공룡 진화 연구 기관에서 쉬싱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시노사우롭테릭스의 또 다른 표본을 분석 중인데요. 이 표본에도 신비로운 섬유 조직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1: 꼬리 근처를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보이죠? 이건 단일 섬유예요. 우리 머리카락처럼

0: 아주 단순한 구조로 돼 있죠.
1: 쉬신 교수는 이 섬유 구조의 기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이 섬유들이 모여서 털과 같은 덮개를 만드는 걸 보면 가장 가능성 있는 답은 이 공룡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0: 분석에 따르면 줄무늬가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얀색, 갈색, 하얀색, 갈색.
1: 정말요?
0: 네, 아주 아름다운 무늬죠. 물론 전부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과시나 의사소통을 위한 거였을 거예요.
1: 꼬리를 어떻게 들고 있었을까요?
0: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대개 위로 들거나 수평으로 뻗고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꼬리 달린 여우 원숭이와 비슷하겠네요. 공룡들은 이런 색깔 있는 털띠를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과 소통을 하거나 위장을 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암시하는 발견이 있었죠. 저는 베이징 자연사 박물관의 지하 보관소에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오닝 화석층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생물 중 하나를 보기 위해서죠.

0: 이건 앵키오르니스입니다. 이 표본에서 놀라운 점은 구조물들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단순한 섬유 조직이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발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심 줄기에서 양쪽으로 작은 가닥들이 뻗어나와 있는데요. 섬유 조직이 깃털이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동물이 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공룡이 새가 된 순간일까요? 답의 실마리는 이 동물이 살았던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 중국 북부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죠.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동물들은 지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먹이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지상에 사는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할 수도 있었겠죠. 연구팀은 앵키오르니스가 나무에 사는 생활 방식에 적응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깃털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한 거죠.
1: 앵키오르니스가 나무에서 살았다고 암시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앵키오르니스의 발가락을 보면 매우 구부러진 발톱이 있고 또 발에 큰 깃털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앵키오르니스가 나무에서 생활하는 동물이었다면 비행이 나무 위에서 시작됐다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가 되겠죠. 즉, 새의 조상이 중력을 이용해 하늘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0: 앵키오르니스는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깃털을 이용해 활공을 했을 겁니다. 앞다리와 뒷다리, 그리고 꼬리를 따라 자라난 모든 깃털이 이용됐을 거예요. 공기를 잡아 천천히 내려오는데 충분히 큰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죠. 날개를 퍼덕이며 나을 수는 없었지만 1억 6천만 년 전에 이 생물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깃털을 이용해 날았던 가장 오래된 생물입니다. 활공하는 공룡들은 결국 완전히 새로운 척추동물 집단인 새를 탄생시킨 거죠.
2: 오늘날 하늘에는 9천 종이 넘는 새들로 가득합니다. 동력비행이라는 놀라운 진화적 발전 덕분에 새들은 지구의 모든 대륙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곳을 정복했습니다. 이 생물들이 어떻게 환경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밀은 유럽의 하늘에서 밝혀지게 되죠.

스페인 중부의 세고비아. 이 협곡에서 우리는 새들이 어떻게 공중에서 그렇게 다재다능해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행 메커니즘인 날개의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죠. 바로 여기에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들이 비행할 때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서로 다른 종들은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행하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독수리는 공중에서 활동하는 청소부인데 신선한 사체를 아주 빨리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이 차지하기 전에 도달해야 하죠. 독수리 역시 대부분의 새들처럼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 필요하다면 몇 시간 동안이라도 끊임없이 지상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고도로 특화된 방식으로 날기 위해 독수리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날개를 진화시켰는데 이 지역에 서식하는 독수리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저는 환경보호론자들이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그리폰 독수리로 독수리 무리 중 가장 큰 종에 속하죠. 무게는 11kg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무거운 몸을 하늘 높이 들어올리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독수리들은 그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독수리의 행동을 관찰하면 알 수 있죠. 저 독수리들은 저기 위 절벽턱에서 휴식을 취하고 둥지를 틉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태양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맨땅의 바위들이 태양열을 반사해 상승기류라고 알려진 뜨거운 공기기둥을 형성하고 독수리들은 그 상승기류를 이용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며 상승하는 공기를 최대한 많이 포착할 수 있도록 형성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개는 아주 크고 넓어서 날개 폭이 2m가 넘죠. 하지만 상승 기류를 타는 것이 보기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상승 기류는 꽤 좁은 공기 기둥으로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선 꽤 급격한 회전을 해야 하는데 때론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죠. 급격한 나선 비행에서 독수리의 안쪽 날개는 바깥쪽 날개보다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 안쪽 날개의 속도를 측정해보면 공기 중에서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양력이 적게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럼 엔진의 시동이 꺼지듯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날개 끝에 있는 깃털을 제어하는 거죠. 그 깃털들은 펼쳐져서 분리될 수 있는데 그 결과 각 깃털이 추가 날개처럼 작용해 전체적인 양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를 통해 독수리는 좁은 원을 그리며 회전할 수 있고 상승기류 안에 머물며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독수리는 날개를 거의 펄럭이지 않고도 1k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비행 기술을 바꿔 빠르게 하강합니다. 이 활공 기술은 상승 기류뿐만 아니라 능선과 언덕에 의해 굴절된 바람에서도 이용할 수 있죠. 다른 큰 새들도 활공 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0: 지상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동물들의 놀라운 진화의 여정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한 수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여기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서 우리는 오늘날 가장 위풍당당한 비행사 중 일부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니들이죠.

0: 이렇게 날고 있는 새를 가까이에서 보면 이들의 날개가 얼마나 놀라운 복합 구조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날개는 주변 공기의 작은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형태와 박자를 조절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상승할 수 있게 하지요. 오! 그렇다면 새들의 날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면 날개가 움직일 때 만드는 미묘한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깃털들은 서로 겹쳐져 내부의 뼈대를 덮고 매끄러우면서 윤곽이 잡힌 표면을 형성합니다. 곡선형의 앞쪽과 날카로운 뒤쪽을 가진 이 날개들은 양력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공기역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죠. 날개를 내리칠 때마다 위쪽의 공기 압력이 감소해 새가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날개는 관절로 연결된 뼈에 밀착한 깃털로 덮여 있어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깃털은 서로 겹쳐져 있어서 날개의 형태가 변할 때도 윤곽의 매끄러움을 잃지 않도록 하네요. 고니가 날갯짓 사이에 날개를 약간 집어넣을 때도 미끄러지는 깃털 덕분에 양력이 발생합니다. 가벼운 부리와 짧아진 꼬리뿐만 아니라 몸의 일부 뼈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효율적인 경량 비행체가 된 거죠. 지금 시속 5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새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속해 우릴 앞지를 수 있죠. 그래서 깃털은 공룡의 몸에 처음 나타난 이후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획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일부가 커지고 색깔을 갖게 되어 구애나 과시의 용도로 사용됐을 거고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주인이 공중으로 날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된 거죠.
1: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떨어진 한 군도는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화산 지형에서 이루어진 발견들은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변화시켰죠.
0: 갈라파고스의 특별한 생물들은 200년 전 찰스 다윈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들은 다윈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혁명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1835년 9월 16일 영국의 비글호가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6세의 찰스 다윈이 탐험을 위해 이곳에 올랐죠. 당시에는 이 섬들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윈은 처음 이곳의 구조와 역사에 매료됐죠. 하지만 결국 그에게 역사적인 통찰을 준 건 바로 동물들이었습니다. 다윈은 이 섬들에 5주 동안만 머물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본 것들은 그의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아나 섬의 영국 부총독은 거대 거북의 등껍데기 모양만으로도 그 거북이 어느 섬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죠. 그는 부총독이 무심히 뱉은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섬의 거북 개체군들이 조금씩 다른 걸까? 다윈은 방문한 모든 섬에서 동물과 식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북들이 서로 다른 섬의 동물들 사이의 차이를 처음 알려주긴 했지만 그의 위대한 이론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건 이 평범해 보이는 작은 새들, 바로 핀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파고스 핀치의 조상이 약 200만 년 전에 이 섬들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이후로 그들은 여러 개의 다른 종으로 다양화됐습니다. 다윈은 각각의 표본들을 영국으로 가져와 수년간 연구했죠. 그는 여러 섬에서 가져온 핀치들이 한 가지 특별한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서로 크기가 다른 부리를 가지고 있었죠. 왜일까요? 다윈의 머릿속엔 한 가지 가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거북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어쩌면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는 꼼꼼하고 세밀하게 전 세계에서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였죠. 다윈은 왜 이곳에 여러 종의 거북들이 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원래 종은 아마도 보시는 것처럼 높은 돔 모양의 등껍데기를 가졌을 거예요. 이건 물이 풍부한 섬에서 식물을 밀어내는데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다른 섬의 거북들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군도의 남동쪽 모퉁이에는 에스파뇰라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전혀 없죠. 단 이 선인장, 오픈티아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이 오픈티아는 길고 단단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 거북이 먹을 만한 유일한 부분은 꼭대기에 있는 잎과 꽃뿐이었죠. 그것들에 닿을 수 있는 거대 거북이라면 식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등껍데기 앞부분이 낮고 둥근 거북들은 그렇지가 못했을 겁니다. 등껍데기 앞부분에 봉우리가 있고 목이 긴 거북들은 간신히 닿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 거죠. 수백만 년 동안 많은 세대에 걸쳐 에스파뇰라 거북의 등껍데기 모양은 점점 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등껍데기 앞부분의 봉우리는 안장 모양이 됐죠. 이런 변화는 에스파뇰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0: 다른 섬들도 각각의 변화를 거쳤죠. 결국 이 섬들에는 15개의 서로 다른 종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 갈라파고스에는 15,000여 마리의 거북이 있는데 이 섬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물이죠. 이들은 다른 여러 종류의 동물들에게 적합한 특별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은 이곳을 다듬고 변화시키죠. 씨앗을 퍼뜨리고 덤불을 밟아 납작하게 만들며 관목의 가장 낮은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이 모든 것이 씨앗이 싹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한 곤충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배고픈 포식자들이 그 곤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죠. 배설물 또한 다른 많은 생물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딱정벌레들이 그 안에 알을 낳고 유충은 아직 남아있는 영양분으로 살을 찌우죠.
1: 거북들은 갈라파고스 제도를 대표하는 동물로 코끼리 같은 존재입니다. 대규모로 집단을 이루고 다른 종들을 위해 무수히 많은 미세 서식지를 만들어내죠. 갈라파고스의 정원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생태학적 역할을 가장 잘 요약하는 표현일 거예요.
0: 이 말은 즉, 거북의 개체수가 심각하게 줄어든 섬들에 거북을 다시 들여보내면 전체 환경의 풍부함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는 취약한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 다른 열대 섬들과는 달리 갈라파고스의 90% 이상이 놀라운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새로운 종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죠. 그런 발견 중 하나가 잘 알려지지 않은 울프 화산의 비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0: 이곳을 방문하려면 헬리콥터 이용이 필수적이죠. 전체 군도에서 가장 험악하고 탐험이 힘든 지역 중 하나니까요. 이 외딴 고지대 비탈에 뭔가 이상한 것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굴에 살면서 가끔씩만 먹이를 먹으러 나오는 무언가 말이죠. 과학자들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모두를 놀라게 했죠. 완전히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종의 파충류였습니다. 바로 분홍 이구아나였죠. 지금까지 갈라파고스에는 단 세 종의 이구아나만 있다고 여겨졌는데 해안가에 사는 검은 바다 이구아나와 내륙에 살면서 선인장과 다른 식물을 먹고 사는 두 종의 노란 이구아나죠. 이 육지 이구아나는 분명 새로 발견된 종과 가장 가까운 친척일 겁니다. 약 100여 마리로 이루어진 이 작은 개체군에 대한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이 종은 500만 년 전에 육지 이구아나 사촌들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종은 다른 두 종만큼이나 오래 여기 있었지만 지금까지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종이 현재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울프 화산보다도 더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또 다른 큰 수수께끼가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왜 이구아나가 분홍색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분홍색이 되는 것이 뭔가 좋은 점이 있는 걸까요? 아직 모르죠. 어쩌면 이 종이 한때 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것이 그저 남은 잔존 개체군이라면요. 다시 말하지만

0: 우리는 모릅니다. 잘 가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아직 마법의 섬들과 여기서 진화한 동물들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건 찰스 다윈이 이걸 알면 매우 기뻐할 거란 거죠.
1: 호주 해안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생물 탐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획기적인 발견들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0: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이야기는 이곳의 가장 중요한 거주자인 산호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지 모양의 구조물 안에는 산호초를 만드는 수천 개의 작은 생물들이 숨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 구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산호 생물들은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포착하려면 제가 이전엔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죠. 오늘 밤 전문 잠수부와 과학자들 그리고 저 같은 프로그램 제작자가 모여 아마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자세하고 오랫동안 산호초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60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야간 잠수라는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초보자인 저에게는 너무 위험해 보이지만 이제 기술이 저를 도와줄 겁니다. 보는 이곳은 유령 같은 세상이죠. 작은 새우 같은 생명체들이 불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보세요. 우와! 빛이 적어서 색깔은 많이 없지만 여전히 마법 같은 곳이죠. 아, 뭔가 있네요. 첫 번째 물고기예요. 밤에는 산호초 주변이 이렇게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미생물 구름으로 가득 차죠. 바로 산호의 먹입니다. 산호 폴립들은 딱딱한 석회질 골격에서 빠져나와 촉수를 이용해 물속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보려면 특수 촬영이 필요하죠. 산호 폴립들은 밤에도 자신의 석회질 집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가까이에 접근하면 폴립들은 촉수를 따라 늘어선 미세한 작사를 발사하죠. 기절하거나 죽은 먹이는 이내 폴립의 입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집을 떠날 수 없을 때는 정확성이 최우선이죠. 산호에 쏘는 무기는 단지 먹이를 모으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싸울 때도 사용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산호도 육지에 사는 많은 동물들처럼 극도로 영역을 중시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싸움을 보려면 시간을 빠르게 돌려야 하죠. 각 군집의 폴립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큰 도시에서처럼 공간은 소중하죠. 경쟁자가 너무 가까이서 자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싸움은 몇 시간이나 계속될 수 있죠. 최고의 먹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0: 간호 군집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싸움이 없을 때는 주변 바닷물에서 탄산칼슘을 추출해 집을 지어야 하죠. 각 산호종은 자신만의 특별한 건축 방식으로 집을 짓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모여 다른 종류의 더 큰 생물들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거대한 산호초를 만들어냅니다. 저기 거북이 오네요. 불빛에 끌린 것 같은데요. 이리 온. 여기로 곧장 오네요. 정말 멋지죠? 이런 환경에서 바다 거북과 마주치는 건 정말 행운이죠. 이 거북과 다른 모든 거주자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위대한 산호 건축가들 덕분입니다.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이곳에선 늘 있는 일이죠. 이제 잠수를 마치고 위로 올라갈 시간이 됐습니다.
1: 이 복잡한 생태계를 만든 작은 생물들은 매우 정교한 서식지를 만들어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이 산호초의 거주자들 중 그 누구도 여기에 있을 수 없죠. 이 사건은 1년에 한 번만 일어나며 자연의 가장 위대한 장관 중 하나입니다.
0: 1년 중 몇 밤 조건이 딱 맞을 때 산호초 전체에 걸쳐 많은 종의 산호들이 일제히 분출하죠. 이것이 바로 대규모 산란 사건이며 자연계의 경이로움 중 하나입니다. 이는 1년 중 산호들이 유성생식을 하는 유일한 시기이며 산호초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산란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10월이나 11월의 보름달 이후 며칠 내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작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죠. 달빛이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겠지만 수온과 조수 상태 등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산호초 전체가 활기를 띠며 흥분감은 최고조에 이르죠. 물고기와 포식자들이 모여듭니다. 이건 축제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산호종은 자신만의 시작종이 있지만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선 반드시 동시에 해내야 하죠. 축제가 시작되기 불과 30분 전, 곧 다가올 산란의 첫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작은 정자와 난자 묶음이 폴립에서 불룩 튀어나옵니다. 때가 되면 대량 방출이 일어나죠.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산호들이 일제히 분출을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야만 이 축제의 규모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죠. 산호 알로 이루어진 거대한 띠들이 바다 표면 위를 하얗게 덮습니다. 산란이 이루어진 후 수십억 개의 발달

0: 통과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산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작고 복잡한 변화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또한 손상된 산호초를 건강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산호가 직면한 문제는 환경변화의 속도가 극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0: 반오펜 박사의 목표는 선택적 육종을 통해 최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산호종을 생산하고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산호초 부분에 생명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1: 이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자연적인 회복 과정이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0: 현재의 산호초들은 수천, 수만 년에 걸친 진화와 성장의 산물이며 그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이 생태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죠.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작은 산호 폴립들이 건설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건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가 됐죠.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찾던 깔끔하고 맛있는 여름 김치 레시피. 날이 더워질수록 생각나는 아삭아삭 시원한 김치. 익을수록 더 맛있는 활용 만점 열무김치부터 향긋한 깻잎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여름철 입맛 돋는 김치.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바로 먹는 원조 밥도둑 깻잎 김치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이 열무김치는 날씨가 더워지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시기에 칼칼한 열무김치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국물까지 알뜰하게 먹게 되는 열무김치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그래서 어디에나 이제 잘 어울리는 게 네. 이제 열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열무 한 단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절일 소금, 네. 예, 이제 소금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재료로 쪽파하고 그리고 이제 햇양파 나와서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 넣고 네. 좀 칼칼하게 청양고추 예. 준비를 했는데 매운 거 싫으시면 풋고추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열무김치는 이 자작한 국물 맛도 굉장히 시원한데 그 비법은 무엇인지 네. 자,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2: 네, 홍고추 그리고 배, 네. 마늘, 생강. 예, 요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양념으로 간할 때는 이제 멸치 액젓하고 이제 소금 간도 좀 같이 해 주시고 매실청 넣으시고 고춧가루. 요 정도만 있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 풀이 있는데 오늘 어떤 풀인지.
2: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무가 사실 밀가루 풀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 밀가루하고 이제 풀술, 멸치 국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는데요. 자, 열무 김치가 익기 시작하면 밥밭참부터 이 국수, 비빔밥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자, 맛있는 비법이 가득한 오늘의 김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무김치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열무를 한번 손질해 봐야겠죠?
2: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열무가 연해서 네. 연한무 열무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드시기 좋은데 네. 사실 때 너무 이제 억센 거 말고 좀 이렇게 적당한 키에 색깔은 좀 선명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선하고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듬으시는데 여기 이제 저는 미리 좀 손질을 해놓긴 했는데 네. 이렇게 뿌리 부분하고 잎 부분 사이에 보면 여기 떡잎이 이제 떨어져 나간 자리가 약간 꺼뭇꺼뭇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약간 긁어서 네. 이제 손질하시고 잔뿌리가 있으면 좀 이렇게 긁어내신 다음에 이렇게 뿌리 끝에 부분, 수염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절이시는데 예? 그냥 절이시면 무는 좀 절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 맞아요.
2: 그래서 여기다가 칼집을 이제 가늘면 한 번 정도 하시고 많이 굵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십자 정도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요거를 이제 썰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써실 때 손가락 길이 많게 한 6, 7cm 정도 되도록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장 가서 보이는 큰 거 한 단. 예. 보통 한 1.6kg 전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신선한 거 사시면 다듬어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예. 흐르는 물에 가볍게 두세 번 네. 이렇게 헹궈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큰 이제 넓은 양푼에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소금을 이제 한 단에 한 4분의 3컵 네. 계량컵에 한 150cc 선 높이까지 이제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자, 이렇게
1: 켜켜이.
2: 네, 켜켜이.
1: 근데 선생님 이제 날씨가 네.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이 절일 때 또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보통 이거 이제 봄에 담그실 때는 한 1시간 정도 더 절이시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 날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이제 두시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뒤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열무마다 네. 약간 크기들이 차이가 있어요.
1: 맞아요.
2: 어떤 건 유난히 굵고 짧은 거에 따라서 30분 이제 한 내외 하시는데 네. 한두 시간 이렇게 오래 절이시면 너무 많이 절여지면 열무가 또 질겨집니다.
1: 아,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해놓은 이렇게 열무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자,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보니까 숨도 살짝 죽었고 네. 색감은 더 살았어요.
2: 네, 색감 살아났고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네. 탄력 있게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되는데
1: 맞아요.
2: 이게 푹 숨이 죽을 정도로 절이시면 너무 많이 절인 거예요. 오. 그래서 날씨에 따라 우리 집 기온에 따라서 예. 보통 한 30에서 40분 사이 1시간은 넘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이 열무가 네. 이게 좀 풋내가 좀 난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몇 번 이걸 헹군다 했잖아요. 네. 근데 헹굴 때 손을 많이 타면 이제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2: 그렇죠. 손을 많이 타면 물러질 수 있어서 예. 넉넉한 양의 우리 집에 갖고 계신 가장 큰 볼에다가 물을 넉넉하게 부으시고 예? 이거를 세게 버무리시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서 가볍게 살살살 흔들어서 꺼내고 살살살 흔들어서 꺼내고를 해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시면

0: 요게 이제 약간 소금이 그 30분 정도 절이시면 지금 제가 뿌렸던 소금이 모두 안 녹아요. 부분 남아있던 소금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1: 네.
0: 숨이 팍 죽지 않은 정도의 적당한 절임이 되는 거죠. 이제 풀을 먼저 쑤어서 이제
1: 네.
0: 식혀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멸치 국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즘 이제 간편하게 다시팩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저는 멸치, 다시마, 새우, 양파 이렇게 네 가지 넣고 이제 한 20분 정도 끓여서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 준비를 했는데 한번 풀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넣어주시고.
1: 사실은 이렇게 풀쓸때 이렇게 육수를 넣으면 김치의 맛이 더 깊어지겠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맹물 쓰지 마시고 집에 갖고 계신 이제 밑국물 쓰시는데 자, 요거를 이제 넣으시고 나서 거품기를 이용을 해서 좀 약간 풀으시면서 불을 켜셔야지 이거 밀가루 넣자마자 바로 불을 켜시면 덩어리가 져서 풀이 매끄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 미리 한번
0: 네,
1: 풀고
0: 한번
1: 나서 불
0: 풀고 이제 불을
1: 켜주는.
0: 켜서 이제 저어주시는데
1: 네.
0: 열무김치가 사실 누구나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쌉싸름한 그런 맛이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열무김치 할때 요즘은 뭐 감자도 삶은 거 넣기도 하고 뭐 찹쌀도 넣고 여러 가지 풀을 쓰시는데
1: 네.
0: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밀가루 풀을 넣는 거는 밀가루 성분에 약간 글루텐이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구수한 맛이 올라와서
1: 네.
0: 열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름 김치 담글 때는
1: 네.
0: 밀가루 풀을 쓰는데 뭐 우리 집에 찹쌀가루 있어서 찹쌀풀 쓰고 싶다 그럼 찹쌀풀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감자 고구마 삶은 거
1: 네.
0: 그걸 으깨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김치의 맛은 올리고 풋내는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1: 자, 선생님
0: 네.
1: 지금 풀을 잘 만들고 계신데 저희가 식혀놓은
0: 네.
1: 밀가루풀이 여기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농도
1: 예?
0: 보시면은 저는 이제 자, 요 정도 너무 이렇게 묽지
1: 예.
0: 않고요.
1: 근데 되직해졌어요,
0: 예, 약간
1: 선생님?
0: 되직해 됐었죠. 그래서
1: 예.
0: 요거 이제 풀을 넣을 거고
1: 네.
0: 양념
1: 만들어
0: 만들어 볼까요?
1: 볼까요? 자, 양념을 배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알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배가 들어가면 단맛도 있고 약간 시원한 맛도 있어서
1: 예.
0: 넣는데 오늘 제가 고추, 뭐 마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1: 네.
0: 순서가 중요해요.
1: 네.
0: 고추부터 넣으면 잘안 갈아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밑에 좀 부드러운 재료.
1: 수분기가 있는.
0: 예, 수분기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마늘
1: 네.
0: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생강도 넣어주시고 생강은 보시고
1: 네.
0: 섬유질이 있어서 잘안 갈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1: 확실히 생강이 들어가면 향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풋내도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해서
1: 네.
0: 그리고 이제 고추도 빨간 고추 들어가면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1: 네.
0: 약간 좀 칼칼하고 개운한 느낌이죠. 네. 성능이 좋은 건 갈아지면 잘안 갈아져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여기에다가 멸치 국물 식힌 거를 한컵 정도 이제 재료가 갈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1: 미리 집어넣는 거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2: 갈아보겠습니다.
0: 그냥 곱게 가셔도 돼요.
2: 이제 말아볼게요. 선생님, 다 갈린 것 같은데요. 아주 곱게,
0: 네.
2: 아주 순수처럼 갈았어요.
0: 네.
2: 예.
0: 그래서 이제 일단 양푼
1: 예.
0: 준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 아, 근데 선생님, 향이 너무 좋네요.
0: 그쵸.
1: 예,
0: 그래서,
1: 개운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양파도 약간 넣으셔도 되고, 뭐
1: 예.
0: 사과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이 곱죠?
1: 진짜. 아, 저는 이제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너무 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개운해요, 지금.
0: 그쵸. 여름 김치는
1: 예.
0: 좀 너무 짜게 담그지 마시고, 간
1: 예.
0: 삼삼하게 해서 이제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1: 예.
0: 예. 고추만 가는 것도 고춧가루 들어가야 또
1: 네.
0: 색깔도 나니까 이제 고춧가루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
1: 액젓 들어가야죠.
0: 네, 액젓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저는 매실청을 약간 넣어요.
1: 약간의 달큰한 맛을.
0: 네.
1: 뭐 티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0: 그쵸.
1: 이
0: 네.
1: 맛이 나요.
0: 맞아요. 그럼 김치가 하루 이틀 금세 익어도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제 이렇게 좀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도록
1: 예.
0: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풀 식혀놓은 거
1: 네.
0: 네, 풀 넣으셔야죠.
1: 이때
0: 네.
1: 이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넣나요,
0: 네.
1: 선생님? 다 넣어요?
0: 네.
1: 왜? 어우, 풀이 꽤 들어가네요, 양이.
0: 그래서 이제 풀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1: 예.
0: 그리고 이제 간을 맞추시는데
1: 네.
0: 젓갈 좋아하시면 이제 액젓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여름 김치는
1: 네.
0: 젓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1: 좀
0: 저는
1: 깔끔하게.
0: 예, 소금을 이제 한 큰술에서 이제 두 큰술 사이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소금이 잘 녹을 정도로 이제 저어주시는 거예요.
1: 너무 짜지 않게 각자
0: 네.
1: 집안의 스타일에 맞게
0: 그렇죠.
1: 가감하시면 될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
1: 아니, 사실은 이제 김치라고 하니까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선생님.
0: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날이 더운데 김치가 좀 빨리 쉬어지니까 저는 이제 시장 가면

0: 는 많이 담가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라서
1: 아, 맞아요.
0: 열무 큰 거 한 단. 예. 이 정도 하시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서 예. 양념에다가 양파,
2: 양파.
0: 네, 채 쓴 거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 혹시 빨간 고추도 좀 썰어 넣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팥까지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예. 이제 섞으시는 거예요. 네.
2: 아, 물론 열무만 들어가도 맛있지만 네. 이런 부재료가
0: 좀 들어가야죠.
1: 푸짐해져요.
0: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네. 이제 열무를 어휴. 넣으시는데 예.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서 예. 이렇게.
1: 자, 근데요, 선생님.
0: 뒤집어 주듯이.
1: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번 질문했었는데 네. 이 열무가 손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네. 되게 되면 네. 풍내가 막 난다고.
0: 그래서 보통 저희가 김치할 때 뭐 깍두기 같은 경우 약간 비벼서 양념을 바르시는데 예. 얘는 약간 성이 없어 보이게 아. 밑에서 위로 가볍게 이렇게 그냥 퍼올리듯이
1: 아, 성이 없어 보이게 네. 보시기에 왜 이렇게 성이 없지 머물이나
0: 왜 대충하는 것 예. 같지 이렇게 하셔야
1: 그러게 예.
0: 그리고 이제 통에 들어가면 예? 숙성이 되면서 약간 수분이 생기면 양념이랑 골고루 잘 섞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제 나머지 다 넣을까요?
1: 넣어볼까요?
0: 그래서 오늘 딱 좋게 잘 네. 절여졌어요.
1: 그러게요. 이 아삭함. 그렇죠.
0: 김치로 드셔도 되고 뭐 국수랑 밥에 올려 드셔도 되고
1: 비빔밥도 되고.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버무려졌으면 예. 이제 통에다 한번 담아 볼까요?
1: 벌써 된 거예요?
0: 네, 네.
1: 와. 진짜 금세 됐네요, 선생님.
0: 맞아요. 그래서 여름 김치 또 힘들게 담그시면 잘 안 하시니까.
1: 맞아요. 날씨도 또 더워지는데.
0: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예. 밑에서 위로 이렇게 뒤집어서 퍼 올리듯이
1: 네. 예. 오,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지금은 근데 이제 조금.
0: 숨이 안 죽어서 예, 예. 그렇고요. 예, 이제 숨 죽으면은, 아유, 이거 한 단 하니까 양 얼마 안 되네 싶으실 건데, 그냥 어렵지 않게 담가서 예. 1, 2주 단위로 한 번씩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이제 마지막에 싹 훑어서.
1: 마지막. 오, 예. 싹. 딱 들어가네요, 네네. 선생님. 그래서
0: 지금은 이게 이제 숨이 안 죽어서 이 정도 높인데, 예. 이거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예? 이렇게 요 손가락 한마디에서 쑥 내려가요.
1: 그래서 선생님, 그럼 맛있게 익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서, 네. 이제 김치 같은 경우 익히실 때 네.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잡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통, 요런 데 이렇게 이제 잘
1: 깨끗하게 해주시고,
0: 깨끗하게 이제 닦으시고, 예. 이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세요.
1: 실온에서 하루 두시고. 예, 예.
0: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이거 이제 오늘은 통이 안 비치는데 비치는 통이 하면 예. 가득 있었던 김치가 여기까지 내려가고 예. 표면에 약간 기포가 뽀글뽀글 보여요. 예, 예.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냉장 보관하시고 예? 다시 24시간 지나서 하루나 이틀 이후부터 드시면 됩니다.
1: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맛있게 익힌 네. 열무김치를 준비했는데요. 네. 오, 비주얼이 대단해요, 네, 선생님. 네. 자, 한번 조금 열고 같이 비교해볼까요?
0: 네, 이렇게 이제 숨이 죽었어요. 예. 제가 요거 이제 딱 하루 예. 익혔거든요. 그랬더니 국물이 이제 요만큼 생겼고요.
1: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열무김치의 향이 확
0: 그렇죠.
1: 올라와요.
0: 네, 요거를 나는 급하게 빨리 익혀서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예. 근데 이제 기후가 집집마다 기온이 다 틀리니까 최소한 24시간은 실온에 두셨다가 예. 그다음에 냉장고 넣으시고 익혀가시면서 드시면 되겠죠.
1: 아, 이거 국수에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서.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빔밥에 예. 요거랑 참기름 딱 이렇게 한 숟가락 넣으시면은 네. 다른 재료 필요 없더라고요.
1: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냉장고에 있으면.
0: 네. 그래서 이렇게.
1: 네. 아이고. 금세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열무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열무는 잔뿌리를 긁어낸 뒤 뿌리의 끝부분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로 칼집을 넣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열무에 소금을 켜켜이 뿌린 뒤 30분 정도 절여줍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와 밀가루를 넣어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여기서 밀가루를 고루 푼 뒤 끓여줘야 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믹서에 배, 마늘, 편썬 생강, 송송 썬 홍고추, 멸치 육수를 넣어 갈아줍니다. 간 재료에 고춧가루, 멸치 액젓, 매실청, 밀가루 풀,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양념에 채 썬 양파, 청양고추, 쪽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에 열무를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밀폐용기에 버무린 열무를 담은 뒤 하루는 실온 숙성, 하루 더 냉장 숙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열무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깻잎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깻잎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도 쉽게 담글 수 있는 이제 손쉬운 김치예요. 네. 그래서 깻잎을 한 50장 정도, 네. 이제 다섯 묶음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속 들어가는 재료로 양파, 그리고 이제 당근,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아삭하게 밤을 좀 넣었고요. 네. 그리고 깨도 살짝 넣으시면 좋고요. 아,
1: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깻잎김치에도 멸치 육수가 들어가네요.
0: 네, 그래서 양념을 좀 축축하게, 촉촉하게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바를 거예요. 그래서 멸치 육수, 이제 뭐 준비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밀가루풀
1: 아까 사용했던
0: 네, 사용한 거 남겼다 쓰시면 되고 예. 만약에 뭐 쓸 거다 그러면 찹쌀풀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액젓 예. 근데 액젓만 하면은 여름 김치 좀 너무 묵직한 느낌이어서 예. 간장 그리고 마늘 그리고 설탕 약간 예. 이 정도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새 김치를 좋아하거나 깻잎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김치인데요. 향긋한 맛이 가득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깻잎을 손질해 볼 텐데요. 네. 깻잎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네. 재료잖아요. 네.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0: 넉넉한 물에다가 얘를 1, 2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1: 예?
0: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여름이라 시들했던 이제 깻잎이 좀 살아나기도 하면서 예. 세척이 훨씬 더 쉽거든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장씩 네. 이렇게 씻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0: 물에 좀 담갔다가 예, 물에 담갔다가 요거를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흐르는 물에 예. 이제 소꼭지 다 틀어 놓으시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해서 이제 씻어서 네. 지금 이제 물기를 뺐거든요. 이거를 수분이 덜 빠진 상태에서 양념을 하시게 되면 네. 너무 나중에 간이 싱거워지고 물기가 많이 생겨 그래서 맛이 없어요.
1: 또 양념 잘 안 옮기고.
0: 그렇죠. 그래서 저 이거 잘라낸 예? 볼 하나. 자. 네, 그래서 이제 꼭지 너무 바짝 자르시면은 요거 이제 잡아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시기 힘드시니까 예? 보시고 끝에 한 1cm 정도?
1: 맞아요. 네. 요즘 깻잎 논쟁이 많기 때문에 네. 못 잡게 하면 안 돼요. 네, 잘 네. 잡히게끔 또. 예?
0: 네, 그래서 한 1, 2cm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예. 예. 상에 내셨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이제 드실 수가 있죠. 예. 양파.
1: 부재료들. 예,
0: 여름에 이제 양파가 좀 달짝지근하고 이제 맛있죠? 네. 이제 꼭지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예? 요거를 이제 채를 썰으시는데 얇게.
1: 아무래도 깻잎이 얇다 보니.
0: 그렇죠. 그래서 얇게 그리고 이제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네. 요거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면 깻잎에 잘 안 붙어 있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하시고 나서 반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은 예.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양파 이렇게 이제 채를 쓸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근 요것도 얇게. 길이는 얇게. 한 3, 4cm 정도, 4cm 넘지 않도록 예. 썰다가 손에 안 잡히네. 그런 방향을 바꿔서.
1: 예. 지금 양, 네. 당근이 들어간 양이 많지는
0: 네,
1: 않아도
0: 많지 않아요.
1: 들어가면 확실히 네. 제 역할을 톡톡해지더라고요.
0: 그렇죠. 이제 보이는 색감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당근이 수분기가 이렇게 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씹히는 식감도 좋고
1: 맞아요.
0: 뭐 당근 대신에 난 좀 매콤 칼칼한 거 원한다. 그럼 붉은 고추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또 매우면 온 가족 먹기에는 쉽진 않아서 네. 저는 이제 당근으로 했어요.
1: 당근도 넣고.
0: 그래서 이제 당근 곱게 네. 이제 채를 썰었고요.
1: 오늘 좀 밤이 새로운 네. 것 같아요, 저는.
0: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거 채 썰어서 하시면 좋은데 네. 여름 무가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밤 넣었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이제 넣으시고 밤 없다 그러시면은 뭐 무나 고추 내지는 부추 이런 네. 것도 약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부추도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굵지 않게.
1: 예. 너무 굵지 않게.
0: 네, 얇게.
1: 이 밤도 식감이 참 좋거든요.
0: 그렇죠.
1: 생밤도.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으면 더 네. 꼬들꼬들한 그런 느낌 맛이 나요. 그래서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1: 네. 아무래도 이 깻잎이 굉장히 또 얇다 보니까 네. 모든 재료들이 조금 얇게
0: 그쵸.
1: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야지 깻잎에 잘 붙어있지. 예. 깻잎이 가는데 부재료를 제가 너무 굵게 썰었어요.
1: 예.
0: 그러면은 양념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1: 그렇죠.
0: 해서 이제 이렇게 썰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무래도 밤에도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1: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1: 자 이렇게 깻잎김치 들어갈 재료들을 다 손질해 봤는데요.
0: 네.
1: 자, 이제 바로 버무리는 것만
0: 네,
1: 남았죠?
0: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예. 이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1: 양념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자, 일단 이제 고춧가루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고춧가루. 입자 너무 고운 것보단 저희 김치 담그실 때 쓰시는 이제 굵은 고춧가루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풀. 저는 이제
2: 아까 썼던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썼던 밀가루 풀 넣는데 혹시 찹쌀 풀 하셔도 되고 네. 밥을 찬밥을 뭐 믹서나 이런 데서 살짝 갈아가지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농도 맞춰줄 이제 멸치 국물 뭐 다시마 국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마늘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생강도 약간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김치가 이렇게 양념이 강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이제 마늘 넣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멸치 액젓이에요.
2: 멸치 액젓.
0: 네, 근데 액젓 액젓만으로 간을 하시면 좀 약간 좀 비린다.
2: 맞아요, 맞아요.
0: 여름 김치는 좀 우리가 가볍게 먹으니까.
2: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양조 간장.
2: 오.
0: 예, 간장
2: 같이 간장을 사용해서
0: 네, 섞어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
2: 맞아요.
0: 설탕 넣어주시면 이제 전체적인 감칠맛을 또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양념의 특징은. 예. 되게 약간 축축하면서 네? 걸쭉한 느낌.
2: 오.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를 네. 여기에다 이제 설탕이 다 녹았다 그러면은 이제 당근 넣어 주시고요.
2: 저는 사실 네. 이 깻잎 장아찌를 네. 많이 먹어 봤지. 네. 깻잎 김치는 네. 처음이에요.
0: 네. 네.
2: 그래서 어떤 맛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제 예상으로는 이제 물론 깻잎 장아찌도 굉장히 네. 맛있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염도가 있는 것
0: 그쵸?
2: 같아요. 예.
0: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장아찌로 먹고 싶어요. 예. 그러시면은 깻잎을 한 10대 1 정도 되는 소금물에다가 예. 한 30분 정도 살짝 절이세요.
2: 예.
0: 그다음에 이제 물기 빼시고 나서 이 양념을 하시면 좀 오래 두고 드셔도 되고
2: 네.
0: 저는 이제 여름 김치잖아요.
2: 예.
0: 예. 그래서
2: 깔끔하고
0: 깔끔하게
2: 물도 안 땡기게.
0: 맞아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했더니 예? 이제 양념이 잘 버무려졌죠.
2: 야.
0: 여기에다 이제 통깨를 조금 넣을 거예요.
2: 네.
0: 중요한 건 깨소금 말고 통깨.
2: 통깨로.
0: 예, 통깨로 하시는 게 씹히는 맛도 있고 보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2: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김치니까 당연히 이제 비닐장갑 준비했는데
0: 네네.
2: 오늘은 그냥 이렇게
0: 바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바르시는데 네. 한 장씩 하시면 예. 너무 이제 간이 세질 수 있어요.
2: 그래서
0: 이제 두 장 정도씩 하셔서. 자, 이렇게 풀이 들어가면 양념을 이렇게 엉기게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2: 오.
0: 그래서 좀 넉넉하게 바르세요. 간을 세게 안 했기 때문에.
2: 그게 잘 풀어지지 않네요, 선생님.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올리시고.
2: 예.
0: 또 발라주시고.
2: 아, 양 옆에 끝까지 이렇게 뭐 꼼꼼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0: 네.
2: 그렇죠?
0: 그래서 가운데 한 스푼 딱 넣고 그냥 쓱쓱
2: 예.
0: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시고 그러면은 양념이 앞뒤로 붙어 있죠. 그리고 풀이 들어가서
2: 네.
0: 끈적끈적해서 양념이 흐르지 않게 앞뒤로 잘 부착해 주는 효과가
2: 네.
0: 있어요.
2: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양 옆에 네. 이렇게 소가 바깥으로 나오지도
0: 맞아요.
2: 않고 양념이
0: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열 장 정도 하시면
2: 네.
0: 이거 저는 보여드리려고 접시 하는데 김치통에 바로 네. 그다음에 그 다음 거 하실 때는 방향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시면 높이가 기울지 않고 일정한 높이로 하실 수 있거든요.
2: 그리고 섹션이 나눠져 있으니까
0: 그렇죠. 끈내기도
2: 이렇게
0: 하면 열 장.
2: 네.
0: 드시기도 편하고 예, 이제 국물이 흐르지 않게 높이가 일정하니까
2: 예.
0: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2: 이렇게 해놨죠.
0: 예, 이렇게 이제 담아놨어요. 보통 저희가 김치 드실 때 익혀서 드시잖아요.
2: 예, 그렇죠.
0: 근데 이거 제가 바로 드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바로 예. 드시는 것보다는
2: 조금 더
0: 2시간 정도 실온에 두세요.
2: 2시간
0: 예, 그러면 이제 간이 쏙 배이거든요.
2: 네.
0: 그리고 나면 냉장고 넣어놓으시고 뭐 오늘 저녁이라도 드시든지
2: 네.
0: 뭐 내일부터 드시든지 하시면 제가 이제
2: 어제 정도.
0: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실 어저께
2: 오.
0: 밤에 해놓은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꺼내서 드시면
2: 국물도 좀 생기면서
0: 예, 예. 생기고 해서 간도 세지 않게
2: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0: 네.
2: 깻잎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할 것 같고
0: 그렇죠.
2: 그리고 또 장아찌랑은 좀 다른
0: 네.
2: 느낌일 것
0: 그쵸.
2: 같아요. 아삭거리는
0: 맞아.
2: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밤을 넣거든요.
2: 예.
0: 그러면 드시기에 굉장히 사각사각하고 생각보다 무 들어가면 물기가 많이 생기는데
2: 예.
0: 밤 들어가 물기가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끼 드실 분량 이렇게
2: 예.
0: 이제 하시고 그리고 혹시 보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국물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하시면
2: 예.
0: 이제 드시다 볼게 국물 생기거든요.
2: 아니 고기 먹을 때 같이 네. 먹어도 좋을 것 같고
0: 네.
2: 그리고 사실 이 깻잎은 44철 나오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깻잎 김치 만들면
0: 맞아요.
2: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깻잎이 제철이라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깻잎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3: 깻잎 김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의 꼭지를 1cm 정도 잘라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당근, 밤도 얇게 채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밀가루 풀, 멸치 육수, 다진 마늘, 멸치 액젓, 양조간장,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당근, 밤, 양파를 넣어 섞다가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깻잎은 두 장씩 켜켜이 양념을 발라줍니다. 여기서 잠깐! 깻잎을 밀폐용기에 담으면서 양념을 발라주면 훨씬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깻잎김치를 담은 뒤 실온에 2시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김치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아삭한 고추와 새콤한 국물이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고추 물김치부터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오이 소박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안녕, 사. 안녕, 팔. 맞춰봐. 뭘? 나 정사각형이야.
1: 알아.
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 그래, 알아.
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 걱정 마. 옥토블록이 있잖아. 옥토블록 분리. 1, 2, 3, 4, 5, 6, 7, 8. 합체. 이건 어때?
0: 정사각형인데 구멍이
2: 뚫려 있네?
0: 정사각형이 아니야.
1: 미안해, 사.
2: 구멍? 나야!
0: 어?
2: 내가 구멍이잖아. 봐.
1: 팔!
2: 저기 이름 바로 어?
3: 구! 나는 구야. 기분은 몹시 좋고.
0: 정사각형!
3: 안녕?
0: 큰 정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
3: 손수건 있는 사람? 코가 좀 간지러워.
2: 애기 이름?
1: 바로 팔!
0: 정사각형이다!
3: 됐다!
0: 1, 2, 3, 4! 손이 네 개! 나처럼! 1, 2, 3, 4! 모서리도 네 개! 나처럼!
3: 맞아! 정사각형이야! 너처럼!
0: 근데 왜 머리에 숫자구를 달고 있어? 말해봐!
3: 알려줄게!

Scream! Scream! Scream!

green. Green. Dark green.

Look at me. No, look at me.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아,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을 다 구세워야 해. 그래야 맛있는 스프를 만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Ha ha!

이제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익,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지구에선 이런 맛있는 걸 절대

누구를 부르지 않는 거야? 너 아구잖아. 아, 이가 아픈 거였구나.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약으로 10급이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양! 이리 나와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아,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0: 거마 안녕?
1: 봐봐.
0: 지금 상상놀이 중이야?

0: 솔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했어! 성공이야!
1: 어? 저게 누구지?
0: 꽁지?
2: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0: 으아! 너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3: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0: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너무 무서워.
2: 어?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됐네요.
3: 요차단일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뭐지? 내 루프가 꽉! 아! 거기! 네 도움이 필요해! 어? 하나! 둘! 다 잡았다! 고마워, 호기!
2: 안 돼! 어쩌지? 작전 실패!

0: 도와줄게.
1: 있는 녀석들도 사진 속에 가둬버려야지.

0: 이걸 써보자. 야, 저리 가! 어? 물을 싫어하나 본데?
1: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0: 어?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1: 호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2: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0: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1: 스타코어?
2: 그게 뭔데, 맥스?
0: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2: 어? 이게 뭐지?
3: 스타코어야.
2: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0: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2: 아예.
1: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4: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0: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 가는 길이야.
4: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0: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2: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3: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5: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우와! 쿼카보 형이잖아!

0: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1: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0: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치워야 하지 않을까?
2: 어? 오, 이런, 깜빡했어!
0: 어?
3: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1: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5: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1: 어?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2: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7: 응? 싱가포르로 출동!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진 황금 왕관. 다이지 할아버지.
1: 아, 호기.
2: 오랜만이에요.
1: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오,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 이걸 한번 보렴. 우와!
0: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
1: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2: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0: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2: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1: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0: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0: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3: 채, 눈치 빠르긴.
0: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 참! 왕관!
4: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0: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2: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5: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0: 어떻게 된 거지?
6: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4: 이건 말도 안 돼.
2: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0: 전 절대 아니에요.
7: 다들 비켜주세요.
8: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0: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2: 호기!
9: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3: 우,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9: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 보세요.
4: 어떻게 된 거지?
3: 아리, 저기 좀 봐.
2: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8: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0: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8: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0: 아니요. 못 봤어요.
8: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2: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0: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8: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2: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0: 고마워, 아리.
2: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10: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2: 좋아요.
10: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2: 네.
10: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 주겠니?
7: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2: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11: 여기랑 저기
7: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2: 맥스, 뭘 찾았는데?
12: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2: 골 좀 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 뿐이야.
1: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2: 가자, 할아버지.
1: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2: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10: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1: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2: 고마워요, 할아버지!
3: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 황금 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13: 멋진 전시였어.
10: 맞아.
2: 네, 엄마.
3: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2: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3: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뭐야? 함정이었어?
2: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14: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3: 뭐?
2: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3: 어? 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2: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10: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8: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3: 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2: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흡착검 액션.
3: 어? 우와.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15: 어? 맥스! 아리!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호기! 섀도우 스피드!
2: 호기!
15: 향력!
3: 흥! 어? 뭐야?
15: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10: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15: 네, 경찰관님!
8: 어?
10: 오! 호기!
15: 여기 진짜 황금 왕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2: 호기, 정말 고마워.
8: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15: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어

0: 있어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1: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0: 그럼 밀라는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2: 당연하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루보카풀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지구 영웅 헌개맨. 자, 맛있게 먹어.
1: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2: 뭐? 또 다른 공식?
3: 응? 그게 뭔데?
1: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3: 듣고 보니 그러네.
1: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4: 헐, 그것도 맞아.
3: 어, 가만 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5: 맞네. 난 곱하는 걸 제일 잘하는데.
6: 아니, 뭐야. 코를 빨아도 보이네.
7: 난 그럼 역시 천둥맨?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0: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1: 무찌려주마!
0: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2: 헐.
0: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2: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0: 나와라, 천능력! 불쌍하면 왜 안 반짝이는 거야?
2: 이 가시면 블랙 게마와 힘이 너의 쓸모없는 모습을 친히 모셔가지마.
0: 오지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3: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2: 아,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3: 셋!

날카로운 콧구멍.

0: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그거야 번개 파워.
1: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0: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2: 안녕.
3: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1: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5: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6: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5: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6: 당연히 도와야죠.
5: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0: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5: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고.
6: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5: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고.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0: 물론입니다.
5: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1: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7: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
3: 나한테 맡겨. 저리.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6: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1: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6: 윙, 날아다니는 벌?
1: 네.
8: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6: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0: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6: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0: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자, 친구들. 오늘은 좋은 선생님과 이 한번계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 네!
0: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2: 무조건 많이요. 몸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3: 저거 너무 많지 않아?
4: 맞아. 희망이 물이 필요해질지도 몰라.
2: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4: 맞아.
0: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 뿌리기로 물을 주는.

0: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인을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1: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2: 네!
0: 자.
2: 어때, 희망아?
1: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0: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3: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4: 맞아, 맞아.
0: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4: 예, 쏠, 지, 쏠, 도레미, 파, 쏠.
5: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6: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7: 최고,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6: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8: 왜 쭈겨꾸리가 비었군. 공격해주지, 번개맨.
9: 번개맨, 어느 정도 피해요.
7: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10: 뭐? 강이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4: 축하해!
0: 축하해, 강이야.
7: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6: 왕필라!
7: 친구들은 나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1: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7: 번개부족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
11: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0: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1: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2: 택봉 소리!
1: 전, 차!
3: 제가 받았어요!
4: 한글 용사 이 바람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0: 태극봉으로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 날 방해하지.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멈, 시읒, 우, 추, 기극, 아, 다, 멈추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2: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대왕별님.
4: 용사, 왜 그래?
5: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2: 이럴 수가. 가만, 이 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6: 네? 이 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7: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6: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 용사님이 쓰러져요?
8: 이 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9: 네?
8: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10: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11: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8: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11: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8: 이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11: 어?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어? 비읍, 아, 바. 리을, 아, 미음. 람. 바람이야!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젖!
8: 바람의 힘을 얻게 된 이 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11: 젖! 호!
12: 태극봉!
11: 젖!
10: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쏠 수 있게 되었어.
6: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8: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6: 그럼 어떡해요? 어서 가서 바람개비를 다시 돌려요.
7: 그래, 어서 서두르자.
9: 네! 자음!
13: 뭐?

0: 이게 바람계곡의 바람개비? 진짜 크다.
1: 역시 바람개비가 멈춰 있어.
2: 어서 돌려야 해.
3: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게 둘 순 없지.
4: 천지
3: 고장. 바람개비가 고장나다.

0: 안 돼!
1: 하영사, 우리 힘을 모으자.
0: 알았어. 한대 용사!
2: 반지분 안와!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3: 우리가 자음몸 마법질을 펼쳐서 바람개비를 돌려보자.
4: 좋아!
5: 하,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바람개비를 부숴주마. 이야, 망치!
0: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1: 멈춰? 아! 아용사, 우리 예전에 연습했던 거 기억나?
0: 아, 어서 해보자.
1: 좋아. 도메라!
0: 멍치 충격!
1: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0: 자마,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디귿, 오, 릴, 돌!
1: 디귿, 아, 다!
0: 돌!
1: 다!
0: 바람개비가
1: 돌다!
3: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 우와!
6: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0: 네, 태양별님! 각오해라, 천지!
1: 천지!
7: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0: 과연 그렇게 될까?
4: 이용사님!

0: 이 용사 두고 보자.
1: 이 용사님, 이제 괜찮아요?
0: 그럼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 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나머진 내가 쓸게. 헛! 쇼업!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2: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비읍이 알을 만나 화! 리을이 아와 미음을 만나 람!

0: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2: 정말 괜찮은 거죠?
1: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3: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1: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4: 오, 기대할게.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1: 그러게, 빨리 알아보자. 어? 아비뇽 유수?
0: 아, 아비뇽! 이거 아니야?
1: 아니래. 아빈용이래.
0: 아, 그래? 그럼 이거 뭐지? 이거 빨리 알아보자.
1: 그래, 그래.
2: 우와! 프랑스 왕권에 도전하는 교황을 배위시키고 우리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듭시다!
3: 시간을 달리는 아빈용 유수 이야기. 1309년
4: 저자를 끌어내!

0: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시간?
0: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그래.
1: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0: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오늘은 제가 먼저.
1: 오! 요런 컷!
2: 이야, 신기하다.
4: 어? 진짜 신기하다.
5: 진짜 많이 갔다.
1: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뭐야?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1: 카노사의 굴욕 이후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지만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이 문제로 교황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0: 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6: 너희 혹시 카노사의 굴욕 알아?
7: 네!
8: 오, 아는 게 많구만. 카노사의 굴욕 때
0: 계속 성직자 임명할 거야!
9: 성직자 임명 못해!
0: 임명할 거야!
8: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직자 임명 문제로 이 대립을 했는데
0: 이거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10: 이참에 교황은 쫓아냅시다.
11: 그렇습니다.
12: 그렇습니다.
8: 좋아요. 황제가 제후들을 믿고 교황을 끌어내리기로 하자. 건방지게 황제 따위가 신의 대리인 교황을 건드려 이제부터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교황도 황제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했고.
6: 교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요.
3: 그러게 말이야. 근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이제 황제 못하는 거 아니야?
8: 제후들이 등을 돌리면서 위기에 빠진 황제가
13: 용서해 주십시오. 교황 성아, 제발.
8: 교황이 있던 카노사 성 앞에서 용서를 빌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었지. 그 뒤로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에게 온전히 내주면서 교황의 권위가 쉽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0: 신이 원하신다.
14: 신이 원하신다. 신이 원하신다.
8: 교황이 가톨릭 세력을 넓히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처음 빼고 다 치면서.
6: 아니, 이 신의 뜻이라면서 왜 전쟁에서 졌을까?
0: 아, 교황 말도 다 믿을 게 못 되네.
6: 맞아.
8: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었어.
0: 창피해 죽겠네. 아니, 십자군 전쟁에서도 치고 우리를 지지해주던 제후와 기사들은 전쟁터 나가서 죽고 내 편을 들어줄 세력이 이렇게나 없다니.
8: 그랬어. 영토를 넓히겠다고 전쟁에 참가했던 제후들과 기사들도 전쟁에서 패하면서 힘이 약해졌지. 그러자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지.
1: 가만, 지금처럼 교황도 제후들도 힘이 쏙 빠져 있을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도 좀 넓히고 내 힘도 좀 한번 키워봐. 파워!
8: 필리프 4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로 한 거야.
3: 혜야,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후들이 십자군 전쟁 때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빈털털입니다.
0: 아, 맞다! 걔네 돈 없지!
8: 그랬어. 당시 영주나 기사들이 교회나 수도원에 성과 집을 팔고 전쟁 자금을 마련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거든. 그러나 계속 전쟁에 패하면서
13: 나 이제 전 재산 다 날렸네. 나 어떡해.
8: 재산을 몽땅 날리거나 죽은 기사들도 많았지.
0: 이거 어떡하나. 전쟁 자금을 어디서 구하지?
3: 전쟁통에 돈 번 사람들이야 있기야 있죠. 돈 빌려주고 영토 얻은 성직자들.
0: 오, 성직자들. 그래, 거기야 거기. 이제부터 성직자들한테도 세금 내라고 해.
8: 이렇게 필리프 4세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기로 하자. 교황청에서 난리 난리

0: 났던 거야. 뭐야?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다고?
1: 걔, 성직자들도 프랑스 국민이라면서 내라고.
0: 아니, 기도해주고 천국 가는 거 도와준 우리한테 세금이 웬 말이야?
1: 그러게 말입니다. 성아, 따끔하게 혼을 좀 내주십시오.
0: 알았어. 내 말은 듣겠지.
2: 교황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라고 경고를 하자 필리프 4세가 발끈했어.
3: 뭐야?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신이 원하신다면 일으켰던 전쟁도 다 쳐놓고 성직자들한테 세금 꼭 걷을 거야!
0: 세금 걷지 말라니까!
3: 세금 걷을 거야!
2: 이렇게 성직자의 세금 납품 문제로 교황과 프랑스 왕의 대립이 시작됐던 거야.
3: 아, 정답!
4: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이 대립하게 되는 문제는?
3: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
4: 네, 정답입니다! 예! 네, 예전에 왕들은 가톨릭교회, 특히 교황의 눈치를 봤지만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교황권이 약해지자 프랑스의 왕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서 교황과 심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5: 이야, 신기하다.
4: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오, 이번에 제가 할게요. 얍!
6: 아, 다섯 한 바퀴 못 간다.
7: 아유, 보너스 받으면 되지 뭐.
4: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이제부터 교황 눈치 안 볼 거야.
7: 네?
4: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로 교황과 대립하게 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일으키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9: 어? 저 뒤로 사건이 또 일어나요?
5: 그럼 교황과 왕이 대립을 했잖아. 아주 그냥 난리가 나지.
2: 당시 교황의 권위가 흔들리자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
9: 에이, 성직자들이 맨 톱만 밝히고 너무하네.
7: 이제 믿을 때라곤 왕밖에 없어.
10: 그래, 맞아. 나는 왕이 더 세졌으면 좋겠어.
2: 이렇게 왕의 힘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프 4세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었지.
9: 이제부터 우리 프랑스는 교황 청하고 교역 안 할 거야. 만약 거래하는 자가 있다면 싹 다 잡아가둬.
11: 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황님은 신의 대리인이신데.
3: 투입 나몰라! 여봐라! 이 자를 끌고 가라!
7: 무슨 일이...
3: 배야!
9: 가자!
3: 아니, 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2: 1303년 필리프 4세는 자신을 반대하는 주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던 거야.
11: 우리 교황 성하께서 가만 안 두실 겁니다.
3: 배야, 실수하시는 거라고요!
9: 조용히 해!
2: 그러자 화가 난 교황이 필리프 4세한테 교서를 보냈어.
8: 성직자를 감옥에 가두면 교황을 욕하는 거라고? 그리고 성직자한테 절대로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 내가 이 말을 들을 것 같아!
2: 필리프 4세는 교황의 말을 무시하고 그날 밤 노트르담 성당으로 성직자와 제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8: 프랑스 왕권에 도전하는 교황을 배위시키고 우리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듭시다!
2: 교황을 끌어내리기로 의결을 했어. 그리고는 귀족들에게 명령을 내려 교황청으로 쳐들어가게 했지.
7: 저자를 끌어내!
12: 저긴 난 교황이고 신의 대리인이야!
3: 웃기는 소리! 너도 같은 인간이야.
12: 난 교황이고 신의 대리인이라고.
3: 무엄하다. 그저 놓아라.
12: 니들은 신이 두렵지도 않은 거니?
3: 두렵긴 뭐가 누가? 누구가?
7: 네. 네. 교황 성상.
8: 그러게, 진작에 우리 폐하 말을 들었어야지.
2: 이렇게 필리프 4세는 교황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12: 아, 주님. 저는 이제 어찌합니까?
2: 이 일로.

0: 충격을 받은 교황은 얼마 후 죽고 다음 교황으로 뽑힌 베네딕토 11세 역시 오래 견디지 못했어. 그러자
1: 내가 교황 시켜준 거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0: 네. 필리프 4세는 자신의 말을 잘 들을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5세를 교황에 앉히고 1305년 로마 교황청이 아닌 프랑스 리옹에서 최초로 교황 대관식을 올렸지. 그리고 필리프 4세는 또
1: 이참에 교황청도 프랑스로 옮기자.
2: 교황청을요?
1: 왜? 싫어?
2: 아니요. 옮겨야죠.
1: 그래.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자. 알겠지?
0: 네. 이렇게 필리프 4세는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고 1309년부터 1377년까지 무려 70여 년간 교황을 머물게 했는데 이 사건을 아비뇽 유스라고 했던 거야.
3: 아, 정답!
4: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이 대립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3: 아비뇽 유스!
4: 네, 정답입니다! 예! 교황이 아비뇽의 포로처럼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비뇽 유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교황권보다 왕권이 더 강해지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흔들렸다.
6: 안녕.
0: 너희들은 교황과 왕처럼 싸우면 안 된다.
6: 안 돼.
0: 안녕.
7: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어땠나요?
7: 재밌었어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7: 우와,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6: 아, 재밌었어. 근데 왕이랑 교황은 어떻게 맨날 싸웠네?
1: 그러니까 형아, 우리는 싸우지 말자.
6: 그래.
8: 영기라, 승환아, 엄마가 불닭했는데 맛 좀 볼래?
7: 아, 내 엄마가 비야. 비야. 아, 형아, 싸우지 않기로 했잖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0: 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
1: 장미전쟁?
0: 장미전쟁? 장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나 봐.
1: 과연 그럴까?
0: 알아보면 되지. 프랑스 출신의 왕비가 감히 영국 일에 감나라 배나라 으이 못 참아.
2: 시간을 달리는 장미 전쟁 이야기. 1455년

0: 여긴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시간?
5: 네, 저희가 지금부터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

0: 하면요 아저씨들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2: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야
3: 우와 아우칸.
4: 야 신기하네.
1: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이것은 반란이다!
5: 시끄럽고 돌격하라!
1: 100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0: 100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또 일어나요?
4: 그 영국이랑 프랑스랑 100년 전쟁. 정확하게는 116년 동안이나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와
5: 돌격하라!
4: 영토 문제 때문에 전쟁을 했었잖아. 근데 영국이 최종적으로 지면서 프랑스에 있던 땅들마저 거의 잃었고 프랑스에서 살던 영국의 귀족들과 기사, 병사들이 섬나라인 영국으로 모두 쫓겨났지.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병이 심각했던 거야.
6: 폐하의 아내.
4: 폐하가 있어요? 에? 그래서 정신병을 가진 왕 대신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를 두고 두 왕실 가문이 틈만 나면 싸웠는데.
0: 누구세요?
6: 폐하! 폐하!
7: 이제부터 이 나라는 우리 요크가가 다스리겠소.
0: 무슨 소리요? 폐하께서 어머니 랭커스터 가문 출신인데 우리 랭커스터가 다스려야지요.
7: 어차피 다 같은 왕실 가문 아니요. 전쟁에서 프랑스에 대친 건 랭커스터가 때문이지 않소.
0: 전쟁 때 요크가는 없었소?
5: 뭐야?
4: 힘이 셌던 두 가문이 바로 요크가와 랭커스터가였어. 두 가문은 기사와 병사를 두고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0: 요크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항상 전투태세로 준비하고 있도록.
2: 네.
4: 당시 랭커스터가는 왕인 헨리 6세의 가문이었고 요크가는 왕의 친척 가문이었어.
7: 국왕이 힘이 없을 때 우리 요크가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훈련도 실전처럼 해라.
4: 이렇게 두 왕실 가문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서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싸우고 있었는데.
0: 아니 나라는 우리 요크가가 다스린다니까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랭커스터가가 다스려야죠.
5: 요크가가
6: 그만들 싸우세요. 저는 랭커스터가가 폐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합니다.
0: 네? 들으셨소? 가시오.
4: 이때 왕비가 랭커스터가에 손을 들어주고 만 거야.
5: 프랑스 출신의 왕비가 감히 영국 일에 감나라 배나라 무참하이.
0: 원래대로라면 왕은 우리 요크 가문의 것이 아닙니까?
5: 그러니까 이참에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아오자고. 기사들 다 집합시켜.
0: 예.
4: 결국 요크가에서 왕위를 가져오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8: 공장님 큰일 났습니다.
9: 요크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0: 뭐? 이러니 우리도 기사들 모아.
8: 네. 네.
4: 랭커스터가도 지지 않고 대응을 하면서 두 가문은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이게 되지.
7: 영국 왕은 이제부터 우리 요크가가 접수하겠다.
0: 그것은 반란이다.
7: 시끄럽고 돌격하라.
0: 반란자들을 처벌하고 국왕 폐하를 지켜라. 돌격.
4: 이때 헨리 6세의 가문인 랭커스터가를 상징하는 문장이 빨간 장미, 요크 공작의 요크가를 상징하는 문장이 흰 장미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2: 아, 정답!
1: 100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2: 장미 전쟁!
1: 네, 정답입니다. 당시 영국은 100년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라를 정비해야

0: 하는 시기였는데요.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막강한 힘을 가졌던 두 왕실 가문이 왕위를 서로 갖겠다며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진짜 많이 간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화이팅!
0: 우와, 여덟 칸.
1: 진짜 많이 간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적들을 살려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 없애라! 장미 전쟁이 끝나고 무엇이 몰락하게 될까요?
2: 전쟁이 끝나고요?
3: 그래, 장미 전쟁은 이름만 예뻤지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데.
4: 맞아. 그 장미 전쟁에는 왕실 가문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귀족들도 같이 싸웠거든. 일단 처음에는
0: 적들을 살려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 없애라!
4: 요크가가 랭커스터가를 물리치고 반란에 성공했어. 그리고 왕을 포로로 잡고.
1: 무섭다. 나 무서워.
3: 시크릿!
5: 아이, 그냥 확 없애버릴까? 아니야, 왕을 죽이면 백성들이 욕을 하겠지?
0: 헨리, 살려줄 테니까 다음 후계자를 나로 정해. 알겠지?
4: 왕위 계승권을 요크가가 가져가려고 했어. 하지만 피신해 있던 왕비가 랭커스터가의 귀족들을 끌어모아 반격을 하기로 했지.
6: 우리 왕자가 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7: 그래야죠. 우리 랭커스터가의 핏줄이신 왕자님께서 계신데 요크가가 왕위를 차지하게 둘 순 없죠.
4: 그렇게 해서 또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0: 이미 영국 왕실은 우리 요크가의 것이다!
7: 그렇게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반란자를 찾아내라!
0: 다시는 짓소리 못하게 혼내줘라!
4: 반란을 일으켰던 요크 공작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됐고
7: 영국은 이제 다시 우리 랭커스터 가문이 접수한다!
4: 전쟁에서 이긴 랭커스터가가 헨리 6세를 왕에 복귀시키고 왕권을 되찾아오지.
8: 와, 신난다. 무서운 아저씨 없어서 진짜 좋다.
6: 너는 아버지처럼 약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9: 네, 어머니.
4: 하지만 요크가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
10: 왕자가 힘을 갖기 전에 왕위를 확실히 가져와야겠어.
1: 그러면 국왕께서 아버님이신 요크 공작님께 이미 왕위를 물려줬는데
3: 찾아오셔야지요.
10: 이번엔 봐주는 거 없다.
1: 없습니다.
4: 요크 공작의 아들 에드워드가 전쟁을 다시 일으킨 거야.
10: 아버지가 못다 이런 꿈은 내가 이룬다. 대결!
4: 이 전쟁에서
10: 우리가 이겼다.
4: 요크가의 에드워드가 이겼고.
1: 아이, 여기 어디야?
10: 시끄러워!
4: 헨리 6세를 런던탑에 가둔 뒤 왕위에 올라 에드워드 4세가 되지.
10: 이제 왕위는 우리 요크가의 것이다.
6: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나라가 좀 잠잠해질라나. 전쟁 지긋지긋하네요.
7: 맞아요. 누가 되든 왕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4: 하지만 랭커스터가가 다시 반격을 하면서

0: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쟁의 목적이 영토가 아니라 왕위였기 때문에
1: 한 놈이라도 살려놓으면 안 된다! 모두 처치해!
2: 살려주면 내가 죽으니까
0: 전쟁에 참여했던 귀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귀족 세력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3: 아, 정답! 장미 전쟁이 끝난 뒤 몰락하게 되는 것은
4: 귀족 세력!
3: 네, 정답입니다. 장미 전쟁 때 영국의 모든 귀족들이 유력한 두 왕실 가문인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밑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의 귀족들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매우 약해졌고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어? 문 열렸다!
6: 문 열렸어! 잘 있어!
5: 잠깐만,
6: 잘 있어!
5: 얘들아, 안녕!
6: 안녕!
7: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어땠나요?
6: 최고예요!
7: 저도 재밌었어요!
3: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8: 애들아, 따뜻할 때 호떡 먹게 얼른 내려와.
6: 호떡!

0: 이번 시간에는 야심찬 공학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요.
1: 뉴올리언스의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0: 과연 공학과 자연과의 조화가 가능할까요?
2: 연어를 살리기 위해서죠.
0: 고대 유적 곳곳에 숨겨진 비밀의 정체는?
1: 줄지어선 기둥은 각각 전사를 상징합니다.
0: 그리고 첨단 공학기술이 미래의 공사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3: 60에서 75일이면 완공됩니다.
0: 대단해요. 지구 탐사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해안 지방을 휩쓸며 초토화시킬 당시만 해도 뉴올리언스에는 홍수를 막아줄 기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첨단 공학 기술 덕분에 물난리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됐다는군요.
4: 현재 허리케인 시즌에 대비해 총동원 훈련을 시행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펌프를 다 가동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거죠.

0: 이것은 멕시코만 연한 수로관리소 서부지부. 11억 달러를 들여 뉴올리언스 외곽에 건설한 방제시설로 허리케인이 유발하는 홍수를 막는 게 목적입니다.
1: 지금 수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문을 닫으면 일종의 벽이 생겨서 도시 안으로 물이 유입되는 걸 막아줍니다. 이곳 시설은 카트리나를 겪고 난 뒤에 세워졌죠. 피해가 컸거든요.
0: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멕시코만 대부분을 집어삼켰습니다. 집중호우와 시속 160km 이상으로 몰아치는 강풍은 무자비했죠. 해발 고도보다 낮은 지대에 자리해 있고 호수와 강과 운하에 둘러싸인 뉴올리언스의 경우는 폭풍 자체보다 폭풍이 남긴 여파가 훨씬 더 안타까웠습니다. 도시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할 콘크리트 홍수 방벽과 동쪽 제방이 허무하게 뚫리면서 뉴올리언스의 80%가 잠겨버렸죠. 그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2천여 명에 달했고 이재민의 수는 수십만을 넘었습니다. 다시는 뉴올리언스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엔지니어들은 즉시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방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시작했죠.
1: 뉴올리언스 안팎으로 가는 물길을 모두 합치면 약 560km나 됩니다. 카트리나를 겪기 전까지는 물길을 따라 홍수 방벽과 제방을 세우는 걸로 1차 방어가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방벽과 제방이 카트리나가 유발한 홍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심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어요. 카트리나를 겪고 나서는 큰 물이 도시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외곽을 보강했습니다.
0: 이곳 수로관리소는 새 방제 시스템의 핵심이며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13km 세워진 이 시설은 수문만 대략 70m로 북미 최대를 자랑합니다. 15분이면 완벽하게 닫히고 폐쇄되며 어떤 폭풍에도 든든한 방어벽을 형성하죠.
1: 수문은 회전 방식으로 닫힙니다. 앞부분을 곡선으로 둥글게 만든 이유는 수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 물이 마구 밀어닥쳐도 오히려 그 힘으로 인해 더 단단히 폐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일단 한번 닫히면 도시로 물이 넘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0: 그러나 도시로 밀고 들어오는 물을 막는 건 아직 절반의 해결책일 뿐입니다. 뉴올리언스는 해발 고도보다 평균 2m가 낮기 때문에 도시 안에 고이는 물을 밖으로 퍼내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1: 지형적으로 뉴올리언스는 오목한 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물을 흘려보낼 때는 반드시 인공적인 방법으로 배수를 해야 해요. 그게 빗물이건 세차에 쓴 물이건 설거지를 하고 버린 물이건 간에 아무튼 물을 없애고 싶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제거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지대가 낮아서 그냥 고여있거든요.
0: 뉴올리언스의 수로관리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펌프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곳에 설치된 11개의 거대 펌프가 물을 남쪽의 습지로 내보내고 다시 멕시코만으로 흘러나가게 하죠.
2: 저 안에 11개의 펌프가 있는데요. 엔진은 캐터필러사의 B12이고 하나당 5,600마력의 파워를 내죠. 이곳에 수문을 모두 열면 초당 약 500톤까지 방류할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비유를 하자면 3초 동안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하나가 흘러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뉴올리언스의 수로관리소는 공학기술이 세운 최고의 업적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물을 조절하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겁니다.
1: 계속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건 내년이건 또 큰 폭풍이 닥쳐도 우리가 홍수를 막아낼 거예요.
0: 곧이어 시애틀로 가서 미국에서 가장 바쁜 간문을 살펴봅니다. 탐사는 계속됩니다. 시애틀에는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간문이 자리해 있죠. 그런데 간문을 설계한 엔지니어가 간문을 지나갈 배 말고도 배려한 게 있다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퓨젯 사운드만, 동쪽으로는 워싱턴호. 시애틀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물길 사이에 들어앉아 있는데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텐된 간문 덕분에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배가 두 물길을 오가죠.
2: 우리 간문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 중 하나가 바로 어선입니다. 방

0: 지금 들어온 건 저 인망 어선인데 알래스카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이죠. 일단 배가 갑실 안으로 들어오면 간문을 닫고 물을 빼서 수위를 약 3.6m 낮춰요. 3-4분이면 충분합니다. 금방 떠날 수 있어요. 매일 매 시간마다 간문이 열리고 닫히죠. 연간 이곳을 통과하는 배가 많게는 6만 척까지 나와요.
1: 간문이 자리한 곳은 워싱턴호 운하. 시애틀을 가로질러 워싱턴호와 퓨젯사운드를 연결하는 운하죠. 호수와 바다의 수위가 달라도 간문이 있어 편리하게 오가는 게 가능합니다. 먼저 배가 갑실로 들어오면 뒤쪽에 수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갑실의 수위를 올리거나 내려서 다음으로 넘어갈 물길의 높이에 맞추죠. 수위가 맞춰지면 앞쪽에 수문을 열어 배를 내보냅니다. 언뜻 보기엔 여느 간문과 같은 평범한 구조지만 이곳 스텐덴 간문에는 뭔가 더욱 특별한 게 있다는데요.
0: 사람들이 놀라서 왜 물줄기를 쏘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연어 때문이에요. 갑실에 연어나 다른 물고기의 치어가 가끔씩 들어오는데 우리가 물을 빼면 빠지는 물의 힘에 밀려서 치어들이 수면으로 둥둥 떠오르게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 물고기를 노리는 갈매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갈매기를 멀리 쫓아버려요. 물고기를 물속으로 조금 더 밀어넣어주는 기능도 있죠. 꽤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1: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연어가 이 운하를 통해 이동하죠. 내륙의 얕은 개울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강을 따라 내려와서 바다로 향하고 다 자란 성체 연어는 바다를 떠나 강을 타고 올라와 산란 장소를 향해 거슬러 오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동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간문 측에서 일종의 물고기 사다리를 설치해 연어가 간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0: 여기서 물고기 사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 쪽만의 조류를 만들거든요. 연어는 그 물 냄새에 이끌리죠. 고향의 냄새니까 그렇겠죠. 냄새를 따라온 연어는 사다리 아래쪽에 닿게 됩니다.
1: 이 계단식 연못에 도달한 연어는 계단을 한 칸씩 뛰어오르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0: 이건 말이죠. 민물과 짠물의 경계에 위치한 물고기 사다리예요. 미국 전역을 통틀어 몇 안 되는 물고기 사다리 중 하나죠. 이 물고기 사다리의 아래쪽은 바닷물이 더 많고 위쪽은 민물이 더 많기 때문에 연어가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는 과정에서 점차 달라지는 물에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보통 성체 연어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만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린 연어를 바다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파이프를 설치한 거예요. 저 파이프를 통과해서 내려오면 바로 만이니까 그냥 헤엄쳐 가면 되죠.
1: 연어 마지는 해마다 이곳 스텐덴 간문으로 100만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행사입니다. 물고기 사다리 밑에 설치한 관찰실에선 연어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죠.
0: 연어는 민물 생태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입니다. 이곳으로 회귀하는 연어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연어가 바다로 내려갈 때는 아주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고작 해야 100g 남짓이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 보면 바다의 양분을 한껏 섭취해서 몸집이 커져 있죠. 그러니까 연어는 바다에서 양분을 잔뜩 빨아들인 다음 민물에 그 엄청난 양의 양분을 풀어놓는 소중한 전달자인 셈이에요. 이 양분은 민물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어가 얼마나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널리 알려야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1: 곧이어 교량 공사의 첨단 기술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교량은 필수적인 기반 시설에 속하죠. 세계 곳곳에서 강과 만과 고속도로와 그 밖에 모든 걸 연결하는데요.

0: 미국에만도 무려 61만 4천 개 이상의 크고 작은 다리가 가로내어 우리를 다리 건너의 세상과 이어주고 있죠. 다리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미국의 다리 중 약 9%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죠. 즉, 하나 이상의 주요 조직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 특히 펜실베이니아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다리가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펜실베이니아 운수부가 한 민간 건설 회사와 협력, 신속하게 결함이 발견된 다리들을 교체하기로 했죠.
1: 현재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긴급 교량 교체 프로젝트 본부를 꾸린 상태입니다. 총 558개의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0: 558개를 전부 다요?
1: 네.
0: 558개의 노후 교량을 새 교량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겨우 3년입니다. 이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최첨단 기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엔지니어들은 말합니다.
1: 보통은 계획을 종이에 짜죠.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걸 보고 부품을 정확하게 제작하고 일꾼들이 공사를 진행하죠. 이런 종이가 책 두께로 필요해요.
0: 이게 예전 방식이군요. 영화를 보면 설계사며 현장 감독들이 탁자에 커다란 도면을 펼쳐놓고 사람들한테 막 지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젠 다르다는 거죠.
1: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종이에 그려진 것과 동일한 도면인데요. 이젠 종이에 인쇄하지 않아요. 협업은 컴퓨터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다들 이런 태블릿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도면도 다 들어있죠. 이걸 사용하면 속도가 빨라요. 수정이 필요할 땐 여기에 수정할 부분을 올리면 설계팀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수정된 도면을 올리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바로바로 연결되고 지연 없이 작업이 진행되니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0: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완성된 구조물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하는지 상세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1: 이건 3D로 만든 교량의 이미지입니다. 교량 정보 모델링, 즉 브림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거죠. 우리처럼 건설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 감독도 곧바로 받아볼 수 있고 우리도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를 점검할 수 있고요.
0: 그림이 그려지네요.
1: 그렇죠.
0: 그냥 종이에 인쇄된 걸 보는 것보다
1: 맞아요.
0: 훨씬 더 입체적이에요. 더 실감이 난달까요? 조시 산티나와 그의 팀은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공사를 하는 광경은 누구나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공사장에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2: 지금 교량을 건설 중이고 막 빔을 설치했어요. 교대에서 교대로 이어지죠.
0: 교대란 다리 양끝을 말하는 거죠?
2: 네.
0: 그렇군요. 그 위에 빔을 얹었고요.
2: 맞아요.
0: 공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가요?
2: 현재 70%까지 된 걸로 봅니다.
0: 네.
2: 60에서 75일이면 끝날 거예요.
0: 와.
2: 오늘은 네 다섯 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날마다 달라요. 어떤 날은 둘이서만 일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10명이 같이 일하고요.
0: 네, 공정에 따라 다르군요.
2: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0: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가끔 둘이서만 일하는 걸 보고 저런 작은 공사 때문에 길을 막아야 하나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둘이서 필요한 공정을 맞춰줘야만 다른 이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일꾼을 많이 부를
2: 그렇지.
0: 필요가 없죠. 공사장에 일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눈 깜짝할 사이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고받는 것 말고도 시간을 단축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유사한 설계에 조립식 부품을 활용한다는 거죠.
2: 교량을 최대한 비슷하게 설계하면 이미 만들어놓은 자재나 부품을 써서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교량을 교체해서 우리 펜실베이니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0: 새 교량의 기대 수명은 약 100년.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마무리되면 펜실베이니아의 기반 시설이 한층 더 나아질 겁니다. 곧이어 멕시코의 고대 유적을 찾아가서 비밀을 풀어봅니다.

0: 다음 이야기입니다. 공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도 큰 건물을 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1000년도 더 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최첨단 기술의 힘을 전혀 빌릴 수 없었던 시절,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장엄한 건축물을 지어 올렸던 걸까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북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대 문명 중 하나가 남긴 눈부신 유적이 자리해 있습니다.
1: 신전으로서도 건축물로서도 정말 아름답죠. 공학기술의 표본이자 천문학적 지식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0: 알프레드 쿼리는 원주민 관광 가이드입니다. 벌써 20년째 이곳에 고대 마야 유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치첸 이트사 곳곳에 숨겨진 상징을 풀어 설명해주고 있다는데요.
1: 여긴 전사의 신전으로 길게 늘어선 기둥은 각기 다른 전사를 상징합니다. 일종의 군대죠.
0: 약 1000년 전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번성하던 고대 마야 문명이 밀림 한가운데 거대한 돌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당시의 여타 문명에 비해 마야는 특정 과학 분야에서 탁월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천체 관측도 그중 하나.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도표화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1: 천체 연구를 기반으로 계산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고대 마야력의 오차가 매년 10초 정도에 불과하대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 정확해요. 그레고리력은 오차가 6시간이거든요.
0: 쿠쿨칸의 신전이라고도 불리는 치첸이트사의 주신전 엘카스티오에는 고도로 발달된 마야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1: 신전의 옆부분을 보면 9층으로 되어 있어요. 건너편도 9층이고요. 9더하기 9는 18, 마야력의 1년은 18달이죠.
0: 신전의 내면에는 91개의 계단이 있고 이를 모두 합치면 364가 나옵니다. 여기에 꼭대기까지 더하면 정확히 365죠. 일반 마야력의 1년과 일치합니다.
1: 마야의 상징물에는 이런 식으로 마야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전은 더욱 특별하죠. 수학적 계산의 정수니까요.
0: 마야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는데 이토록 집착한 이유 중 하나는 농업을 중심으로 삼는 문명이었기 때문이죠.
1: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우기가 시작되는지 알아야 했고, 그래서 달력이 필요했죠. 이들에겐 달력이 곧 삶이었어요.
0: 마야 문명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특징은 복잡한 상형 문자와 표음 문자를 개발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800개가 넘는 문자는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 미 대륙에 존재했던 유일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이 고대 문자의 예는 오늘날 교회 또는 수녀원으로 알려진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죠. 스페인 정복자들이 스페인 수녀원과 비슷하게 생겼다며 이런 별칭을 붙였다는데요. 실제로는 정부 청사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벽면엔 고대 문자와 함께 마야의 신들이 새겨져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비의 신 차크.
1: 차크, 즉 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차크신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하죠.
0: 이 건축물과 건축물을 세운 엔지니어들 덕분에 우린 자그마치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고대 문명 중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라진 고대 문명의 장엄한 유적.
1: 고대 마야인들이 여기에 상업 및 종교의 중심지를 건설했던 거죠.
0: 현대화되고 있는 과거의 기반시설.
1: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교량을 전부 다 빨리 건설하고 있어요.
0: 그리고 새로운 설계로 탄생한 첨단시설.
2: 뉴올리언스에 지금 필요한 게 뭔지에 맞춰서 모든 걸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0: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용적이고도

0: 훌륭한 공학기술의 표본으로 가득합니다.
1: 우리 간문은 대단한 곳이에요. 얼마 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무려 100년 전에 누군가가 설계한 시설이잖아요.
0: 현재의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흥미진진하지만 미래 세대가 공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더욱 기대됩니다.

0: 우리 이렇게 이럴 정도 들었으면 나한테 제일 잘 나오는 시기였지.
1: 무한 사람들에게 갯벌은 황금 곡간입니다. 팠다면 쏙쏙 보물 낙지를 내어주죠.
0: 나왔다. 치고 맛있는 맛. 부드럽고 찰지고 깨물면 깨물수록 아주 단맛이 나고.
1: 낙지가 풍년일수록 해장간도 바빠지는데요. 낙지 잡을 때 필수품인 이것 때문이랍니다.
2: 무안이 또 낙지가 유명하잖아요. 낙지 잡는 삽이 무안에 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잡심 아니면 못해요. 근기를 안 가지면 이 대장간 일은 못해요.
1: 어디 이뿐인가요? 낙지 골목도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낙지 요리가 반겨주는 이곳. 코스로도 즐길 수 있어 미식가들에게 인기라죠. 한번 맛을 보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홍보 대사가 된다는군요.
3: 무한 오면 낙지 생각이 나지. 무한 쪽이다.
4: 많이들 오시라고.
5: 왜요?
4: 무한 낙지 드시죠. 맛있으니까.
1: 더 넓은 갯벌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땅 무안. 오늘은 그 넉넉한 품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무안. 그래서일까요? 무안하면 가장 먼저 갯벌이 떠오르는데요.

0: 일부터 이곳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준 터전이자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죠. 넘치는 풍요는 바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붉은 땅은 또 얼마나 기름지다고요. 어떤 작물이든 심기만 하면 쑥쑥 자라게 해 농부에게는 축복의 땅이라 불린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보니 어디선가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데요. 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은 유채꽃밭으로 가득한 도립포. 노란 물결 보고 있자니 여기가 무안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렇게 조성된 유채꽃밭이 약 10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일몰과 일출을 함께 볼 수 있는 명소로 알려진 도립포. 이제 봄이면 유채꽃이 만개하면서 봄꽃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죠.
1: 이야, 여기도 봐봐요. 아, 진짜.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딱 와보니까 최고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유채 막 동수면 막 불어서 이렇게 묶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즐거움이 막 떠올라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막 뛰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0: 주변이 온통 유채꽃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어디에 카메라를 갖다 대도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답니다.
2: 엄마 잘라놓은 거 해줘. 스마일. 이거도.
3: 아,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4: 아니, 저기, 친구 페이스북 예. 봤는데, 거기가 유채꽃 폈다 하길래 예. 주소 찍고 와봤어요.
3: 어디서 오셨나요?
4: 제 목포에서 왔어요.
3: 어떠신 것 같으세요?
4: 제 아이프는 외국인이라, 나타나 영어로 말하세요. Speak English.
5: What's it?
4: How about it?
5: Very beautiful. This place very beautiful. 저기 멀리서 볼 때 너무 노래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이뻐서 와 저기 보라고 하면서 여기를 얼러 왔던 것 같아요.
6: 너무 예뻐요. 제주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무안이 많이 안 알려졌는데 좋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든 도립포를 뒤로 하고 또 다른 숨은 명소를 찾아 떠나봅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북부에 위치한 무안읍. 건물로 가득한 이곳에 뭐 볼 게 있나 싶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심 한쪽에 꾸준하게 자리한 작은 사찰 약사사. 안으로 들어가자 시끄러운 세상과 단절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참 수행 중인 경각스님은 이곳의 주지스님입니다.
7: 약사사는 918년 태조 원년에 남학사라고 창건된 절입니다.
0: 시간이 흐르며 천년 사찰 자리에는 대우사가 세워졌고 이어서 지금의 약사사로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약 3m에 이르는 석불이 모셔져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아픈 중생들을 구원한다고 전해지는 약사 열애불입니다.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스님의 꿈 덕분에 세상에 빛을 다시 보게 되었다네요.
7: 우리 경원 큰 스님께서요 꿈에 소문을 받기에 부처님이 땅에서 이 소승 꿈을 꾸어서 살펴보니까 이 부처님이 땅에 묻혀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서 보니까는 원형 그대로 이렇게 부처님이
0: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불 드리는 스님 옆쪽으로 바위가 있습니다. 법당 안에 약사 열애불과 함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바위. 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형상인데 어찌 된 일일까요?
7: 여기는 암수바위라 해서 이 자연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법당 안에다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3: 이 바위가 무슨 바위길래?
7: 암수바위라고

0: 예, 전설적으로 예,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보일 겁니다.
1: 전설의 바위라니. 하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죠?
0: 이게 암수바위입니다. 이 암수바위의 전설은요, 이 자녀를 못 가진 분들이 이쪽으로 돌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자녀가 생긴다 해서 이렇게 암수바위라고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 법당 안과 밖에 반씩 걸쳐진 독특한 암수바위.
0: 그래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니까는 이 원형 그대로를 놔두고 건물을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1: 입소문을 타고 이 독특한 바위를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죠.
2: 한번 또 왔으니 지나가겠습니다.
3: 어우, 좋은 정말.
2: 마셨다가 다시 오세요.
4: 짝이네.
2: 이래 갈라졌네. 이게 짝이 맞다가.
1: 온 김에 부처님께 가족의 건강과 평안도 기도합니다.
5: 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놀랍네.
6: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5: 아, 오늘 그냥 무안에 한번 놀러 왔다가 근처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이게 약사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들렸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기운이 넘치는데요.
6: 그러세요?
5: 예, 확 느낌이 와요.
1: 무안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0: 이 무안군에 있는 그 신도분들이 아주 약사사 하면 미어터질 정도로 그렇게 신도분들이 많았어요. 약사사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중생이 구제된다고 봐야죠.
1: 사실 무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갯벌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낙지는 무안의 명물이자 지역 경제를 살려 효자로 불린다죠. 이 대장간도 낙지 덕분에 신바람나게 일하고 있다는데요.
7: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6: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7: 이거 저국에서 우리 집밖에 없는 그 낙지 잡는 가래삽이라고 그래요. 일명 그 낙지 잡는 도구.
1: 펄 속에 숨어 사는 낙지는 발견하더라도 이 낙지 가래 없이는 좀처럼 잡기가 어렵다는데요. 호수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7: 또 무안이 또 낙지가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낙지 잡는 삽이 무안에 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1: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지만 자부심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 여기 대장간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외삼촌하고 그 후에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3대째 물론 나온 건데.
1: 어느새 대장간은 물려받은 지도 20여 년. 매일같이 불과 씨름하지만 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7: 가래삽은 진짜 원조 가래삽이 있어요. 가래삽이라고. 철로 대장간에서 두드려가지고 나무를 그때 끼워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대장간들은 이제 나이가 드자 돌아가셔버리고 기술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비싸고 워낙. 낙지상을 만들어보자.
1: 전통 방식으로 만든 낙지 가래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가격이 올라 낙지잡이 어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심 끝에 기존 삽을 손봐서 만든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드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에 달군 쇠를 일일이 평평하게 펴줘야 하죠.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야 갯벌에서 펄이 달라붙지 않아 낙지를 훨씬 쉽게 잡을 수 있다는군요.
7: 잠시만 아니면 못해요. 내가 만들어놓고 그 손님들이 써보고 좋다 하면 그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게 긍지를 안 가지만 이 대작간 일은 못해요.
1: 질 좋은 낙지 가래를 만들어내는 장인의 자부심. 그 덕분에 오늘도 무안 갯벌에선 낙지 잡는 이들이 힘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0: 이 동네에서 낙지잡이 고수로 통한다는 김승용 씨도 낙지 가래를 들고 걸음을 옮기는데요.
1: 뭘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2: 낙지 구멍이 어디가 있는가 보죠.
1: 그 일반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 않죠.
2: 못 보죠, 못 봐. 볼 수가 없어. 무엇이 알아야 낙지 구멍인지 알죠. 초보자들은 모르지만은 예. 전문가들은 보면 틀려요.
0: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맛이 뛰어난 무한 낙지. 찾는 이는 많아진 반면 어획량은 점점 줄어 잡는 것이 쉽지 않다네요.
3: 낙지라? 못 잡았어? 네? 쉽게 못 잡는 것 같아.
2: 알이 30% 잡으면 많이 잡는다.
0: 꼭꼭 숨어 있다 보니 찾기가 더 어려운데요. 하지만 고수 눈엔 다 보인답니다.
2: 이게 지금 낙지가 있는 형태를 내는 거예요, 이게.
1: 어떻게요?
2: 이게 보잖아요. 그리잖아요.
0: 하하, 숨은 그림 찾기 같죠?
1: 우리가 가장 잘
2: 낙지 발 흔적들이 이릅시다.
1: 발의 흔적?
2: 발의 흔적이 아니라 낙지 발이 움직이면서 나온 벌들이죠.
0: 자, 이제부턴 낙지 가래가 활약할 시간. 일반 삽보다 폭이 좁아 낙지가 숨은 구멍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답니다.
2: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최고 맛있는 낙지네. 이 정도. 이거 약간 큰 편이에요, 지금. 맛있는 중에서.
1: 무한 낙지가 왜 유명한가요?
2: 맛있으니까 유명하죠. 그럼 하나만 하면 말아요. 맛있은 게 유명하죠.
1: 여기가 왜 맛있어요?
2: 아니, 부드럽고, 찰지고, 깨물면 깨물수록 아주 단맛이 나보고.
0: 수십 년 동안 몸을 익힌 어부의 감으로 움직이는데요. 정말 있을까 싶은데 기막히게 찾아냅니다.
2: 여보여이?
1: 네. 낙지 잡은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2: 아이고, 50년 넘었어요. 16살 되니까
0: 드넓은 갯벌을 누비며 낙지를 잡다 보니 어느새 빠졌던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인데요. 하지만 고수는 이때를 더 기다린답니다.
2: 물이 이렇게 이런 정도 들었을 때 낙지가 제일 잘 나오는 시기예요. 시간적으로 오늘 물 때 물이 들 때 낙지가 잘 잡혀. 물 쓸 때는 잡으러 안 가. 누가 물 쓸 때 잡으러 가는 사람들 하수들.
0: 갯벌에 기대에 살아온 지난 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낙지 잡는 기쁨에 웃는 날이 더 많았다죠.
1: 낙지하고 함께한 인생이네요.
2: 함께한 인생이 아니라 낙지 때문에 먹고 살았지.
1: 아, 낙지가.
0: 황토 갯벌은 벌이 부드럽고 낙지 먹이인 칠개가 풍부해 낙지 서식지로 최적의 환경인데요. 그래서 유독 맛이 좋다죠.
2: 색깔 잘 봐.
1: 색깔이
2: 무한낙지는 다른 데 낙지하고 틀려. 색이
1: 무한낙지 고름 그냥
2: 황금밭이지. 그냥 진짜 관리만 잘해놓으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살려야 돼. 진짜 잘 관리하기를 빌지.
0: 사시사철 참으로 고마운 땅. 그 바람처럼 이 황금 곡간이 후대도 풍요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청정 갯벌에서 자라 맛도 좋고 영양가 높은 무한낙지.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 아예 낙지 골목까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0: 아닐까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도 낙지식당, 저기도 낙지식당 이런 가게가 대략 22군데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만큼 낙지 인기가 높다는 거겠죠.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찾아온 사람들, 이 골목에서는 흔한 풍경이라네요. 다들 산낙지 쇼핑에 바쁘십니다. 캬, 고놈 참 실하네, 실해.
1: 한 마리에 9,000원씩이래요. 좀 크고 좋은 거. 어, 싱싱하고 아주. 여기서 직접 기르시고.
2: 올라가면 안 돼. 10개에 9만 원 있어요. 네. 10개에 9만 원.
3: 어떻게 이쪽 거리에 오셨어요?
2: 예? 네? 서울 오셨어요. 아, 입소문 듣고 왔어요. 무한낙지 맛있다.
3: 서울에서 오셨어요?
2: 네. 맛이 되게 좋아요. 입안에 딱딱 달라붙어요.
3: 네. 이런 거리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2: 어, 맞아요. 저희도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4: 건강에도 좋고.
2: 여기가 고향이시래요.
5: 무한분이죠.
2: 무한 고향이시라서.
3: 여기 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4: 오래됐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어, 한 20년.
0: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낙지 골목.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낙지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낙지 코스. 이 맛을 보러 전국에서 찾아와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빈다죠. 인기 비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질 좋은 낙지. 횃불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이라 더 맛있답니다.
2: 싱싱해서 맛있었어. 살아있는 거라 빨리 먹어야 돼.
0: 양념을 넣어 요리해 먹어도 별미지만 제 맛을 즐기려면요. 산 낙지를 잘게 다져 만든 낙지탕탕이 최고랍니다. 엄마. 무한 낙지는 부드러운 육질에 감칠맛도 뛰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카지요.
2: 무한 오면 낙지 생각이 나지. 무한 쪽이라. 부드럽고 맛있네요.
6: 많이들 오시라고.
3: 왜요?
6: 무한 낙지 드시죠. 맛있으니까.
7: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앞으로도 50년 더 먹어야죠.
8: 무한 낙지는 우리 천연 자랑하는 저 항토 갯벌에서 직접 잡은 것이고, 그래서 부드럽고 맛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소가 좀 처지고 힘이 떨어지잖아. 그럼 낙지를 먹였다고. 산 낙지.
3: 진짜 보셨어요?
8: 어, 그렇지. 옛날에 요거 좋다고 크고 벗고 크고 살았냐.
0: 날마다 위판장에서 낙찰 받은 낙지만 고집한다는 사장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으로 낙지 코스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낙지 한 마리를 데치더라도 신경 쓰는데요. 50초가 넘어가면 질겨지기에 그 전에 꺼내는 것이 중요한데 시계를 보지 않고도 꺼내는 타이밍을 착 맞춥니다.
9: 딱 색깔이 빨개지기 전에 이 정도 색깔 나와야 되거든요.
0: 부드럽게 데친 낙지를 채소와 함께 새콤한 양념장에 묻혀내는 낙지 초무침. 네,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돕니다. 탕탕 내려쳐 만든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낙지 탕탕은 보양식으로도 인기라네요. 기력이 떨어진 노약자와 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잘게 다져서 먹기 편하게 만듭니다. 코스에는 전라도 향토 음식인 낙지 호롱도 빠지지 않습니다.
10: 낙지 호롱도가 무안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라도에서 예전부터 제사상에 올라갔었어요.
0: 제사상에는 가장 좋은 것만 올라가죠.
10: 양념을 발라가지고 한 번 더 살짝 구워서 손님상에 나가요.
0: 만드는 방법은 조금 바뀌었지만 정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답니다.

0: 무안 오미에 들어갈 정도로 무안을 대표하는 맛 낙지.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안의 맛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진이 빠질 수 없죠. 찰카당.
1: 무안 낙지를 먹고 오셨습니다.
2: 네,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0: 오늘 원기 회복하러 오셨답니다.
3: 우와. 뭐지, 소가 죽은 소가 살아난다는 건가? 쓰러진 소가
4: 뭐였다고 생각하는데?
3: 일어난다는 거.
5: 자빠진 소가 일어난 뒤야.
3: 응. 이게 치 아프시는 노약자들한테 아주 좋죠. 진짜 환자들한테 좋겠어.
0: 멀리서 찾아오신 보람이 있으신가요?
2: 서울에 여기까지 온 거에 후회한단 말.
6: 낙지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처럼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계죠, 낙지는. 그리고 행복이죠. 낙지가 없다면 저희 가족이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0: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 낙지. 그 덕분에 이 땅의 풍요로움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15년 된 무한의 맛이거든요. 최소 100년 이상은 이어가고 싶었어요.
1: 제대로 이걸 해왔어요. 후대까지 널리 전승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0: 숨길 수 없는 댄스 본능. 알고 보면 흥망키로 둘째 가람의 서러운 아빠 킴. 그런 아빠의 흥을 쏙 빼닮은 남매도 있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 첫째 하르딕. 귀여운 5살 둘째 하르디카입니다. 늘 찰떡같이 붙어다니는 남매, 누구보다 단단한 우애를 자랑하죠.
1: My name is 하르디카.
0: 한국에 있는 아빠를 찾아 나선 남매,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2: 바바의 까오는 자! 바바의 까오는 자!
0: 전라북도 군산의 한 자동차 사출 공장. 범퍼와 콘솔 박스 같은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제품 생산부터 품질 관리까지 세심함이 요구되는 작업인 만큼 여성 근로자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엄마 찾아서 한 말리? 라고 생각했던 찰나 차체 범퍼를 나르고 있는 남성분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네팔에서 온 타파킴 바하돌 씨입니다. 지금의 회사에 온 지 1년 반이 된 아빠는 부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딱 다 달라야 돼요. 이거 안 달라면 안 돼요. 다음에 사고 다시 조립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나와. 이거 안 달라면 안 맞아요.
0: 내 이름이

0: 들어가는 일이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죠.
1: 나 비담아 깨 걸어요.
2: 비담아니 감 걸어 버려.
1: 마이너면 엘디 딘지 아름 걸어 놓자.
2: 아들 아이다 바르티라. 아다바 연차 니라.
1: 감 버리고 벨라마.
2: 감 버리고 벨라마. 연차 버리고 되라. 나 바로 번에 대리 보이셔 거마야라. 버리 원래 버터 놓자 한수.
1: 김해건 주말에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집에는 돈 많이 붙이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앉아다 쓰지 말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0: 주말 특근까지 자처하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타양살이. 고향에 있는 가족만 생각하면 타국살이의 고단함도 묵묵히 견뎌내는 아빠입니다.
3: 안 힘드세요?
2: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계속 아침부터 전에까지 일하다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또. 돈 벌을 때 힘들어. 돈 안 벌어도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
0: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2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룸비니. 인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네팔 남서부 지역의 룸비니는 불교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하루도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선 운동장 조회가 한창인데요. 꼭 우리네 8, 90년대 학교 모습 같죠? 아이들 사이에서 우렁차게 국가를 열창하는 한 소년. 똘망똘망하게 생긴 요 아이가 바로 첫째 하르딕입니다. 끝나지 않는 길고도 긴 훈화 시간에 아이들 영어도 탈탈.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힘겨운 건 5살 하르딕합니다. 남매의 학교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과정, 졸업 후 2년간의 전문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의 명망높은 학교인 만큼 배움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첫 수업은 하르딕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수업 시간.
2: 하르딕, you stand and open your book.
4: Glaciers are melting, sea levels are...
0: 우와,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4: Drawing.
2: Thank you. 하르딕 is very excellent boy in our class. He studied up to the nursery class in this school. Now he is upgraded from 8 to 6 class now. I love him very much and he is one of the talent student of this class.
0: 만년 우등생인 하르딕.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점심시간. 그런데 어째 둘째 하르디카의 표정이 어둡기만 한데요. 저마다 싸운 도시락을 꺼내 먹기 바쁜 아이들. 하르디카는 점심 안 먹니? 아, 오빠를 기다리는 거였구나.
5: 네르베르 쿠리스니? 니? 네르베르 쿠리스 먹라서 점심을 가니. 점심 점심 하나 이자.
0: 오빠 손을 꼭 붙잡고 남매가 향한 곳은 먼저 온 아이들로 인산인해인 학교 안 매점입니다. 한국 돈 약 500원에서 1,5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
5: 나니, 또 야 봐스, 또 멋있어 빌바르쳐. 얼른 뭐 점을 내라 온서이. 이때 봐서이.
0: 든든한 호의무사가 따로 없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부터 챙기는 멋진 오빠입니다.
5: 그래 빌바르쳐 아니 때려 나니, 또 쟤핀지에 와내라.
0: 기나긴 행렬을 뚫고 동생이 먹고 싶다던 볶음면을 사수한 오빠. 오빠의 시선 끝엔 늘 동생이 있습니다. 오빠 눈엔 한없이 어리기만 할 테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하르딕. 동생 옆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오빠는 동생 배부터 든든히 채워주고 난 뒤에야 허기진 배를 달래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집에선 재봉틀 소리가 가득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봉틀을 돌리는 이분, 엄마 타비타 씨입니다. 문 열기 무섭게 이어지는 단골들의 발걸음. 벌써 10년째 수선일을 하고 있는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겐 터줏대감 같은 존재라는데요. 손끝에 밴 세월만큼 재봉 솜씨도 능숙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뚝딱.
3: 네, 멋있어.
0: 아니,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계산을 하세요?
6: 진단 봐라. 실라우네 아버 선대 아무리 실라버라 원래 아무리 실라우는데 대버라 저 뜻도 이런 버든 뜻도 컴퓨터에 차인.
0: 뭐 여긴 믿고 맡긴다는 표정 같죠?
7: 빨리 아우는 차다.
8: 아우는 사이 거의 거의요. 네네 렌사 뒤를 세우면서 아우는 올라니 볼라.
7: 어디 아들이 나서 부라고 어디 마야 만나 봐서.
8: 그래서 라기 알죠, 네네. 와 상에 감거나 빠고 어디 온다 봤니 온자.
7: 그쵸, 어딜 거 이차 보니 자리 보고스.
8: 땡큐 디디.
0: 5년 하고도 2년.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익숙해진 7년입니다. 네팔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빠는 첫째가 태어나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5년간 한국에서 부지런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내와 의류 사업을 꾸리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갔죠.
8: 아우나 타 아우니 오사리 네팔마 케인이 나오니 아바 알리카데 린 라코 안데스바시 초토 타임 바에 파니 두이 사르 바르사 바에 파니 우테 고에라 아니 코마에라 아우소 언노 바 자노 바 아니 피르타 온자 니 상가이.
0: 다신 가족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빠였지만 녹록지 않았던 현실. 그렇게 아빠는 또다시 한국길을 올랐습니다.
9: 제가 얼굴 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진짜 마음 아파요. 그때는 나 말했어요. 고생 그때 나기보다처럼 다음에 우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0: 두 번째 한국행, 아빠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꼬박 12시간을 서서 작업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죠. 가장의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들. 기계가 멈추고 나서야 한숨 돌려보는 아빠인데요. 요즘 동료들은 아빠의 건강부터 챙깁니다.
10: 요새 조금 힘들어서 일 많이 해서 우리 힘들지.
11: 가끔 지금은 많이 바쁘고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12: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는데 잘 나왔어?
11: 나 되게 조금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12: 아, 혈압이 나왔어?
11: 네, 내가 조금.
12: 조금? 네. 높았구만?
11: 네, 조금.
10: 아, 그게 선생님이 약 먹으라는 소리를 안 했지?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안 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11: 아니, 안 했어요. 지금 많이 안 했어요.
10: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아직 나이 젊어요. 괜찮아요.
11: 네.
10: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식구들 생각해서 좀 아무래도 힘들 때도 있겠지. 얘네들도 눈물 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식구들 위해서 참는 거지. 그 외국에서 일을 한다면 얘네들처럼 못할 것 같죠. 얘네들은 진짜 대단한 거지.
0: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타향살이의 외로움도 잠시 잊어봅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 자녀들의 학교길을 함께하는 여느 부모들 사이로 남매는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갑니다.
13: 마마 과일 돌고 왜?
3: 날 양은에.

0: लग्ने गर्नुहुन्थ्यो, अहिले बाबा नै हुनुहुन्न। त्यही भएर नानी र म यस्तै गरेर जहिले जाने आउने गर्छौँ।
1: 등하굣길만큼은 늘 아빠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책임져온 일이었죠.
2: 전화 걸고 와요.
0: 걸고 와요? 내가 먹든지. 잠. 잠 먹어. 에이. 잠.
1: 아빠의 역할을 이젠 오빠가 대신합니다.
0: 안두 벌써? 어?
1: 집으로 돌아온 오후. 와, 역시 우등생 오빠를 둔 집안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2: 나가.
0: 아줄.
2: 여기 보내고.
0: 마이 번에 미로. 님. 미로 남.
1: 다정다감하기까지 동생에겐 정말 든든한 과외 선생님이 따로 없겠네요.
3: 자리가 다 발리네.
4: 또 잔다케도 다이리 시가이 디는 잔다. 대배다 꽈스도 락사.
2: 아, 람베 락사. 아, 람아이로 락사.
1: 곧 자라던 우등생이라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하르딕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바로?
0: 봐봐. 요클라이미로. 클라이밋 र यो ग्लोबल वार्मिंग बुझाइदिनु न यो के हो
5: ला गोलो ला म भनिन्छु क्लाइमेट भनेको नेपालीमा पहिले नेपालीबाट नि बुझ्नु पर्यो नि नेपालीबाट बुझ्नु पर्यो क्लाइमेट भनेको के हो हावा पानी थाहा छ
0: हावा पानी
1: आप्पाको हान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보낸 시간은 5년 남짓 교사 출신의 아빠는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2: Important.
1: 책상 앞을 함께 지키던 아빠와의 시간들이 하르딕에겐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죠.
0: Climate is most important for living creatures.
5: Okay. La, good. 이렇게 하면 라무로 혼자 일 하죠, 에이?
0: धेरै सम्झना आइरहेको छ खेल्नलाई खेल्ने बेला खेलाउनुहुन्थ्यो अनि पढ्ने बेला पढाउनुहुन्थ्यो अनि खाने बेला खानुहुन्थ्यो खुवाउनुहुन्थ्यो अनि सुत्ने बेला सुत भनेर सुताउनुहुन्थ्यो लास्ट रमाइलो लाग्थ्यो पढ्न अनि रमाइलो लाग्थ्यो बाबा नहुनुहुन्छ
1: 아빠랑 함께 마주 앉아 공부하던 시간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한 첫째. 평범했던 일상이 이젠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선택한 아빠의 길.
5: 기간이 있을 때마다 공원에 애기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1: 건강하게 한국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아빠는 항상 출근 전 운동에 나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몸을 단련한 후 이어지는 마음 수련의 시간.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하려나 싶더니 꽃이 무성하게 핀 화단 앞에 멈춰서는 아빠인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앙증맞은 춤사위에 얼굴엔 평온함까지 묻어나고요. 난데없이 흥겨운 춤을 추는 아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5: 아무도 내가 힘들어도 자꾸 가족들한테 생각하고 이러고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생각하고 있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 그렇게 올려요.
1: 아빠가 틈틈이 찍어 올린 SNS 속 영상들. 그 속엔 가족의 웃음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흥겨운 춤사위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아빠입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머나먼 네팔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0: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죠. 아빠의 밝은 모습에 아이들까지 즐거워지는 시간. 마냥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웃음 뒤로 엄마의 마음은 어느새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닿습니다.
1: 그게 뭐라죠?
2: 무엇이라삼?
1: 직선이.
2: 티그이차 무엇이라삼?
1: 비르친다다 가려 해나오니?
2: 비르친 진다다 뭐야자니?
3: 보일라면 나비니 두블라우노 마차니 가라보고라 길거노라무샤마.
4: 아수다 니갈레베 네니 테스트 피르만나 볼엔 아수다 니갈레 오네
1: तिमीहरु एकदम मन कमजोर भयो भने मेरो पनि मन कमजोर हुन्छ काम गर्दाखेरि धेरै समझिने समझिरहने मन लाग्छ धेरै कम मन कमजोर हुन्छ त्यस्तो मन कमजोर भयो भने
2: आफैले आफैले उ गर्नुहुन्छ पीडा भयो नि देखाउनुहुन्न कहिले नि
0: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남편. 웃음 뒤에 가려진 남편의 고단함을 알기에 엄마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혼자가 되는 슬픔보다 가족의 행복이 늘 먼저였던 아빠. 그런 아빠를 향한 그리움을 삼켜온 가족.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온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는데요.
2: 이름 때려있어요, 바보. 아니, 바보상가 벤더다니 티켓 아야라이자니.
5: 어찌부터 바보상가 벤더와이니머니?
2: 아니, 바테시대.
0: 꿈만 같은 순간.
2: 아니.
5: 아니, 아직아.
2: 깔리. 우타 열었다. 아니다. 코리아자니. 코리아자니 우리저 이 마마상가 베드나 파우니 와임니 아니. 열었다 소리 열었다 티켓.
0: 신이 난 두 사람과 달리 비몽사몽인 둘째. 잠 앞에선 장사 없죠.
6: 만 데레 고시바이라서 비틀어 와라. 에티 데레 고시바이라서.
0: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빠.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받은 걸까요?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구나. 이게 아빠의 유일한 낙이랍니다.
1: 가족들이 생각이 나와요. 힘들어도 있어요. 나 알아요. 저거 코미디 영화 본 저거 이거 뭐예요? 저거 이거 우리 기분이 딱 코미디 영화로만 가야 돼요. 저거 저도 다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아, 잘 잊었어요. 그렇게.
0: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자신에게 허락하는 아빠만의 작은 사치인 셈인 거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건 뭐 세수가 아니라 물 세례 수준인데요. 날이 날인 만큼 때 빼고 광도 내는 아이들. 짐을 챙기자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째 하르딕이 향한 곳은 높은 곳에 매달린 가방을 챙기더니 먼지를 털어내고 샤워까지 시키는데요.
7: 듣기 나쁘시라고?
5: 이 바바들 나다 하르딕만 태어니 일러가는 안전.
0: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아빠 물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구나. 떠날 채비를 하는 딸의 얼굴엔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8: 어머니 서 번지면서 멀리 미대산
0: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떠날 시간. 먼 길 가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길 기원하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0: 가족의 오랜 기다림을 지켜봐온 이웃들의 응원 물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동네 사람들의 뜨거운 배웅 속에 가족들도 차에 몸을 씻습니다.
1: 라라라 땡큐.
0: 수도 카트만두 공항까지는 차로 12시간 거리,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장장 9시간여를 날아야 도착하는 머나먼 여정인데요. 험한 여정이 될 테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2: 이 꽃사람이 뭐라도 게이다 하이나 얼리엘린?
3: 어?
2: 얼리엘린 타면서
0: 하르딕, 네팔에서 한국어 공부한 걸 떠올려봐.
4: 군산 어떻게 가나요?
5: 군산 어떻게 가나요?
4: 안녕하세요.
0: 과연 하르딕의 영리함은 한국에서도 통할까요?
2: Excuse me. 군산 어떻게 가나요?
0: 외국인인 것 같죠? 언어 장벽의 높이를 실감하는 순간.
2: 감사합니다.
0: 일단 부딪혀보는 거지 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티켓 발매기 앞에 선 하르딕.
2: 잘나요, 괜찮다.
0: 응? 무슨 소리? 목적지까지 맞게 찾았는데? 아, 버스 회사 이름이랑 목적지를 혼동했구나.
2: 아, 지금 가려면 다행히 와야나.
0: 당황하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첫째가 아니죠.
3: 내 효서라?
0: 엄마와 동생을 대신해 용기 있게 나서보는 하르딕. 자, 다시 각오를 다지고.
2: 군산.
0: 어? 동양인?
6: 어디 가자 가서 저 이걸.
2: 이걸 타면은?
6: 이때 또 그냥 ATM 지뢰하러 가는 거지.
2: ATM 지뢰하러?
6: 어. 내가 가리 야우나 하는 거야. 그따 보라 지금다. 이렇게 놀아라 지금다. 끄떡끄떡 가는 거 있더라.
2: 맞나요, 맘미?
0: 투정도 잠시뿐. 다시금 총대를 맨 듬직한 하르딕.
2: 네요, 라니모.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3: 어디?
2: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3: 군산 가세요? 전라북도 군산? 응. 오늘날 전라북도 군산 12시 45분에 출발하고요. 타시는 곳은 13A-1번. 13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0: 드디어 매표 성공!
2: 감사합니다. 인정. 바로 부디 말마음 저리 몸이.
0: 티켓까지 끊었겠다.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아빠를 찾아가는 길, 군산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탄 후 아빠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타기만 하면 되는데요.
2: 버튼 에요.
3: 에요?
2: 예, 오케이.
3: 예, 어라?
7: 어디 가니?
6: 아, 군산. 오케이.
2: 뭐네, 지기네.
7: 저러 오세요, 군산.
0: 우쭐우쭐, 기세가 등등하죠?
6: 오케이.
7: 아까 내 티켓. 오, 두 개.
0: 타국에서도 빛을 발하는 첫째의 활약 덕분에 엄마의 긴장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2: 아이들아니, 보았으마.
3: 말라말라, 예다이 맘네.
0: 드디어 군산행 버스에 무사히 탑승한 가족. 꽤나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차창밖 풍경에 설렘까지 더해지는데요.
2: 나는 안 불러.
3: 어? 마을 한데 오는데니? 버티 잡아서 거리에 오는데니? 이한놈하고 5분 내서니?
2: 소문이다.
3: 소문으로니? 와우, 소문들 밑으로니 걷다가 빌린거.
5: 나는 맨나. 네, 맨 찍는거.
3: 마을에 가고 벌러 가리 버틀라겐. 액션까지 배송 몰라니? 3-4
5: 아,

0: 이제 3시간 후면 아빠를 볼 수 있다니 감회가 남다른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아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아빠는 오늘도 주말 특근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가족들을 만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1: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2: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많이 몰아요? 알 수 안 돼요.
0: 멀긴요.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요. 때마침 군산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가족. 아빠의 공장까지는 10여 킬로미터만을 남겨두고 있죠.
3: 길이 군산 어떻게 가나요? 응? 길이 군산 어떻게 가나요?
4: 길이 군산?
0: 살짝 회사 이름이 변형되긴 했지만 아빠의 일터 주소가 담긴 지도를 건네보는 하르딕.
3: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4: 만나러 왔는데
5: 여기는 버스 시간이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간 것이 제일 낫겠어. 어쩔 수 없어. 확실히 모름께. 자,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저쪽.
3: 감사합니다.
5: 예, 예. 미안해요.
0: 배차 간격이 장난이 아닌데요. 다행히 택시는 알아들었는지 일단 택시 승강장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두 사람.
1: 어디를 가려고 그래?
0: 방황하던 가족을 택시기사님이 눈여겨보셨나 봅니다.
1: 와로 여기 돌아다녀? 아빠 찾으러 왔어?
3: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1: 아빠 찾아줄게. 가자. 일로 타.
0: 선뜻 아빠가 있는 곳까지 태워주시겠다며 친절을 베풀어주십니다. 와, 횡재했네, 횡재했어.
6: 네팔.
3: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7: 아빠 찾으러 왔어요.
3: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7: 아빠 만나러 왔어요.
1: 아빠 너는, 보고 싶어요?
6: 남번에 만나.
3: 제 이름은 아르딕입니다.
0: 긴 여정에 지쳤을 아이들을 위해 달콤한 선물까지 챙겨주는 기사님.
3: 나도 마젤라에 갔다 와요.
0: 그래, 얘들아. 당 충전하고 기운 내보자고. 설레는 재회만을 남겨둔 그 시각.
8: 퇴근했어요, 오늘.
0: 에? 퇴근이라뇨? 어쩌죠? 아이들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주말이다 보니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끝낸 아빠인데요. 모처럼 만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동료와 함께 시장 나들이에 나선 아빠. 볼일을 보기에 앞서 출출해진 배를 먼저 달래보기로 합니다. 메뉴는 달콤 짭조름한 족발.
9: 미니 족발 주세요.
0: 한국 생활 7년에 족발은 처음 마주하는 아빠인데요. 늘 일터랑 집만 오가니 이런 소소한 일탈을 즐길 여유가 있었을까요? 동료의 리드로 족발의 세계에 입문한 아빠.
8: 저거 먹는 거 알아요? 저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0: 아빠, 지금 한가롭게 족발을 뜯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한편 아빠의 행방을 알 리가 없는 가족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어서 와. 누구요? 네? 누구 찾아왔어?
3: 아빠 만나러 왔어요.
11: 아빠 이름이 뭘까?
3: 아빠 이름은 김.
11: 김. 아빠 오늘 다 쉬어. 이 공장 봐봐.
12: 아재 참이 선.

0: 야, 엄마 가자고, 가자. 나가자. 응?
1: 감사합니다.
0: 어이구, 착해, 괜찮아.
2: 아빠가 있는 시장까지 데려다 주시기로 한 공장장님. 택시기사님에 이어 공장장님까지 너희 오늘 의전 제대로 받는구나. 아빠를 위한 특별한 작전을 세우는 가족.
3: 네, 사장님.
4: 저기. 네. 힘 모르게 전화 받아. 네. 네, 힘 모르게. 지금 글로 가고 있거든.
3: 어디 갈 거야?
5: 우리는 옷가게 갈까요?
4: 옷가게?
2: 작전은 이렇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동료가 시장 밖으로 아빠를 데리고 나오고요. 아빠가 방문할 옷가게에 가족들이 미리 숨어 있습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아빠가 동료를 따라 시장 밖으로 나간 사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태워다 주신 것도 모자라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는 공장장님.
6: 아빠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 알았지?
1: 감자. 감사합니다.
2: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서프라이즈를 향해 가서. 옷가게 옆 비밀 공간에 숨은 가족. 이곳에서 카메라로 아빠의 동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잠시 산책을 마치고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선 아빠.
7: 안녕하세요.
8: 네, 감사합니다.
2: 불과 몇 발자국 넘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9: 애기 거 뭐 보러 오셨어요?
10: 애기 거 있네요. 남자하고 여자, 여자 거. 네.
9: 여자 몇 살?
10: 여자 몇 살?
7: 이 여자 다섯 살하고 남자는 12살.
9: 12살?
7: 네.
2: 애들 못 본 지도 2년이나 됐는데 어디 옷 고르는 아빠의 센스 한번 볼까요?
10: 아니, 이건 커.
9: 지금 새로 나온 거라 얘가 이뻐.
10: 네, 맞아요.
2: 샤랄라, 공주 드레스에 입이 절로 귀에 걸리는 하리디카.
9: 아들은 몇 살?
7: 12살인데요.
2: 이어서 첫째에게 선물할 옷을 신중, 또 신중을 거듭해 골라보는 아빠인데요.
7: 아니, 이거보다
9: 그보다 커야겠네.
2: 역시 부자는 이심전심. 아빠가 고른 옷이 하르딕도 마음에 드나 봅니다.
9: 아들 거 사주고 싶어서 그지?
7: 응, 맞아요.
9: 예쁜 아들, 거.
7: 예쁜 거.
9: 예쁜 거 사주고 싶어서 그지?
7: 아들 거 예쁜 거 사준 거 싶어서.
11: 이거 왜 애들 옷을 많이 사줘야 돼요?
7: 저거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 사고 있어요.
2: 아이들 생각만으로 절로 미소가 번지는 아빠.
10: 이거 맞아.
7: 이것도 괜찮아요.
10: 이거 조금 가도 뒤셔서는 조금 큰
9: 거. 조금 큰 것 가지가. 넉넉한 거.
2: 그렇죠. 넉넉한 사이즈는 국룰입니다.
9: 벗으니까 서비스 해드릴게요.
7: 네.
2: 뜻밖의 횡재에 즐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빠. 콩닥콩닥 긴장되는 순간. 눈앞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만에 기쁨의 재회. 아빠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의젓하기만 하던 하르딕 역시 오늘만큼은 아빠 품을 찾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7: 엄청 정말 좋아요. 좋다고 했어요. 좋았어요.
2: 2년 만에 하나가 된 가족. 가족에겐 꿈만 같은 이 시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0: 그날 밤 조용하던 아빠의 공간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축제 같은 밤 어디 아빠의 흥이 빠질 수가 있나요? 잠자코 있던 엄마까지 가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힘들어도 늘 가족 앞에선 괜찮은 척 웃어 보이던 아빠. 긴 기다림 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 지금 가족이 짓고 있는 이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선물 같은 밤이 저물어갑니다. 군산 시내로 나온 가족, 오늘의 첫 번째 나들이 코스는? 안경원 아닌가요? 아들을 위해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중에 하나라는데요.
1: 다리가 끊어졌네요.
0: 최근까지 다리가 부러진 안경을 쓰고 다녔던 하르딕. 아이들에게만큼은 늘 최고로 챙겨주고픈 게 아빠였는데 말 못하고 있었던 아들이 못내 안쓰럽습니다.
2: 여기 보일러 네팔에서 안경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팔부터 여기 진짜 빨라요.
0: 아들이 한국에 온 김에 아빠는 좀 더 좋은 안경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야, 하르딕, 뭔가 좀 더 스마트해졌는걸? 새 안경까지 장만했으니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어서 태안에 위치한 드라이빙 센터를 찾은 가족.
2: 와, 이스가레르네요. 이스가레르. 이스가레르 많이 보네. 이스가르 쏘는 많이 보네.
3: 이젠 램보르기니 졌어요. 램보르기니, 니 나니?
0: 모처럼 말해 가족 나들이에 잔뜩 신이 난 아빠인데요. 태안의 랜드마크를 따라 낭만 가득한 드라이빙 체험에 나선 가족. 아이들도 한껏 들떴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찾은 곳,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가족들. 경치도 좋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라 더 빛나는 순간입니다.
4: 자그나 계속 오세요. 그거 말리.
2: 라라 언제 마부 예쁘게 신발하면.
3: 장.
0: 그래 바로 그거지. 신기한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데 그냥 가면 섭하죠. 아이들도 아빠 엄마도 바다를 온전히 만끽합니다.
4: 예쁘게.
0: 신명나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가족들. 아빠의 휴대전화 속엔 외로운 기록 대신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4: 네팔마 옛토르 섬도르 사이나 테베레 야 부르성가 검감 거다 옛토르 섬도르 예르나 파운다 옛토르 섬도르 마 르마운 파운다 에티 쿠시 아 호티네 쿠시
2: 헤나마 라요 아니
0: 함께라는 행복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즐기는 흥부자 가족. 이 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같은 7일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공항. 아이의 해맑은 웃음 뒤로 어느덧 이별의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맞닥뜨린 이별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엄마.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다독입니다.
2: 은혜는 다 놀아. 놀아.
0: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가족은 또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2: 생각을 믿으셨니?
0: 이제 정말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5: 사랑해요.
0: 아빠는 가족을 떠올리며 다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빠에게 가족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니까요.
2: पैसा धेरै कमायो भनेपछि मेरो लागि मात्र हैन भलाइको निमित्त सोचेको छु त्यसैले केही चिन्ता मान्नु पर्दैन
0: 걱정 말아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바바, 바바.
1: 사랑합니다.
2: 엄마,
1: 아빠,
2: 아빠,
1: 엄마.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만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손 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나기는 운동화가 걸레짝이 돼도 뭐 그건 그냥 또 사면 돼. 괜찮아 현관 위에 귀한 문제 화분 깨도 뭐 그건 그냥 없어도 돼.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석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내는 하나뿐인 장기, 바로 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실한 동반자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자주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묵직한 느낌에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시는 분, 출근길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멈춰섰을 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심장소리에 어? 왜 이러지? 괜찮은 건가? 하고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 부쩍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들을 어제 좀 무리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심장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내 일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여러분이 내 심장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현대인의 심장은 왜 지쳤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1위는 암이고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수년째 사망원인 2위를 지키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과연 어떤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1초에 한 번씩 뛰거든요. 1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뛰면서 8,000리터 이상의 피를 우리 온 몸으로 뿜어주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과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게 되고요. 이때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똑똑하고 유연한데요.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실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질주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더 빨리 뛰고 더 세게 뛰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고 나면 숨이 차다고 두근두근 느끼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갑자기 나오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자율신경계에서는 위험을 예상하고 몸을 준비시키게 되거든요. 태고적에는 아마 우리가 과일을 따라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에너지를 빨리 보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심장은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더 세고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요. 혈압은 올라가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고요. 주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하고 동공을 확장시키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토록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뇌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에 생명줄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엔진이 멈추거나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히거나 피가 잘 안 가거나 하게 되면 공급을 받지 못한 장기들은 즉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심장 기능이란 심장과 혈관계 그리고 혈압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계를 4,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 작성된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인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만약 그대가 심장 부근에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진찰할 때 그가 팔과 가슴 그리고 심장의 한쪽 부의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심근경색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호루스 연구는 이집트, 페루,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등 세계 각지의 미이라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지에서 나온 미이라들 137구를 모아서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47구의 미이라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사실 전신의 모든 혈관에 발생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사실 산업화와 현대의학이 본격화된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통적으로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만성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는, 요구량이 늘어날 때는 심장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부족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시면 쉬면 또 금방 가라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내에 가라앉는 게 특징이고요. 한편 심근경색은 대부분이 급성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반이 진행하다가 어떤 원인으론가 인해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

네,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게 되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상처를 막으려고 혈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히려 혈관 내강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심장세포가 죽게 되고 심장에 괴사를 일으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가슴 중앙이 그렇습니다. 가슴 중앙 부분이 짓누르는 것 같다. 뭐가 올라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보통 5분, 10분 내에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치료까지의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골든타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증상 발생 후에 1시간 이내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건 쉽지 않으시고 그래도 3시간 이내에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90분 이내에 시술로 통해서 혈관을 개통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하는 게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전을 녹여주거나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손목 혈관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라가서 좁아진 혈관의 길을 찾아서 풍선으로 넓히고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심장질환은 심부전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부전이라는 게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심장이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심부전은 우리 의학 발전의 결과입니다. 심부전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심부전이 더 중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부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심부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완 기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심부전은 중요한 질환이라서 뒤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정맥이고요. 역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정상맥이 아니다 해서 부정맥이고요.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회로가 생기거나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질환은 심방세동입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심방이라는 곳이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짜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파르르 떠는 심방 안에서 피가 피떡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기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색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혈전제라는 약물치료입니다. 항혈전제는 피를 적절하게 물켜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대동맥 판막 협착이고요. 판막은 우리 심장의 문 역할을 합니다.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는데 문이 잘 열려서 피가 앞으로 잘 가고요. 잘 닫혀서 뒤로 안 새게 돼야 되는데 판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심장 판막을 오랫동안 써서 70년, 80년, 90년 동안 썼더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눌러붙어서 잘 안

열리는 병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이 좁아진 틈새를 통해서 피를 내보내려고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장 근육이 지쳐서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판막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로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치료는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판막을 교체해주는 치료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서두에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에서 추산한 전 세계 질병 부담 순위입니다. 1위가 심장질환이고요. 2위는 암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적지 않죠.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수명 연장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처음 조사했던 1926년에 33.7세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는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하는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영양상태와 공중보건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영양실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고 이와 함께 만성질환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한테 적절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식품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했죠. 칼로리 섭취가 정말 많아졌고요.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만연하면서 심장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심장질환은 꽤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희망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 통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은 연령 보정 사망률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고령화도 많이 진행했잖아요.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인구 구조가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흡연율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음주 패턴도 많이 바뀌는 등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정년하고 나서 시간 좀 생기면 그때 천천히 시작하면 될까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야기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건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또 없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보여주는데요. 50대에 금연하신 분들, 60대에 운동 시작하신 분들도 혈관 건강은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되돌려야 할 것이 조금 적습니다. 30대라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고요. 40대라면 아직도 충분합니다. 5, 60대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의 휴식 없이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수고에 보답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환들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조커.
0: 조커. 네. 너무 매력적이죠.
2: 네.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화가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네.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2: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0: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 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 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 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네. 거기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중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멍청한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완성체를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1: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네.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 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 미취원이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전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부 이야기예요. 저는 2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 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짜게 시작했어요, 사실. 그레텐을 냅두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줍니다. 누굴까요?
1: 그레텐.
0: 그레텐이 나타납니다.

0: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 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맞아요.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도 데려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 줬지. 네.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 것 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래 쟤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네.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아무튼 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네. 내 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네. 외부에서 점점 다가왔고, 그렇죠.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의 악으로. 내 안에 빌런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1: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1: 네.
0: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네. 시즌 1, 1화에 조지프 콘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네. 이런 워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네.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애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맥베스가 네. 재미가 없었을 네. 거예요. 반드시 세 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복비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두 번째 마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네.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될 뿐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네, 생각이 없었는데 네. 기분이 좀 좋은 거죠.
1: 왕이 된다고 하니까.
0: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욕망은 없었어요. 네. 근데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 들어봐. 나 오다가 이상한 여자들 만났는데 나보고 왕이 될 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 될 일이라는 이유는 없지. 덩컨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 되라. 라고 부축이 짓는 네.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컨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드깁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네.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1: 그렇지.
0: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코낭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네. 시종들한테 그 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코낭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컨왕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컨왕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1: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더프예요.
1: 맥더프.
0: 헷갈리면 안 돼요. 맥몬인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네. 맥도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인 거예요. 네.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벤쿠어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되겠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의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1: 근데 없으니까요.
0: 그렇죠. 버남의 큰 숲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드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요.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죽냐면 몽유병에 걸려서 계속 밤에 일어나 손을 닦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손에 피가 남아있어. 피 없거든요. 근데 이보거라. 내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피가 지워지질 않아. 이게 지워지지 않는 피가 뭘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럴 줄 몰랐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한탕 주위에 그렇게 배팅을 크게 하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의 영지를 갖고 살았으면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는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저는 죄와 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장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벌어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소녀를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 또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

0: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 안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일까?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다른 것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0: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목적이 돈에 있어나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것 같은 거예요.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또 엄청 아껴주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번,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니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의 형량을 얘기를 할수 있을까?
1: 그쵸.
0: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주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좋게, 멋있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읽기였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은 노파를 한낱 죽여야 되는 이로 생각한 것, 이 죄하고 벌하고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게 독서의 묘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악이 저 멀리에 있다가 점점점 안으로
1: 맞아요.
0: 들어왔어요. 이제 이 악이 늘어납니다. 악이 새끼를 쳐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현대사회의 빌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 이대 시스템화된 빌런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CCTV가 있습니다. CCTV는

0: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1: 그렇죠.
0: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1: 네.
0: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캠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1: 그럼 어떻게 지었을까요?
0: 2154년 이렇게. 1984 말고 뭐 2584 이렇게 좀 더 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1: 맞아요.
0: 겨우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경찰, 요즘 경찰들을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CCTV 따와라.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을 해놨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저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당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해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봇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거거든요. 빅브라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브라더가 항상 보고 있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텔레스크리라는 게 너무 끔찍했는데, 텔레스크리는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대요. 동시에 가능하다. 이 기계는 숨죽인 속삭임을 넘어서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가 요즘 문해력계 5.0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죠?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2: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0: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1: 너무 놀랍지 않아요?
2: 네.
1: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2: 그렇죠.
1: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2: 네.
1: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2: 맞아요.
1: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진 네. 거야.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판옵티콘이에요.
2: 판옵티콘, 네.
1: 들어보셨죠?
2: 네, 벤담이 고안했던.
1: 그렇죠. 판옵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로 시작을 해요.
2: 네.
1: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라이트먼트거든요.
2: 네.
1: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2: 네.
1: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2: 네.
1: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판옵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 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2: 네.
1: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2: 네.
1: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의 악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2: 네.
1: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떤

0: 하셨어요?
1: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감시하는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나를 좀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상평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기업은 늘 불확실한 세상에서 변화를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까? 오늘 EBR에서 다뤄볼 주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The Next Value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 회사 물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늙은 기업은 창의적일 수 없다는 관념을 깨부순 이 기업의 생존 비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3M은 얼마나 오래된 기업일까요? 창의적이고 발랄한 이미지 때문에 젊은 기업일 것 같지만 무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입니다. 3M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무려 1902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낯선 이름,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첫 글자를 따서 3M으로 바꿨죠. 처음 창업자들의 목표는 연마제 제조에 필요한 광물인 강옥을 발굴해서 동부 연마 공장에 납품하는 것이었어요. 이 연마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사포 혹은 빼빠라고도 하죠. 연마제라고도 부르고요. 이 샌드페이퍼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강옥 발굴에 실패하자 빠르게 광산업을 접고 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포 제조에 집중을 한 다음에 이 사포를 갖다 파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때가 1900년대 초반이니까 지을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포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연마제로 시작해 연마천, 돌가루를 붙이는 접착제 등 같은 종류의 상품군에 확장해 가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했고 공장을 크게 키워갔습니다. 제품 개발을 해가는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연구소도 만들게 됐죠. 그리고 1921년, 샌드페이퍼계의 혁신이자 3M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방수 연마제, wet or dry, 즉 방수 사포의 특허를 내면서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죠. 당시 업계에서는 샌드페이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먼지를 줄이려면 물을 뿌려야 하는데 기존 사포는 물이 닿으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먼지 속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업할 때 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M의 방수 사포가 개발되면서 먼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마감에 손상을 입히던 마찰을 같이 줄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덕분에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이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면도날에 얼굴을 다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수염을 깎을 수 있는 사포를 개발해보자며 시작했던 연구가 방수 사포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상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용도의 방수 사포 개발로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 대박을 친 셈이죠. 향후 이 방수 사포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페인트 가게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 두 번째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한 것이죠. 이때 활약한 것이 원래 연구소 보조였던 리차드 드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이 투톤 컬러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색의 도장을 하려면 작업자들이 한 가지 색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부분을 종이로 가려야 했고요. 종이는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력해서 페인트가 마른 후에 이 테이프를 떼어내면 페인트까지 같이 벗겨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드류가 깨달은 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접착력이 덜한 테이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3M의 작업자들이 원하는 테이프는 없지만 그런 테이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여러 세대의 도장 작업자들이 쉽게 일을 끝내게 될 수 있었고요. 마스킹 테이프의 개발은 테이프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드류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한 지 5년 후인 1930년, 다시 한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회사와 고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스카치 테이프.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이프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제품이죠. 제품 개발의 계기는 한 냉동창고 회사가 3M에 방수 포장재 개발을 의뢰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드류는 한 동료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연구원은 최근 출시된 방수 포장재 셀로판으로 마스킹 테이프 롤을 포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드류의 머릿속에 스친 한 가지 아이디어. 셀로판에 접착제를 도포하면 절연용 봉합 테이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셀로판의 접착제가 균

동일하게 투표되지 않는 문제, 셀로판이 갈라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1930년 9월 8일 마침내 세계 최초의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가 고객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는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고 3M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애용받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면서 새로운 용도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장 유명한 사례이자 3M 연구원들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제품, 포스트잇이 개발되죠. 1968년 3M 소속 엔지니어였던 스펜서 실버 박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초강력 풀 개발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쉽게 떨어지는 풀을 발명해버립니다. 당시로선 실패작이었죠. 이 풀은 이후 무려 6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시간이 지난 1974년 빛을 보게 되는데요. 같은 기업에서 일하던 연구원 아서 프라이가 책갈피나 메모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기 때문이었죠. 처음 3M은 종이에 약한 풀을 바른 이 제품을 스틱 노트라고 불렀다가 1980년부터는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으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R&D의 성과를 보여주며 2014년 10만 번째 특허를 획득하면서 혁신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하게 되죠. 이후에도 수많은 연구개발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요. 수술실에서 쓰는 덮개의 파란 천, 천식 마스크 같은 헬스케어 제품을 비롯해 여전히 굉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3M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감초처럼 유용한 필수용품들을 생산해온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과 발명의 선도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M에서 유독 이런 창의적인 발명과 혁신이 1세기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장에서 발견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율적인 기업 문화 덕분일 것입니다. 3M은 시장의 경쟁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개발을 우선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한 제품에 고착시키지 않고 다양화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했죠. 또한 노동자들, 특히 연구원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기술 개발에 임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1949년부터 18년간 3M 회장으로 재직한 윌리엄 맥나이트가 이 같은 혁신 기반을 다졌습니다. 맥나이트 회장이 세운 세 가지 경영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10%, 30%, 15% 룰입니다. 최근 1년 내 개발된 신제품 매출이 총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4년 내 개발된 신제품이 매출의 30%가 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 두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15%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새로운 최고 경영자 마이크 로만이 부임하면서 최근에는 혁신을 장려하는 3M의 기업 문화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경영진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신제품 개발 대신에 기존 제품의 점진적인 개선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20년이 넘는 도전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기업인 만큼 앞으로 3M의 혁신은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형 기업 문화, 창의적 기업을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0: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요.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EBS에서 이제 8회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고대근동 세계도 보여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면도 보여드릴 저는 주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긴 역사를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강의를 하는 저는 누구인가를 처음에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일 큰 일은 제가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대근동학자로서 고대근동학을 해요. 사실은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평신도 신학, 한국 평신도로서 평신도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낯선 얘기를 해드릴 거라서 EBS 이 강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느낌의 강의를 할 거냐를 한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이 사진 굉장히 특이하죠. 터키에 있어요. 넴루트 다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왕국은 헬레니즘 시대의 콤마겐의 왕국이었어요. 이 콤마겐의 왕국의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이런 성소를 지어놓고 저 왼쪽에서는 사자 독수리상, 오른쪽에 사자 독수리상이 두 개 있고요. 가운데 다섯 신을 모셨는데 이 다섯 신이 아폴론, 그다음 콤마겐의 제우스, 안티오키아, 그리고 헤라클레스예요. 왜 다섯 신을 이렇게

보셨냐? 이 조그만 왕국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왕국을 세우고 이 세상의 모든 큰 신들을 다 모여가지고 자기네 왕국을 보호해 주십사. 자기네 왕국을 좀 이렇게 많이 복을 주십사 해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저는 여기 가서 뭘 느꼈냐면 와, 이런 나라들이 있었구나. 여기서 비록 우리나라는 작고 터키 반도에는 조그만 나라지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큰 신들을 동서남북의 모든 큰 신들을 모아서 정말 크게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신들하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고대 근동 세계 3천년을 보게 되면 수백 개 나라들이 나와요.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제가 우가리더 사전하고 문법을 냈던 것도 되게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독자적인 문헌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을 좀 보려면 큰 나라의 시각으로는 좀 부족하다. 옛날에는 고대 근동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학문이 지금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시리아학이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부근의 역사를 다루나 문화를 다루는 걸 아시리아학이라고 그랬고, 이집트는 완전히 독립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학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서양의 대학들을 가거나 그러면은 학과 이름에 이집트학과 아니면 아시리아학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고대 근동학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요즘 학문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크게 자꾸 하나로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서로 전쟁도 하고 주고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크게 봐서 고대 근동학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그럼 고대 근동학의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공간과 시간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고대 근동학 하는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 여기 중동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중동 지역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중동 지역은 아니에요. 예, 고대 근동 세계의 하위 지역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지중해 지역도 있는데 강을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크게 두강 사이가 있고요. 그다음 나일강도 있어요. 그리고 요게 조그만 이제 반도는 우리가 시나이 반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홍해하고 페르시아만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자연 지형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서브 지역, 우리가 이제 하위 지역을 얘기할 때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남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를 메소포타미아 북부라고 불러요.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하고 북부가 이를테면 고대 근동 세계의 서울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문명이 퍼져나갔거든요. 특히 남부하고 북부에서 남부가 중요해요. 남부가 수메르 문명이 처음부터 시작돼서 북부로 점차점차 올라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메소포타미아하고 남부하고 북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많아요. 남부를 대표하는 이름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수메르라고 부르기도 했고 바빌로니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바빌로니아 지역이 돼요.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바빌로니아가 지배를 해서 메소포타미아 북부는 미탄이라는 나라도 2000년대에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서로 경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시리아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 그러면은 그냥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큰두 개의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 이집트가 있고 또 하나 하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드물게 남에서 북으로 가는 그 강이라서 상하가 뒤집혔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렇죠? 이게 위가 상 같아였고 근데 지대는 아래가 상이고 위가 하예요. 그래서 요거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든 이름이 북 이집트하고 남 이집트거든요. 그럼 북 이집트가 꼭상 이집트 같죠? 그래서 더 헷갈리게 됐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상 이집트하고 하 이집트는 상 이집트가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이 작고 하 이집트는 지역이 이렇게 넓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곡창지대는 하 이집트고 상 이집트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하 이집트만은 못해요. 그래서 두 지역이 언제나 좀 지역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집트 갔을 때상 이집트 지역하고 하 이집트 지역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감정이래요. 벌써 5천년 동안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요. 그 다음 지역은 이제 누비아나 쿠시라고 그러는데 상 이집트보다 더 남쪽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푼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소말리아 지방이죠. 이 지역은 이집트의 이제 변방 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물론 이분들도 역사에 나와요. 그리고 저 위에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어요.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반도는 유럽하고 아시아를 이어주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중해하고 흑해를 이어주는 곳이기도 해서 사실은 교통의 요지인데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트인들, 히트인들, 지금 우리가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왔고 여기도 아나톨리아 반도도 굉장히 지형이 복잡하고 역사에 민족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초록색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초록색이 아무래도 풀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은 지대가 좁아요. 해안가라서 방어에도 별로 좋지 않고 큰 어떤 세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상이집트나 하이집트가 하나에 뭉쳐서 큰 이집트란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굉장히 강력해요. 여기를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북부가 굉장히 커져서 메소포타미아 남부까지 통일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러면 여길 당할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빌로니아가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전부 다 점령을 해서 북부까지 자기 휘하에 두면은 굉장히 큰 제국이 돼요. 히타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자기 손으로 집어넣어서 남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려운 세력이 되는데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에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은 언제나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도시 국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큰 나라들 눈치를 많이 보죠. 그 다음 지역은 이제 지중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있어요. 지중해 그리스 이 지역은 지중해는 사실은 페니키아인들 내지는 해상무역으로 중요한 곳이고 그리스는 원래는 아나톨리아 반도 히타이트나 하트 지역의 변방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기원전 5세기 이후로 굉장히 크게 돼서 이제 그리스는 무력도 강했지만 문학, 철학, 과학 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지역 전체를 또 점령해버린 지역이죠. 또 하나의 지역이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인데 여기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람이라고 보통 불렀거든요. 엘람 지역도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언제나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서 나온 페르시아가 여기를 전부 다 지배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위 지역이 있다 하라는 것이고 주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내지는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에서 제가 이제 지명 이름을 부르면 요 지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대 근동 3000년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굉장히 단순화된 표예요. 여러분들 이 산을 하나 보시면요. 이게 천년의 산이에요. 산 하나 있으면 천년이 있고 거기서 수풀을 이제 천년 동안 가면 또 하나 산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죠. 코로나 전국이죠, 지금. 예, 2020년에서 천년을 앞으로 가면 코로나는 없어지고 이제 천년의 산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1000년을 앞으로 가서 대강 기원전 10세기 정도, 기원 후 10세기. 그러니까 AD 한 1000년 정도로 간다 생각해보면 중간에 가다가 뭐가 나오겠어요? 15세기쯤 가면 한글 창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쭉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생각해본다고 생각하시면 1000년의 산을 반도 안 가, 반밖에 안 갔는데 한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원 후한 10세기 정도에 가면 938년에 고려조가 건국한다고 그래요. 그 앞으로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후삼국 시대 나오고 더 앞으로 가면 삼국 시대 나오고 쭉 과거로 가겠죠. 그러니까 천년의 산을 한번 가고 또두번 가면은 AD 0년 예수가 탄생하는 바로 그 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쯤 가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다른 행성에 간다. 스타트랙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비행선을 타고 어떤 굉장히 이상한 행성에 가게 되면 그 행성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0년쯤에 가면 이 표의 맨 오른쪽 표가 AD 0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300년 정도 앞으로 가면 드디어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가 이 고대 근동 전체,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인도의 서쪽을 전부 다 점령해버려서 갑자기 파죽지세로 내려온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훌륭한 문화, 그다음에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가 보이면 우리가 고대 근동 세계는 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가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보이더라도 저 변방에서 보여야지. 막 중앙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 돼. 그리스 문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면 굉장히 고대로 생각하시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나 로마가 나오면 안 봐요. 아, 이거 현대야, 현대. 굉장히 우리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 나오기 전에 거기서부터 3000년을 앞으로 더 가야 돼요. 이게 고대 근동 세계 최후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 바로 이전에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어요. 신바빌로니아 제국 이전에 신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또 1000년을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1000년을 가게 되면은 신수메르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고 바빌로니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1000년을 가게 되면은 수메르란 나라가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500년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는 것도 엄청나게 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300년을 더 가서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사에 굉장히 굉장히 처음이죠. 그래서 이큰 세계를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대체로 그리스부터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헬레니즘 이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유럽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유럽 학자들은 그리스부터 문명이 시작됐다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 이전에 3000년 동안 큰 문명이 있었어요. 그 저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1000년씩 끊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000년대 한번 말씀드리고 2000년대는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1000년대는 한 번에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하나하나 하기도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띄엄띄엄 요점 정리, 재미있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큰 고대 근동 세계가 어떻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지 요 메소포타미아 북부 남부 있죠? 아까 서아시아라고 부른지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방의 유럽이라고 불러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설명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만든 말인데 동방의 유럽이다. 왜 그러냐? 유럽은 어때요? 아주 그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 많은 국가다 민족들이 서로 모여서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면서 서로 무한 경쟁하면서 전쟁도 많고 또 이합집산도 잘하고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다양성도 굉장히 크죠. 그 안에서. 이 동네가 그래요. 누가 한번 왔다가 이놈들이 바로 옆에서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지형도 막 트여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침입도 잘하고 사방팔방에서 적과 동지가 교차하는 역사예요. 이러면서 참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도시마다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전승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역사를 이뤄가면 뭐가 발달하냐면 이야기가 발달해요. 고대 근동 신화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은 거의 이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뭐가 발달하냐면 법이 발달해요. 규칙하고 법이 굉장히 발달해요. 왜냐? 내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 국가를 정복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여성을 어떻게 어떻게 한 자는 뭘로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의 법이 발달하는 곳이에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동네에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 대체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이게 이제 아시리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시리아 스타일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존재를 뭐로 부르냐면 우리가 아카드어로 압칼로라고 그래요. 압칼로는 현자, 용사, 멋있는 사람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반신적인 존재에도 써요. 약간 천사 같은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당시 그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자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거예요. 벌써 기럭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멋있고 옷도 잘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제대로 잘한 사람인데 이 멋있는 남자의 등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죠. 이게 천사의 거의 초기 형태예요. 지금도 천사 그렇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강동원이나 원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날개 달고 달려면 상당히 멋있잖아요. 제가 강의한 중에서 지금 리액션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갈 거예요. 강이 나일강이 이렇게 쭉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큰 나일강 삼각줄을 이루고 있죠. 여기만 벗어나면 사막이에요. 즉, 요 나일강 삼각줄과 다예요. 이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는
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 특히 저 맨 위에 저 삼각주 지역이 엄청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날씨도 좋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큰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또 이 양쪽이 전부 사막이라서 적들이 쳐들어오질 않아요. 딱 적들이 오는 코스만 막으면은 이 풍요로운 지역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독특한 생각을 발전하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에는 없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전부 다 변방의 오랑캐다.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이 서방의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변방 지역에 우리 군대를 갖다 놓는 것 이상의 원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투트모세 3세라고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 있어요. 투트모세 3세가 한번 원정을 하러 저기 아시리아, 저 시리아 부근으로 올라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안 좋아. 여기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저기 너무 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 말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대충 여기다 군대를 놓고 야 너네들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쳐들어오면 좀 달래서 뭘 주고 이렇게 하는 식의 생각을 했어요. 중국하고 좀 비슷하죠. 그 대신 이쪽은 나오는 유물들의 사이즈가 달라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엄청나게 크죠. 이게 람세스 2세 상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이거를 기원전 한 1200년, 1100년 정도 그 정도에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 아시아에서는 본격적인 기록 문화가 이제 그 전국 시대부터 본다면은 한 기원전 7800년 되니까 그것부터 한 500년 정도 이전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멋있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문명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이집트,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서방의 중국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방,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지정학적인 요충지라고 불러요. 지정학적인 요충지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나 고단하고 슬픈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대충 알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큰 제국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했어요. 시도는 몇 번 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늘 치면서 살아야 됐던 운명이에요. 여기는 땅이 일단 협소하고 작은 나라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자기들끼리 많이 치고받고 해요. 여기 보게 되면요. 기원전 한 3500년부터 우리가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창세기 조상들의 시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한 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언제 건국을 했냐. 1000년도 지나서 2000년대 들어와도 안 나와요. 또 1000년이 돼서 1000년대에 가면은 그때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맣게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뒤에 나온 나라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공간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은 되게 작은 국가,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리면 좀 자존심 상해 하시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고대 세계에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이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참 별거 아닌 나라였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중세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세상의 임금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중세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큰 금관을 씌워놓고 옷도 아주 화려하게 입혀놓고 굉장히 상을 크게 만들어놓고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지난 세기에 역사 비평학이 나오면서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예수는 필리스티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참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집안에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예수가 대학을 좋은 데 나왔냐 학교를 거의 안 다닌 것 같거든요. 학교도 안 다녔고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는 날 곳도 없어가지고 거의 인간의 끝 그 구유가 뭐예요? 그 짐승의 그 말먹이 하는 데잖아요. 소염을 돕는데 그러니까 변변하게 태어나지도 못해서 거의 소염을 통해서 태어날 정도로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보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예수를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친학자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만 바로 이런 약함과 가난함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민족만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혹시 능력이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걸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근동하기 저는 한국 인문학의 외연을 좀 넓혀주는 어떤 단서나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8강의 동안 여러분들하고 그런 여행을 떠날 것이고요. 첫 강의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임금 바빌로니아에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금의 사자니까 야, 비켜라! 뭐 이랬겠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게 작지만 이게 인류 최초의 도시예요. 그때는 이게 지금의 뉴욕이었어요. 이상해요. 인류는 평화롭게 해결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환경공학입니다. 환경공학은 제가 20년째 몸담고 있는 학문이자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오늘은 환경공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경공학의 현재,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학은 간단히 말하면 환경에 대한 공학이겠죠? 그래서 환경공학을 알기 위해서 먼저 공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공학은 영어로 하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문의 엔지니어링은 공학 기술이라는 뜻과 공학이라는 뜻 모두 갖고 있습니다. 공학이라고 하면 학문으로서의 엔지니어링을 말하겠죠. 그럼 공학이 학문으로서 어떤 분야냐 하면 우선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 응용학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연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의 법칙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탐구를 통해서 지식 자체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공학은 어떤 탐구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결과물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도 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요. 건축학과, 화학생물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전자정보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등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학의 결과물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수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도로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 이렇게 어떤 유형의 형체를 가진 산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형체가 없는 산물일 수도 있고, 또 물속의 오염물질을 최적 처리하는 알고리즘과 같이 어떤 해결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공학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유용한 것을 만들거나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한 대학의 공과대학 본부 건물에는 바닥에 굉장히 인상적인 글귀가 쓰여 있는데요. I am an engineer. I serve mankind by making dreams come true. 즉, 나는 엔지니어다 또는 공학자이다.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듦으로써 인류에게 공헌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공학은 인류 또는 생명체의 삶을 건강하고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 이를 위해서 자연과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공학이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일까요? 환경공학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되살림으로써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학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환경은 사전적 정의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조건,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환경에는 대기, 강과 호수, 바다, 토양과 같은 자연 환경도 있지만 또 서울과 같이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도시 환경과 같은 환경도 존재합니다. 그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되살리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공학이라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교육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 행동가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을 실천하거나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법이나 제도를 치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근데 환경 공학은 공학적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이룩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원리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응용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되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환경공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좀더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처리시설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박테리아를 새로 발견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환경공학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또 오염을 줄이는 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과 같은 것들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를 개발한다든지, 또 오염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사용한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나 뭐 반응조라고 부르는데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깨끗한 물을 얻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에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박테리아를 새로 발견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공학에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환경공학과 토목공학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영문으로 학문명을 살펴보면 환경공학은 Environmental Engineering, 토목공학은 Civil Engineering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대학들에 있는 학과 이름을 보면 다양한 이름으로 환경공학과 토목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 영문명을 따져보면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미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이라고 해서 토목공학과 환경공학이 하나의 과로 묶여 있습니다. 우선 토목공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이 토목공학의 Civil Engineering은 우리말로 토목은 흙, 나무 이래서 어찌 보면 조금 거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요. Civil은 영어로 시민의라는 뜻이고, Civilization은 문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토목공학보다 문명공학이라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어떤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토목공학은 도로, 교량, 고층 구조물, 터널, 철도, 공항, 항만, 플랜트 이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공학은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의 구조적, 물리적 안정성이 중요한 주제이므로 힘에 대한 학문, 즉 역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목공학의 베이스는 물리학에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환경공학은 특히나 현대의 환경공학은 오염물질을 분해시키거나 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이동하고 다른 물질로 바뀌거나 분해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물질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인 반응, 생물학적 반응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공학에서 중요한 과학적인 베이스는 화학, 생물학에 많이 있는 반면에 토목공학의 중요한 베이스는 물리학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공학 분야가 왜한 학과에 같이 있을까요? 토목공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학문이고 환경공학에서 다루는 것 또한 많은 부분 사회 기반 시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시스템, 정수장, 하수처리장, 이런 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사회 기반 시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고대의 사례를 보면 고대의 대표적인 환경공학적 구조물로는 예전 로마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로, 또는 하수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환경공학과 토목공학은 둘다 사회 기반 시설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상당한 유사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환경공학은 사실 그 명칭 자체로는 굉장히 최근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환경공학이라는 어떤 학문명은 20세기 중반 들어서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비슷한 일을 하는 학문을 위생공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위생공학은 주로 깨끗한 물의 공급과 사람이 사용하면서 오염된 물의 배수, 즉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또 오물의 제거, 여기서 오물이라고 하면 주로 사람과 가축의 분뇨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의 처리, 분해, 이런 것들을 주요 주제로 했습니다. 위생공학은 19세기 중반 토목공학의 한 분야로 태동했습니다. 이후로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점차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의 질과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일,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물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대기 오염, 토양 오염, 해양 오염,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환경공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환경공학이 중요할까요? 환경공학 또는 그 전에 명칭인 위생공학이 발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를 알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환경공학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공학이 태동하게 되고 이것이 환경공학으로 발전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 또는 20세기 후반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발전과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다양한 도시 환경 문제가 발생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 농경사회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든지 인간, 가축 등에서 오는 오물을 주위의 자연 환경에 그냥 흩뿌리면서 자정작용에 의지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농경사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도시에 들어와서 어떤 산업사회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농경사회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게 되면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길거리나 뒷마당에 그대로 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서 도시에 악취가 진동하거나 메탄가스와 같은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면서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이힐이 왜 처음에 발명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이힐은 본래 프랑스 파리에서 마차가 많이 다니면서 그 말의 배설물이 길거리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피해서 걷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하죠. 이렇듯 도시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환경 오염, 도시 내에서의 환경 오염 때문에 깨끗한 물을 얻는 게 힘들어지면서 도시 내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전파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19세기 유럽에서는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는데요. 이 콜레라는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이 콜레라의 유행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산업시설, 즉 공장에서 발생한 여러 화학물질들이 강, 바다, 토양 등에 그대로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어떤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없었죠. 그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심각한 오염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일례로 20세기 중반에는 미국이나 서구권에 강의 화재가 발생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강의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 피해도 상당하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강에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강에 일어난 화재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기름이 물 위에 띠를 형성하고 주로 인해 이런 지역에는 물질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철도가 나 있는데 철도가 나 있는 다리로 기차가 지나가면서 불꽃이 나면서 그 불꽃이 물 위에 있는 기름에 옮겨 붙어서 점화가 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발생한 화재는 물 위에 불이 났으니까요. 끄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진화가 매우 힘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내고 나서야 꺼졌다고 합니다. 시설이나 난방을 위해서 석탄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 이후에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자동차 수도 늘어나면서 스모그와 같은 대기 오염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선진국에서도 일부는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공학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영향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의 사례로, 잘볼수 있는 사례로, 2007년에 British Medical Journal이라는 어떤 학술지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의료 분야의 학술지인데요. 여기에서 근현대의 인류 건강상의 진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 총 10,000여 명의 설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자 중에 3분의 1은 의사였다고 하고요. 나머지 응답자들도 의료 분야 전문가이거나 학생, 일반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5등부터 1등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는 무엇일까요? 5위는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4위는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또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 백신의 도입입니다. 자, 3위는 마취제의 발명입니다. 마취제가 없이 수술을 한다는 것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죠. 2위는 여러 감염병과 싸울 수 있는 항생제의 발명입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깨끗한 물 공급과 하수 관리 시스템에 의한 개인 위생의 향상입니다. 개인 위생의 향상은 질병의 발생 원인 자체를 없애는 거죠. 항생제의 발명과 같은 것은 이미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와 반면에 개인 위생의 향상은 질병 자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 가장 적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원인 자체를 없애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도 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물의 공급은 영유아 사망률과 굉장히 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과 영유아의 질병 발생률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러운 물을 떠서 식수로 사용하는 사례를 볼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굉장히 위생도 향상되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의 공급은 굉장히 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가서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떠서 또 가져온다고들 하죠. 많은 경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물을 길어 오는 사람들이 여성들이나 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물의 공급은 비단 어떤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젠더 평등, 그다음에 교육, 기회 확보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근본적인 발전하고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물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공학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기,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물뿐만 아니라 자연의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물환경, 또 토양, 바다, 이런 것과 같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인류와 생태계의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경공학과 관련된 기술들은 우리 생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기술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면서 우리 삶 요소 요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사용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사실 도시에서 물을 사용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 물과 만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그리고 손을 씻으면 바로 배수구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물을 얻는 과정이 있을 테고, 또이 물을 버리는 과정이 있을 텐데, 즉, 우리가 물과 만나는 그 짧은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환경공학 또는 환경공학과 관련된 기술들이 작용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댐이나 저수지, 또 지하수 등에서 끌어와서 정수시설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품질의 물로 만들어서 수돗물로 공급하게 되고요. 이때 그 저수지, 댐, 지하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 그 다음에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정수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아리수와 같이 고품질의 물을 생산하는 것, 저수지나 댐, 지하수로부터 정수시설로 물을 운반하는 것, 또 정수시설에서 우리 가정으로 물을 운반하는 것, 모두 환경공학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한 물을 강이나 바다, 호수로 내보내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 빗물도 우리가 잘 모아서 역시나 강이나 바다로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수도관이나 우수관과 같은 시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아진 물을 오염된 물이라고 하면 정화해서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화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공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처리한 물이 강이나 호수, 바다로 내보내기에 충분한 수질을 갖추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기술, 또 평가하기 위한 기술도 환경공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 대한 사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발전소, 소각장, 공장, 자동차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있죠. 이 배출가스에 있는 오염물질 또는 먼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장치나 시설, 그리고 이 배출가스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얼마이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퍼지고, 또 대기에 있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거나 빛 에너지를 받아서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원인과 어떤 반응의 어떤 양상은 어떤지 알아보고 예측하는 것, 또 대기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또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공학 또는 환경공학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질과 대기의 측면에서 주로 환경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이라든지 유해한 폐기물의 관리라든지 소음과 진동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환경공학 또는 환경공학과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환경공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요. 이와 관련된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공학과 관련이 깊은 학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학문 분야를 좀 학문 분야의 원리를 결합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융복합이라고 하죠. 환경공학은 그 자체만으로도 융복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학문입니다. 우선 환경공학은 공학이기 때문에 화학, 생물학,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이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정수장, 뭐 하수처리장 또는 뭐 대기오염 처리시설 또는 어떤 뭐 산업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이 깊고, 또 그런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토목공학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대기, 토양과 같은 것을 정화하거나

거기에 있는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데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거나 또는 소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장치나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기계공학, 재료공학과 같은 학문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공학에서 다루는 매체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 공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유체의 흐름, 그다음에 이 유체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어떤 이동, 또그 오염물질이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점에서 유체의 역학이라는 유체의 이동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 분야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공학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분해시키거나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킬 때는 화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나 미생물과 같은 것들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염물질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화학공학, 생명공학과 같은 것들이 깊은 관련을 가지고 융복합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이 인간과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할 때에는 독성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 그 다음에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환경공학자들이 모두 공부하고 연구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또 환경공학을 해결하는 연구는 환경공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환경을 살리기 위한 연구, 공학적인 연구 또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대학에서도 환경공학과나 토목환경공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과에서도 환경공학, 환경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을 종종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점점 환경이 중요해진다라고 인식하고는 있는데 이 환경공학이라는 학문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까요? 앞으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최근에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UN, 국제연합은 15년 주기로 어떤 세계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2015년에서 2030년의 15년간인데요. 이 15년간 세계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해서 17개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17개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보면 이 중에 건강과 웰빙, 깨끗한 물과 위생,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와 같이 환경공학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것들도 건강과 웰빙이라든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같이 환경공학과 간접적으로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교육, 성평등은 깨끗한 물의 공급, 또 깨끗한 물을 얻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ESG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ESG 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많은 기업들에서 ESG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런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al, 그다음에 사회를 뜻하는 social, 그 지배 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배 구조는 어떤 그 회사의 인력 체계를 말하는 거겠죠. 회사를 관리하는 체계. 즉, ESG 경영은 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고전적인 목표인 기업의 이윤 추구, 이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E, 환경 보호, S, 사회적 책임, G, 지배 구조와 같이 재무적이지 않은 비재무적 성과도 목표로 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중요한 가치로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선진국들, 외국의 이제 다양한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쏟고 있고, 환경과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절감하는 데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성, 또 ESG 경영에 좀더 주목, ESG 경영이 좀더 주목받게 되면서 환경공학은 앞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공학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 20세기 말까지의 어떤 위생공학, 환경공학에서 다른 측면을 보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산업화, 산업 발전과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 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어두운 이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business as usual plus a treatment plant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business as usual. 즉, 산업 활동, 도시 활동을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거기에 plus a treatment plant,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개념. 즉, 하던 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은 처리해 줄게. 라는 게, 환경공학자들의 스탠스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에 의해서 산업활동이나 인간 생활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때 그것을 주로 모아서 배출되는 지점, 예를 들어서 오염수라고 하면 오염수가 강물에 배출되기 직전 그 지점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자리 잡았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또 영어로 end of pipe treat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단 사후 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끝 지점에서 처리를 하는 개념이겠죠. 하지만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렇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점점점 더 인류의 피부 속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환경의 질을 높이려면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End of pipe treatment로는 한계가 있다. 또는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거기에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탄소 넷제로, 탄소 중립,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정부의 정책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거기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접근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산업활동 또 인간생활, 도시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가능한 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도 환경공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공학이 어떤 질병의 발생에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큰 공헌을 했다면 이제 오염물질의 발생 측면에서도 환경공학이 예방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이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최근에 환경공학자들은 이렇게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물질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에너지나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또 생활 하수 이런 것들로부터 바이오 연료나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즉 오염물질이 어떤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죠. 또한 생활 하수나 산업 폐수를 잘 처리해서 이것을 재이용수로 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또 오염물질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공학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융복합적 성격을 더더 발전시켜서 다른 학문 분야, 산업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어떤 독성이 높은 부산물이 발생한다고 하면 과거나 현재의 접근법으로 보면 이런 부산물을 어떤 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 위주로 적용을 하고 연구를 하겠죠. 하지만 미래의 환경공학에서는 이러한 부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탐구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공정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떤 공정기술의 전문가가 필요할 거고요. 화학약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반응을 잘 이해하고 있는 화학자나 화학공학자들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자동차의 연료를 쓰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가 또 수소전지, 수소연료전지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수소는 얼마만큼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순도의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렇게 해서 수소를 생산할 때 이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전문가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듯 미래의 환경공학은 조금 더 지속성, 지속가능성이 높은 환경보호를 이루기 위해서 융복합적 특성을 더 강하게 띄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공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환경공학이 우리 생활 어디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환경공학의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 또는 미래는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또 학생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떤 학문 분야든 간에 그 학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그 학문에 대해서 정말 즐겁게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0: 공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현대의 환경공학에서는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 생물학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학적인 지식, 생물학적인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환경공학은 융복합학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즉 학부 과정에서 다른 분야를 공부하더라도 나중에 대학원을 환경공학으로 진학해서 환경공학에 대해서 연구해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학의 다른 전공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환경공학에 활용하면 굉장히 훌륭한 환경공학의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목공학, 화학공학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 대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한 분들이 환경공학에서 굉장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대기과학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자연과학 분야, 또 통계학 이런 것들, 기계공학, 유체역학, 독성학, 생태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환경공학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몸담고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학문인 환경공학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환경공학에 처음 입문해서 공부를 할 때에는 제가 과연 환경공학에 우리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었어요. 환경공학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을 하다 보면 다양한 뭐 폐액이라든지 오염물질이 가득 담긴 어떤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환경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과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실패와 성공, 또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제가 환경공학에 이바지하고 있고 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학문인 환경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환경공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공학은 그 자체만으로도 융복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학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환경공학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유령

0: 사고.
1: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0: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학교 생활 관련해서 두 번째 다뤄볼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이제 학사 일정. 자, 뭐 쉽게 얘기하면, 3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뭐 9월쯤에 한 2학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1년간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혹은 표현들이 필요할지를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중간에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이 학사 연도, 1년에 어떤 그 학교의 그 학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year라는 말 자체는 1년을 말하는 단어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academic 혹은 school 이런 단어 붙이잖아요? 이게 한 학교의 사이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cademic year or school year 이 자체는 요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전국의 고등학교, 전국의 중학교, 전국의 대학교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Academic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school year.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새 학기가 3월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3월과 2학기가 9월에 시작되죠.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자, 요럴 때쓸수 있는 좀 괜찮은 동사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kick off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kick off. 자, kick off는 미식축구에서 빵 차고 공이 시작될 때 그걸 kick off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빵 하고 시작하다의 느낌으로 start보다는 kick off. 요런 게좀 맛깔스러운 동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개짜리 동사는 반드시 힘을 뒤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kick off in March. 한번 더. Kick off in March. 그럼 3월에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된다. 들어볼게요.
1: Kick off in March. Kick off in March.
0: 좋습니다. 새 학기를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Semester란 건 학기인 거 아시죠? 앞에다 new 붙여서 new semester. New semester. 이거 중간에 강세입니다. New semester. A new semester kicks off in March 하면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가 되겠죠? 자, 새 학기 발음 들어보세요.
1: New semester, new semester.
0: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사 연도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아까 학사 연도, academic year 혹은 school year 하시면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The academic year, the로 읽어야겠네요. 모음 앞이니까 the academic year. 이거 쓸게요. Kicks off in March.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In Korea, 한국에서는. 그래서 전치사 in, 달 앞에 in, 나라 앞에 in이죠? 자,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그대로 외워도 되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0: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을 학기가 첫 학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월이 아니라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학사 일정이나 첫 학기를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 시작점이 언제이고 몇 월인지. 우리나라는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학생들이 이제 방학 기간 동안 기분 전환도 하고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이것저것 교과외 활동을 하다 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자, 방학을 vacation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vacation은 약간 휴가의 의미의 뜻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더 선호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단어는 break입니다. summer vacation 해도 돼요. 그것도 여름방학이란 뜻입니다. 근데 주로 제가 추천을 더 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vacation이 아니라 뭐라고요? break라고요. summer break. 수업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는 느낌으로 그냥 break. 근데 이게 방학이에요. summer break, winter break. 들어볼게요.
1: Summer break, winter break. Summer break, winter break.
0: 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을 거치면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feel refreshed. 요 단어 꼭좀 알아둘게요. refreshed 하면 기분 전환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feel refreshed. 뭐 더? feel refreshed. 자, 기분 전환을 하다 들어볼게요.
1: Feel refreshed. Feel refreshed.
0: 그다음에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다 할때 make one's way back. 자, back은 돌아가다라는 얘기고요. make one's way, 어떤 본인의 가야 될 방향을 다시 가다. 회귀하다의 뜻인데, 요 표현은 그냥 네 단어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랑.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물론, 나중에 요건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다들 이렇게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할 때,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럴 때 딱 쓰면 좋거든요. Students, 자, 소유격에 이제 복수니까 their죠.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여기까지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그냥 go back to school보다 이게 훨씬 더 맛깔스러운 표현이에요.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Over. Good.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자, 일단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 문장 들어볼게요.
1: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0: 자, 그 다음에요. 새학기가 일단 시작되면 생기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바뀌죠? 새로운 반의 배정을 받죠?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학년이 새로 시작됐을 때 겪었었던 혹은 겪는 것들. 첫째, H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homeroom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omeroom teacher 하면 담임선생님이란 거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New 붙이면 되겠죠? New homeroom teacher. You actually get a new homeroom teacher. 그러면 매 학기마다 every semester you get a new homeroom teacher. 매 학기가 아니군요. 매년마다죠. 매년 every year. 자, 매년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new homeroom teacher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w homeroom teacher. New homeroom teacher.
0: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해가 바뀌면 1학기, 2학기하고 해가 바뀌면 반배정을 새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배정이란 단어가 생각이 좀 나셔야 될 텐데. 배정. Assign이라고 합니다. Assign. 자, 근데 배정을 받는 거니까 be assigned. 수동태로 처리하고요. Be assigned. 어디로? To a new class. 새로운 반으로 배정된다. 그렇죠? 반이 바뀐다는 얘기죠?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다시 한번. Be assigned to a new cla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Right. 들어볼게요.
1: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0: Okay.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 이 사귀다의 뜻의 어떤 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make라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다의 의미가 영어에선 사귀다라는 얘기예요.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반이 바뀌니까 새로 같은 반이 된 친구들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거죠. Make new friends. 들어볼게요.
1: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0: 네, 좋습니다. 자, 새로운 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습니다. 이거 영작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밖에 아까 assigned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새 학년이 되면 이것만 잘 처리하면 되겠네요.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여기까지.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되시죠? 언제?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년. New school year. 아까 학사일정에 해당하는 요 말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0: 자, 학사 연도가 시작되면 새로운 반으로 배정받는다.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그래서 S 붙여야겠죠? 들어볼게요.
1: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0: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 자체가 학사 연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총정리할게요. Academic year, school year.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학사 연도가 3월에 시작돼요. 그런 의미로 our school year kicks off in March 할 때.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다, make one's way back. 이것도 같이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오케이? 학생들이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다, be assigned to a new class.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0: 자, 오늘은요, 학사 일정이나 학사 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클릭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nhance versus improve. Enhance versus impro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nhance 그리고 improve입니다. 네, 첫 번째 단어 enhance부터 시작할게요. 네, 발음은 enhance, enhance. 그래서 e로 하지만 그냥 안으로 할때 in 그 발음으로 하셔도 돼요. enhance. Enhance, 네, 향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품질이나 가치 등을 좀 돋보이게 만들 때 enh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장점이나 지위 등을 높일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필수보다는 그냥 장점이랑 뭐 이런 거를 좀 빛나게 좀 해주는 거, 이런 거를 enhance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Enhance, 향상시키다. Enhanc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네, facial features는 사실 얼굴 모양뿐만 아니고 뭐눈 색깔 그리고 뭐 모양도 되고요. 아니면 다양한 그런 뭐 이목구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facial featur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거는 피부 색깔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와우.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좋은 조명은 이 방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어. 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조명의 효과예요. 그쵸? 네, 아무리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조명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조명 갖고 뭔가 돋보이게 할수 있잖아요.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향상시켰어.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mprove. Improve. 네, 마지막에 V 발음 잘 해주시고요. Improve. Improve는 개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할 때, 그리고 실력이 뭔가 향상되었을 때, impro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술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실력을 더 낮게 할 때, 이거는 improve라는 단어 많이 쓰죠?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개선하다. Improv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네, 누구나 톡톡 보면서 많이 늘었어. My English improved a lot.
그래서 뭔가 많이 늘 때, 특히나 실력 이런 거, 이런 거는 enhance보다는 improve가 적절합니다. My English improved a lo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나는 내 자세를 개선하고 싶어.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근데 여기서 만약에 enhance 사용하면 물론 틀린 거는 아니지만 느낌은 이미 자세가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enhance. 근데 여기서는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mprove.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했어. 오, 뭔가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보다 훨씬 임팩트가 세죠.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드릴게요. Enhance, 이거는 향상시키다. 느낌은 뭔가 이미 좀 좋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enhance. Improve는 개선하다. 오케이, 이거는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아니면 실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더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improve. Enhance, improv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always.
1: It's always great to see you as well.
0: 자, 이번 주의 테마는 뭐죠?
1: Online reviews.
0: 네, 온라인 리뷰 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말합니다. Uh-huh.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ly on online reviews.
0: 네. I rely on online reviews. 어제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1: Yes.
0: 굳이 열심히 보지는 않는다였는데 uh-huh. 오늘은요. 인터넷 후기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인터넷 후기를 신뢰한다.
1: That's right.
0: All right.
1: Perfect. And for today, we actually will have Sarah, who is from Australia, talk about this.
0: 네, 호주 분이죠. 사라 씨가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0: 네, 사라 씨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보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Sarah said,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0: 저는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인터넷상의 이제 쇼핑 관련된 후기죠. Mm-hmm. 항상 확인합니다. 읽어봅니다. Before I buy anything, 뭘 사든지 간에 그 전에 확인을 해요. Just in case, 혹시 이럴 수도 있으니까.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여기서 the picture라는 것은 그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그 그림이고요.
1: Right.
0: 사진.
1: The image of the product
0: 네.
1: on
0: 그런데,
1: the listing.
0: 그렇죠. 실제로 받아서 보면은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1: Right. Or it could be smaller or
0: 네.
1: bigger.
0: 그래서 진짜 사용자들, 진짜 구매자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 거기에 사진도 있으니까
1: sure.
0: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터넷상의 후기를 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0: what이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는 또 어떻게라고 번역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1: Yes.
0: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how should we가 아니고 what should we do
1: yes.
0: now?
1: What should we do now?
0: 네, 이제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하지가 uh-huh. what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I don't know what people did가 뭘 했는지 진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how they chose
1: products,
0: what to
1: yeah.
0: buy.
1: How did they buy products?
0: 그래서
1: they 이제, went to the store and just looked at it.
0: 맞아요.
1: But
0: 어떻게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Uh-huh. 인터넷 후기가 있기 전에 그런 기능 자체가 존재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쇼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이고요. Uh-huh. Because whenever I buy something big or important, 왜냐하면 저는 뭔가 큰 거 아니면 중요한 거를 살 때마다 라고 uh-huh. 말하고 있고 something bi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건이 부피가 클 수도 있겠지만
1: no. usually expensive.
0: 네, 큰 돈이 yeah. 들어간 거를 말하고 있어요.
1: Yes. When you make a big purchase, it means you're buying something expensive.
0: Exactly.
1: Even if it's very tiny, it could be an expensive piece of jewelry. Anything.
0: 맞아요. 네. 그래서 something big 물론 큰 거를 말할 수도 있어서
1: of course.
0: 번역은 아예 비싼 걸로 바꾸진 않았는데 그냥 큰 구매, 큰 금액의 구매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Mm-hmm. For example, what kind of things? She says, like maybe a new computer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0: Like maybe a new computer. 여기서 maybe는 예를 들어서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1: For example. 네.
0: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뜻보다는
1: no.
0: 예를 들어서 mm-hmm. 새로운 컴퓨터라든지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비싼 주방기기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Maybe...
1: Like a mixer for if you like to bake a lot, mm-hmm. some big type of food processor or mm-hmm. blender, juicers, 네. ovens. I mean, there's so many things.
0: 네, 바로 얘가 나오네요. 오븐이라든지.
1: Popsort, what is it? A rice cooker.
0: Yeah, exactly. 그런 것들을 지금 kitchen applianc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Appliance, 기기고요.
1: Mm-hmm. I like cooking, so I know them all.
0: Yeah.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always check out online reviews because sometimes, you know, the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like to say that the products do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or maybe they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1: I always check out online reviews because sometimes, you know.
0: 저는 항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check out, 확인해요, 읽어요.
1: Mm-hmm.
0: 왜냐하면 because sometimes, you know, 가끔은 여기서 you know라는 거는 뭐 굳이 번역을
1: yeah.
0: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 Mm-hmm. Because sometimes what? She says, sometimes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like to say that the products do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0: 이 부분, 어려운 단어는 별로 안 나오는데 mm-hmm. 문장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1: That's right.
0: Because sometimes라고 앞에 부분에 나왔고 가끔은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1: the products.
0: 한 덩어리입니다.
1: The product manufacturers.
0: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1: uh-huh.
0: or the companies.
1: The company.
0: 아무튼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여기까지 한 덩어리. Mm-hmm. Like to say, 뭐뭐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Mm-hmm. That the products do things. 제품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1: It has a function.
0: 네,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어쩌면 안 할 수도 있는, 하지 않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걸
1: yeah.
0: 좋아하기 때문이죠.
1: Basically, they say it does things that it doesn't.
0: 네, 실제로 없는 효과나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Not everyone, but
1: Not everyone.
0: some people.
1: That's what she says, some people. Mm. And another thing is this. Or maybe they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0: 아니면 그 기능들은 다 하는데 mm-hmm. maybe they break easier, mm-hmm. 아니면 부사로 쓰고 싶으면 more easily. 네.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더 정확한데
1: yes.
0: 구어체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Than you thought. Mm-hmm.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1: This is also true. Mm. Let's find out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1: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0: 그리고 and also these days, mm-hmm. 요즘에는 a lot of like, 뭔가 많은 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mm-hmm. 문장을 바꿔서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pp이라는 거는 물론 mm-hmm.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1: yes.
0: 것의 줄임말이고요. 요즘엔 mm-hmm. 그냥 app이라고 많이
1: app.
0: 하니까.
1: Apps.
0: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발음이 재밌죠?
1: Yes.
0: 사라씨.

0: 제가 호주 분이기 때문에 호주 분들, 호주 사람하고 이제 영국 사람들은
1: Career.
0: Korea,
1: Career.
0: 그냥 South Korea 이렇게 말할 때는 I'm in Korea 할 때는 발음을 안 바꿔요. 그런데 뒤에 모음이 있는 어떤 단어가 바로 뒤에 올 때는 Korea 이렇게 해버려요.
1: Career as well.
0: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the idea of cleaning the room 방을 청소한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 말하죠.
1: Idea of cleaning the room.
0: idea r 발음을 만들어서 발음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Korea as well이 아니고
1: Career as well.
0: Korea as well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앱도 많이 있어요. 어떤 앱들이죠?
1: This kind of app.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0: 그앱 안에서 사람들이 뭘할수 있냐면 people can upload 우리가 흔히 이제 외래어로 업로드 한글로 쓰고 나면 발음이 한국어 내에서는 업로드처럼 미음 발음으로 바뀌죠.
1: Yes, but we're upload.
0: 네, 그런데
1: Upload.
0: 영어에서는 P 발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upload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1: Yes, so you definitely need to upload.
0: Upload, okay? So upload photos of what they have been delivered. 배송 받은 물건의 사진들을 올릴 수 있는 앱들이 있대요.
1: And she says this.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0: And so 그래서 and 하고 so가 함께 쓰일 때는 so의 의미로 쓰입니다.
1: So.
0: I really like that.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여기서 말하는 건 상품 홍보 페이지에 있는
1: Yeah.
0: 사진 looks a lot nicer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than the actual product is 실제 상품보다 실제보다 사진이 훨씬 더 멋지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1: For sure. Let's look at the next part. So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check online reviews before you buy anything, just so you don't get scammed or misled or anything like that. So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check online reviews before you buy anything.
0: 그래서 저는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To check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 before you buy anything, 뭐든지 사기 전에.
1: Why? She says, just so you don't get scammed or misled or anything like that.
0: 네, so라는 것 자체를 써도 so you don't get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just so 하면서 조금 더 강조가 되고 so 뒤에 원래 있었던 말인데 생각된 것은 that이에요.
1: That.
0: so
1: So
0: that.
1: that.
0: 이게 이제 so가 앞에 문장을 끝내고 그래서 I've known her since so and so, so I know her pretty well. 이렇게 하면은 몇 년도부터 알고 지내서 그래서 잘 알아요. 그건
1: Right.
0: 그래서잖아요. 그런데 I told her to 뭐뭐뭐
1: So
0: so 하면은
1: she can do that.
0: 뭐뭐 할수 있도록 이란 뜻을 갖고
1: Yeah.
0: 있습니다. 그걸 만약 더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so that 하면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많이 빼버려요.
1: Yes.
0: 그래서 just so you don't get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라는 뜻이고요.
1: Yes.
0: get scammed.
1: Scammed. A scam.
0: 네. a scam 하면 사기. 그다음에 scam someone 하면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는 거죠.
1: Yes.
0: 네. 그래서 지금 get scammed는 사기를 당하는 거. or
1: Misled.
0: 네.
1: Misled.
0: mislead의 과거분사로 쓰였는데 오도 당하도록 아니면 당하지 않도록 또는 정보를 잘못된 걸 접하지 않도록.
1: Yes.
0: 네. 그러니까
1: Perfect.
0: 이런 기능 없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1: Yeah.
0: being
1: You're being misled.
0: misled인 거예요.
1: You're being misled.
0: 네.
1: You thought
0: 잘못된
1: it did
0: 정보를
1: something, but it
0: 네. 접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1: doesn't. Let's look at the last part. But yeah, I really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I guess maybe just ask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But yeah, I really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0: But yeah, 뭔가 이야기 정리하면서 아무튼 I really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인터넷 후기가 있기 전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What people did in order to find the right product for themselves.
1: Perfect.
0: 네, okay.
1: So lastly, she says what she thinks they did, which is, I guess maybe just ask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0: 그러니까 지금 잘 몰라서 maybe를 두 번이나 넣고 있어요.
1: Yeah.
0: 게다가 I
1: I
0: guess까지
1: guess maybe.
0: 어쩌면 아마도 이런 건데
1: Maybe.
0: I guess just maybe ask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look a lot 형용사 비교급 than 다른 명사였는데 이런 문장 만들어 볼까요? 바깥이 실내보다 훨씬 더 더워 보여요. Outside looks a lot hotter than inside. 그냥 outside하고 inside를 비교하면서 a lot hotter, hotter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Repeat after me. Outside looks a lot hotter than inside. One more time. Outside looks a lot hotter than insid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당신의 친구는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Your friend looks a lot older than you. Looks a lot older, looks a lot nicer, looks a lot hotter. 이 형태가 입에 좀 붙도록 연습 많이 해주세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Your friend looks a lot older than you. One more time. Your friend looks a lot older than you.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고 해서 just so one does not, just so someone does not 이 형태를 이용하면요. 첫 번째, 우리 나중에 지치지 않도록 지금 앉읍시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Let's sit down just so we don't get tired later. 이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1: Let's sit down just so we don't get tired later. Let's sit down just so we don't get tired later.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sentence.
0: 이번에는 just so를 앞에 붙여서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코드를 옮겼어요. Just so she doesn't trip, I moved the cord. Trip이라는 것이 여행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디에 발에 뭔가 걸려서 넘어지다 아니면 넘어질 뻔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Just so she doesn't trip, I moved the cord. One last time. Just so she doesn't trip, I moved the cord.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I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0: 네,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는지 읽지 않는지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Don't rely on online reviews.
0: 확실히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첫 번째,
1: Shay says,
0: 이 부분은 딱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후기에 정말 많이 의존하는데,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후기를 직접 남기는 일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This is exactly me.
1: Yeah, true for me for certain things as well.
0: All right.
1: The next one from Pabu says,
0: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이게 이제 the first rule 하면 첫 번째 규칙. 근데 그 규칙 하나밖에 없대요.
1: Yeah. And only.
0: 네,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규칙.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규칙은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다른 사람들의 리뷰, 후기를 그만 읽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래요. Don't rely on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또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책이나 영화는 일단 보고 나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1: Depending on your taste, it's different too.
0: Taste,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1: Right? All right, perfect. Well, we definitely hav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the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네, 뮤즈. 완전 그냥 제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만들 때나 그 음악의 어떤 스타일을 그냥 저는 율무 음악이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동의하네요. 그래도.

0: 제일 좋을 때요.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그 이제 휴일에 이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얘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자체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0: 너 종족 좀 찡그린 표정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끌렸던 것 같아. 그 산책할 때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먼저 갔다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게 강아지들이 이게 잘 오고 있나 안전하게 오고 있나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통하는 게 고마워요.

산책해. 갑자기 기억나네 나의 어렸을 때가. 최애비는 맨날 학교 지각했지. 왜냐 재밌는 게 너무 많았거든 나의 세상. 개미 지난

0: 우리 신호의 학교에서 과학 박물관을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How does Toby feel? Toby는 어때요? This is going to be ultra boring. 자, boring, 지루하다. Ultra는 very, very. 우리 토비는 oh, boring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노이는 he's very excited. 네, 그림 보면은 막 이렇게 있죠. But they've got a huge meteorite with something inside it. And here comes our first vocabulary word. Meteorite. 네, 운석인데 아주 엄청나게 큰 그 운석이 있는데 시노이는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So, let's continue reading. I'll do a quick head count. 1, 2, 3. Oh, I need the toilet.
1: Look, I've left one of my shoes on the bus.
0: Is there a gift shop? Okay, everyone, stay in your pairs and meet back at the entrance in an hour. And don't touch anything you're not supposed to touch.
1: Oh, let's find the cafe. I'm starving. Ugh, I can't believe we've got a questionnaire to do. I know where I'm going. The mega meteorite. Wow, look at it. It was formed in space 4 billion years ago. It is quite mega. What do you think is inside? Don't know. Why hasn't someone smashed it open? It's so tough, nothing can break or cut into it. What is inside? No one knows.
2: Is it supposed to be glowing?
0: 네, 토비와 시노이는 운석을 보러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I can't believe we've got a questionnaire to do. 자, 우리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questionnaire, 설문지죠. 그래서 설문지도 해야 돼.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mega meteorite, 우리 시노이는 빨리 거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와, 진짜 크고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4 billion years ago. 40억 년. 와, 진짜 상상도 못하네요. Alright? 그리고 또 이 meteorite는 굉장히 단단해요. It's so tough, nothing can break or cut into it. Okay, 자, 좋아요. 여기에서 자, 이런 meteorite가 있는데 오, it's glowing. 네. 빛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What's going on?

spaceship. Okay. 자, we received a distress signal. 우리가 이 distress signal, that's our vocabulary word, 조난 신호죠. 네, 이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the distress signal wasn't from you, Shinoy. It was from the meteorite. 자, 운석에서 이 신호가 온 거예요. 오,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meteorite, it breaks open, finally, 이제 open 했는데 자, 뭔가 거기에서 나와요. Something comes out. 그리고 삥, 삥, 삥, 삥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은 a teeny tiny spaceship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 tiny는 아주 작은 근데 거기에다가 teeny 하면은 teeny tiny 하면은 아주 아주 작은 우주선입니다. 오, 오케이. 자, 참 궁금해요. 이 spaceship, this teeny tiny spaceship 이게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이게 뭐죠? 로봇인가요? 궁금하죠? All right, we'll find out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on 영어 Storytime, and I'll see you soon. Ok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오, 제목이요. 엄마의 엄격한 dress code. Part 1 되겠습니다.
1: 와.
0: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1: 네.
0: 그 뭔가 본인이 입고 싶은 색이 강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지 않나요?
1: 입고 싶은 색과 또 아하. 입고 싶은 스타일.
0: 아, that's
1: 저도
0: right.
1: 아침에 이제 아이들 뭐 등원 준비할 때 옷을 입히는데 최소 세 번씩은 갈아입는 것 같아요.
0: 아,
1: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0: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왠지 아 저거는 좀 too much인데 너무 심했는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옷은 입고 싶은데 아 저건 조금 아니다.
1: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샌들을 신었다거나 정말 too much 오브 too much죠.
0: Right. 그래서 에이. 뭔가 대화가 지금 아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는지 관련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하는 말이잖아요.
1: 네네.
0: 자, 이걸 얼핏 들으면, 이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Go and come.
0: 고행컴은 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좀
1: 네.
0: 특이한 표현이 오늘
1: 그래요?
0: 있습니다.
1: 궁금한데.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왜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아이고.
0: 아이가 입고 가고 싶은 옷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1: 학교에서는 또 움직임이
0: 네.
1: 많다 보니까.
0: That's
1: 에,
0: right.
1: 혹시
0: Okay.
1: 불편할까봐.
0: That's right. So, 이거 관련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2: What did you say?
1: 스쿨. I go school.
2: No,
1: 응?
2: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wearing? 왜 안 돼요?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2: Excuse me?
1: 응?

0: Are you my mom?
1: Yes.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No. Well, 아니 이거 this is my I like this dress.
1: 응? No, young lady.
0: 응?
1: Go and get changed.
0: 어머. 체인지?
1: Go and get changed.
0: 어, 엄마 옷이나 바꿔요.
1: No, young lady.
0: 어, 진짜 엄마 옷이다.
2: 아이고. 영어 안 통해서 결국에는 그냥 그거 입고 갔다면서요.
0: 네.
2: 어, 예, 그런 게 예. 취지가 아니었는데.
0: 그쵸.
2: 자, 그렇습니다. 오늘 문장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영작 좀 가능하겠는데?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어, 굉장히 원어민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0: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주시는 걸 들어보면요. 이걸 이럴 때 쓸 수 있어? 하면서 네.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네. 이런 표현도 가능하구나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2: 그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옵션이 생기는 거죠.
0: 아유, 그렇죠? 좋죠.
2: Alright. 자, 재밌는 표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주세요.
0: 네.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자, 일단 학교 갈 때
0: 네.
2: 이거는 거의 전 세계 공통어 아닌가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0: 어,
2: 학교
0: 그쵸.
2: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할 겁니다.
0: 오. 어, 근데 뭐 희한하게 오프 전치사가 나왔네요.
2: 맞아요.
0: 어, I am off. 나는 오늘 오프예요. 오늘 쉬는 날인데.
2: 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0: 그쵸?
2: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아예 안 봤으면
0: 네.
2: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문장을 아예 몰랐어요.
0: 저 그러면.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은 어, I am going to school, mom.
2: That's fine.
0: 오,
2: That's perfect.
0: 나 학교 가요.
2: I'm going to school, mom. 오, 좋아요.
0: 오.
2: 아주 좋은데
0: 예.
2: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0: 다녀오겠습니다. 느낌으로.
2: 네.
0: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오프니까 뭐를 어떻게 한 오프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2: 오케이.
0: 근데 어디? 스쿨. 학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 네.
0: 오프를 뭘 했는지가 지금 없잖아요.
2: 아예 감을 못 잡은
0: 모르겠어요.
2: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It's okay.
0: 스쿨.
2: 일단 학교가 빠져 있기는 하니까요.
0: 네,
2: 그렇죠?
0: 네, 네.
2: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알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0: 제 간호사 네. 친구 있거든요.
2: 어하.
0: 간호사 친구가 야, 슬기야, 내일 모레 만나자. 나 오프야, 내일 모레.
2: 아.
0: 그거 오프인데?
2: Well, 그런 네. 뜻으로 정말 많이 쓰죠.
0: 네.
2: 왜냐면 off는 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0: 그쵸?
2: 실제로.
0: 네.
2: But 오늘은 그게 아니라 오? I'm off to school, mom. 일단은 school. 맞습니다. 학교 맞는데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오. 패턴으로 잡기는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0: 네.
2: 쓸 수 있는, 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단은 가져온 거예요. 비동사 가져오고, off to, 그리고 school, 장소. Alright, so I'm off to 어디? 이렇게 하면 거기를 나는 거기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내가 그냥 to만 쓰면,
0: 네.
2: 뭐, to 어디 하면 어디를 간다잖아요. 어디로 떠난다는 뜻인데 off가 들어가면은요. 비접촉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0: 아.
2: off. It's like jump off.
0: 그쵸.
2: 한다든가.
0: 네.
2: right? So off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off to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어딜 가긴 가는데 꽤나 한동안 오랫동안 가 있는다.
0: 오.
2: 멀리 가 있는다라는 뜻을 줄 때가 있습니다.
0: 학교 가서 꽤 오랜 시간 함께 하니까
2: That's right.
0: 집에서는 멀어지는 거니까.
2: Uh-huh. 그래서 뭐 오. 예를 들어서 oh my son is off to college.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을
0: 진학
2: 갔다.
0: 중이에요.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0: 네.
2: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끝에서 끝이거든요.
0: 그쵸.
2: 그러니까 주와 주 사이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한참 떠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0: 아.
2: 그래서 off to college 이렇게 쓰는데
0: 네.
2: 여기서도 잠깐 가서 뭐만 픽업해서 학교에서 올게요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Right? 오늘 몇 시간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거죠?
0: 아침부터 거의 오후 늦게까지는 학교 생활 해야죠.
2: Right?
0: 그렇기
2: 때문에 나는 off. 집에서 비접촉이 돼서 절로 떠나 있을 것이다.
0: 아하.
2: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러네요. 뭐 take off, get off 다 뭔가 내리거나 뭐 떨어지거나 벗거나 이러니까.
2: Exactly. Okay. But again, you know, you said I'm going to school. Perfectly fine. Okay. So I'm off to 어디? 뭐 we are off to 어디? 이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이거 해볼게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0: 예.
2: Right? 이랬을 때 같이 학교 갔다 올게요. 이런 느낌.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겠죠.
0: 예.

0: So 우리 저희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
1: We're off to
0: we are off to school,
1: school.
0: m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한테
1: 네.
0: 여보, 뭐나일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school 대신에 일은 뭐야? 일.
1: Il work.
0: work.
1: 야.
0: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저기 뭐 회사 다녀올게요.
1: I'm off to
0: I'm
1: work.
0: off to work. Right? 이것도 work를 가가지고 3초 있다가 오는 거 아니니까.
1: 아니죠.
0: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는
1: 네, 사실 work는 야근까지 포함하면 밤샐 수
0: 거죠. 아,
1: 있거든요.
0: 그래서
1: 오프가
0: off가
1: 적당해요.
0: 꼭 들어가네요.
1: 네,
0: Okay.
1: 맞습니다.
0: 자, 한번 해볼게요. We are off to school.
1: We're off to school.
0: I'm off to work.
1: I'm off the work.
0: There you
1: Off to
0: go. Off
1: work.
0: to work,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자면, 저기 mom이 있는데,
1: 네.
0: 대문자로 돼 있죠, 앞에.
1: 그러게요.
0: Right. 그래서 이 mom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명사로 mom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I am a mom. 됩니다. 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죠. I
1: 네.
0: am a mom, right? 난 엄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엄마를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할 때는, My mom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이 그냥
1: 예.
0: 사람 이름처럼 대문자 써서 거의 뭐 Hey Michael, Hey George 하듯이
1: 예.
0: 대문자 쓸 수가 있어요.
1: 아,
0: 오케이?
1: 그렇군요.
0: 처음 보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읽어볼게요.
1: 네.
0: I'm off to school, mom.
1: I'm off to school, mom.
0: 자, 이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거기 서봐. 이런
1: 아이고,
0: 느낌 알죠?
1: 걸렸다.
0: 안 돼. 그거 입고는 학교 못 가. 라고
1: 아.
0: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네. No, you're not that to school.
0: You're not what?
1: You're not, 갈수 없다. 그거 있고는. 그쵸? You're not going to school. 예. 스쿨 있네? You're not going. 예.
0: Okay. So,
1: You're not
0: no, you're
1: going.
0: not going that to school?
1: 네.
0: Is that right?
1: Yeah.
0: Okay. 자, 그러면은 너는 얼핏 보잖아요?
1: You're not.
0: 안 돼. 너 오늘 학교 안 가.
1: 그거예요?
0: 이상해요. 자,
1: 아, wearing이에요?
0: wearing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대신
1: 아.
0: 지금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e not
1: 그쵸.
0: wearing that to
1: 아,
0: school.
1: 입지 않아.
0: 네.
1: 입으면 안 돼,
0: Alright.
1: 이거구나.
0: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은 따로 입영작은 안할 건데요.
1: 예.
0: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그래도, 여기 지금 비동사 ing 썼죠?
1: 네.
0: 많은 분들 비동사 ing 진행형이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1: 네.
0: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거 뭐예요? 확정된 미래
1: 미래
0: 사실
1: 사실.
0: 얘기를 할 때. 오케이?
1: 아하.
0: 너 그거 안 입어. 팩트야.
1: 네.
0: 정해졌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you're not wearing that. 너 그거
1: 오.
0: 안 입어. 못 입어.
1: 황상하는 말이에요.
0: 강력하죠?
1: 그거 입지 않아, 만지지 않아.
0: 그렇죠. 너 입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확정된 미래의 사실 정해져 있다. You're not wearing that. Okay? 너안 입어. Okay? So, 비동사 ing로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거 나왔을 때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아무튼 너는 그거 안 입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고요.
1: 네.
0: 여기서 잠깐만요.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이렇게 있는 동작 얘기하는 게 아니죠.
1: 네.
0: 뭐예요?
1: 입혀 있는 건데?
0: 입혀 있는 상태.
1: 네.
0: 혹은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Right? 이것을 바로 wher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So, 너 그거 입은 상태로 학교 못 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교재에 필기해 두는 게 좋아요. Where는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이미 걸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1: 네.
0: 돌아다니는 상태. Right? Put on은 이렇게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올리거나 하는 동작입니다.
1: 지금 막 입고 있는
0: Right.
1: 거군요.
0: So 여기서는 넌그 동작 안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입은 상태로 너못 가.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Okay.
1: 네.
0: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특별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Where A
1: Where A to
0: to B. 자, 이렇게 하면 보통 A는 옷이고요.
1: be? 네.
0: B는 어떤 장소입니다.
1: 오.
0: 장소나 이벤트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입고 어딜 간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 문장을 만들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잠깐, 뭘 입은 다음에 어디 가니까 go를 쓰고 막, 복잡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1: 그래서
0: 아니라
1: 제가
0: 그냥,
1: going을 썼잖아요.
0: right. 근데 그렇게 되면 또 where가 빠지잖아요.
1: 그렇구나.
0: 입고 가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아주 편하게

0: 그냥 where something to
1: To?
0: 어디 이러면 가다라는 표현을 아예 안 해도 돼요,
1: 아,
0: 여러분들. 오케이, okay,
1: 그러네.
0: where something to 어디? 요거 입고 어디 가다? 너 그거 입고 학교 안 가, 못 가? 이렇게 되는
1: 낯이
0: 거예요.
1: 있으니까요.
0: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입는 거가 where, 입고 있는 상태로 where잖아요. 근데 과거형이 뭐예요, where?
1: Were.
0: wore, right? 나 턱시도 입고 그 파티 갔다? 친구한테 말하고 싶다면, 가다, 뭐, go,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나는 턱시도를 입었다. 그러면 되죠. wore 써서.
1: I wore a tuxedo.
0: 그죠? I wore a
1: I
0: tuxedo.
1: wore a tuxedo to
0: 그 파티에,
1: the
0: to the party.
1: party.
0: I wore a tuxedo
1: Tuxedo.
0: to the party. That's it. 무슨 go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오케이?
1: 여기는 또 not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바로 where의 과거를 쓰면서
0: 그렇죠.
1: 동사가
0: 그렇죠.
1: 됐네요.
0: 오히려 이거는
1: 오케이.
0: 부정문이라서 힘든 거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그 쇼에 드레스 입고 가자. 야, 우리끼리 맞춰서 입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드레스를 입자. 그럼 어떻게 해요?
1: Let's wear
0: A
1: a dress
0: 드레스. 그 쇼로.
1: to the show.
0: That's it.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1: 고가 없는데도
0: 고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1: 간단한 의미가 다 들어있네요.
0: That's right. 자, 엄청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세요. I wore a tuxedo. 쉬운 문장이죠. I wore a tuxedo.
1: Let's wear a
0: 어디에?
1: dress.
0: To the party. Let's wear a dress. 간단하죠? 드레스 입자. 근데 어디로?
1: To
0: To
1: the
0: the show.
1: show.
0: Again, go 필요 없다는 거.
1: 아하.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1: I wore a tuxedo to the
0: Hey,
1: party.
0: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1: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0: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처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질문형도 가능하죠.
1: 오.
0: Did you wear that to
1: To
0: her
1: her
0: wedding?
1: wedding?
0: 친구가 보세요. 아, 오늘 저기 뭐 결혼식 갔다 왔어 했는데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1: Oh my
0: Sense
1: gosh.
0: 없게.
1: Yeah,
0: 그래서
1: 민폐하게.
0: Oh no. Did you wear that
1: To
0: to her
1: the wedding?
0: wedding?
1: To her wedding?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1: Oh.
0: 입고 어디로?
1: 네.
0: 자, 해보겠습니다.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왜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이렇게.
1: 자, why not? This is my dress. 내가 가장 좋아하는 my bestest. 최고의 드레스.
0: Okay.
1: My the bestest인가요?
0: Oh.
1: 아, 아니잖아. 베스트는 이미 최상급인데요. My the best dress.
0: 근데 그거 아세요? 베스티스트라고 슬랭으로 써요.
1: 그래요?
0: 진짜. 원래 베스트가 최고의란 뜻인데요. 거기다 EST를 붙여서 슬랭처럼 진짜 짱짱짱 이런 느낌으로 쓰기도 하긴 합니다.
1: 최고급의 최고.
0: Right. 근데 여기서는 최고급의 드레스란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1: 네네네.
0: 정답은 favorite이 되겠죠.
1: 맞다,
0: favorite. All
1: 맞다.
0: right. So, favorite. 네,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1: 네.
0: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게 favorite이면요.
1: 네.
0: 가장 덜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중에서 가장 좀덜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앞에 뭐 붙이면 될것 같아요?
1: 덜이니까 왠지 less?
0: Okay.
1: 예, less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0: Okay. 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도 이걸 쓰는 거예요. 리스트는 가장 적은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that's my least favorite dress. 이렇게 얘기하면 뭐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제일 덜해.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좀 반대의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Why not?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Why not?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y not?
1: 아, 왜 아니야?
0: 왜 아니야? 왜안 돼요?
1: 왜안 돼요?
0: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why not?이라고 했어요. 했을까요?
1: You are not
0: Not wearing
1: wearing that
0: that.
1: to school.
0: That's right. 너 그거 안 입어. So you're not이라는 부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not으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1: 바로 not을 받는군요.
0: 네, 물론 그냥 Why? 하는 경우.

0: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네. 네, 둘 다 큰 문제는 없는데 부정문으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어,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 not을 추가해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Let me show you. 누가 어디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해주세요.
1: Why not? It will be fun.
0: 오, 왜 안 가? 어, 그거 재밌을 건데. It will be fun. Right? 뭐 앞에 바로 앞에 그런 게 나왔겠죠. No, I'm not going.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세요. 어, 너 그 뭐 너는 있잖아. 거기 갈 수 없어. 라고 아빠가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뭐 어린이들을 갈 수가 없는 곳인가 봐요. 얘기를 했더니
1: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왜 못 가요? 나 아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누군가가 not 이라는 말을 했을 때 왜 안 되냐라고 할 때는 난 넣는 게 자연스럽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1: Why not? It will be fine.
0: Why not? I'm not a baby.
1: Why not? I'm not a baby.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조금 달래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안 돼요, 우리 숙녀님. 가서 갈아입어.
1: No, young, go and get changed. 가서 get change를 해. 옷을 갈아입으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 숙녀니까 young lady겠네요.
0: Okay.
1: 예. 그쵸. 꼬마
0: no,
1: 숙녀.
0: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쵸?
1: 예후.
0: That's right. 뭐 여자분, 숙녀, 뭐 아가씨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Go, 가서 옷을 갈아입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옷 갈아입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바로 get changed. 얘는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아.
0: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Get changed는 옷을 갈아입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옷에 뭔가 이런 얼룩 stains 같은 게 묻었을 때
1: 네.
0: Oh, I need to get chang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동사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하자를 넣어서 옷 갈아입자. 어떻게요?
1: Let's get changed.
0: Let's get changed. Got it. 자, 두 번째는요.
1: 네.
0: 이거 볼게요. 어, 너 여기서 갈아입어도 돼. 너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 내가 뭐 커튼을 쳐줄게 or something, right?
1: 네.
0: 너는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서.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at's right.
1: Wow.
0: You can get changed here.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쵸?
1: 네.
0: Okay, so 여기서 그냥 get changed가 하나의 동사 추천드리는 거는 changed 할 때 앞에 A의 강세를 많이 주세요.
1: Changed.
0: 그래서 changed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Okay? 자, 읽어볼게요. Let's get changed.
1: Let's get changed.
0: You can change. You can get changed here.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1: 네.
0: get 뒤에 changed가 아니라 다른 것을 쓰면 옷을 그냥 입는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 오.
0: put on something이랑 비슷해져요.
1: 네. changed는 바꿔 입는 거니까 그러면 입다는 get put 아니에요?
0: 아니요. 그거는 put on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죠.
1: 아, 그래요?
0: 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Dressed. 아, 어,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Yeah? Okay.
1: Get dressed.
0: 자, get dressed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옷을 입다입니다.
1: 음흠.
0: 근데 얘는 put on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동작 동사인데
1: 네.
0: 차이가 좀 있다면 put on은 뭘 입는지 보통 쓰잖아요. I put on a dress.
1: Yes.
0: I put on a skirt. 이런 식으로, right? But then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옷 입었어. 어, 뭐 I got dresse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1: I'm off to school, mom.
0: All right. 아,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0: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3: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는요. Be off to 장소.
0: 네.
1: 라고 하는 거.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억양 살려주세요. 나 회사 다녀올게.
0: I'm off to work.
1: 그렇죠. I'm off to work. 저희, 내가 아니라 저희 학교 다녀올게요.
0: We're off to school.
1: 그렇죠. We are off to school. 하나 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까지.
0: I'm off to school, Mom.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m off to work. We are off to school. I'm off to school, Mom. Alright, 다음은요. Why not? 왜 아니야? 왜 안 돼? 왜 싫어? 다양하게 의역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왜 못 와? 재미있을 건데. 자, 왜 안 돼?
0: Why not?
1: Right? 그건 재미있을 거야.
0: Oh, it will be fun.
1: Yes, you got it.
0: 네.
1: 자, 왜 안 돼요? 저 아기 아니에요.
0: Why not? I'm not a baby.
1: 그렇죠. Why not? I'm not a baby. 세 번째입니다.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자, 왜 안 돼요?
0: Why not?
1: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예요.
0: This is my favorite dress.
1: Got i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Why not? I'm not a baby.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off to school, Mom.
5: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4: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5: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미션 해결할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off to school, Mom.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Hmm?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This is beautiful.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decide on the song.
1: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song. 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0: 네.
1: Be off to 장소.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회사 다녀올게. 우리 회사 다녀올게.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 어렸을 때요? 아, 예, 아니면
1: 지금? 지금. 아, 네,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같긴 한데
1: 어,
0: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어.
0: 아이가 뭔가,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애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애기 취급하는
0: 본인의
1: 걸.
0: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죠?
1: 아우,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게
1: 항상.
0: 없어.
1: 예, 올여름도 마찬가지예요.
0: 하지만 꽉차 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1: 아우,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baby for you?
2: To me.
1: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What?
1: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2: Ah.
1: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1: 응?
2: Your closet
1: 응?
2: is full of clothes.
1: No.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Full?
2: Yes.
1: No, 다안 맞아요, 살쪄서.
2: What?
1: 사줘요, 옷 사줘.
2: No.
1: 사줘, 옷 사줘.
2: Still a baby.
0: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옷 입게
1: 네.
0: 해주셨다고 얘기를
1: 오히려
0: 들었습니다.
1: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0: 그렇죠.
1: 네.
0: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2: 네.
1: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세한 걸로 또.
1: 아, 선물입니다.
2: 아, 오늘요. 진짜. 네. 자, I'm not a 아기. You can't just say no. 너는 할 수 없어요? 단지 노라고 말할
1: 거.
2: 수가.
1: 오케이.
2: 예.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베이비가 와야겠네요.
1: 음흠.
2: I'm not a baby.
1: 의미하네.
2: 네.
1: 오케이. I'm not a baby.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2: 네.
1: 오케이.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2: 맞아요.
1: 이제 얘기를 쓸 때 있잖아요.
2: 네.
1: 영어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 네.
1: baby를 쓰므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2: 그쵸.
1: 네,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 어른?
1: 음흠.
2: 어른은 당연히
1: 네.
2: adult.
1: 오케이.
2: 투죠.
1: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2: 예.
1: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2: 응?
1: 자, 바로 뭐냐면
2: 우와.
1: grown up.
2: 아.
1: 들어봤나요?
2: 아니요.
1: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2: 자라다.
1: 뜻이잖아요.
2: 네, 네.
1: 그것을 이렇게 하이픈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2: 네.
1: 이렇게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2: 오케이?
1: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2: 예.
1: 그 아이들은 잘 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2: 아~
1: 보통. 오케이?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 네.
1: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2: 네네네.
1: 그것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1: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2: Say
1: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2: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하면 엄마 맨날 안 된대.
1: 맨날 안 된대.
2: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니, 아니다. Right? Okay.
2: 맞아요.
1: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t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2: 그러네요. 들어갔죠.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1: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2: 그래서
1: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2: 네.
1: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2: 네.
1: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2: 예.
1: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거예요.
2: 자꾸 회피하는구나.
1: 무슨 말인지 아시죠?
2: 네네네.
1: 그래서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2: 아, run away?
1: Run away.
2: 와우.
1: 그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2: 네.
1: 그러면은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2: You can't just run away.
1: 그렇죠.
2: Wow.
1: You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2: You can't just give up.
1: There you go.
2: Yeah.
1: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2: 포기하다.
1: 포기하다.
2: 맞습니다.
1: So,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2: 그러네요. 그렇죠?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Okay?
2: 네.
1: You can't just run away.
2: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give up.
2: You can't just give up.
1: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2: 네.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그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2: 그죠? 속상할 수 있어요.
1: 자,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2: 맞아요.
1: 영원히 아기죠, 뭐.
2: 엄마 눈에는

0: 지금 41살 저도
1: 그럼요,
0: 애기더라고요.
1: 베이비죠.
0: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1: 아하.
0: You are 아직이니까
1: 일단은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0: your
1: 그렇죠?
0: baby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1: Yes.
0: Until 할게요. 아직도.
1: 오.
0: 아직도 애기다.
1: 아.
0: 예.
1: 네, 저는
0: 그리고 우리 선생님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1: 아, 끊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겐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0: 예?
1: 아니라
0: 어? 어?
1: still a
0: 아!
1: baby. Until 뭐예요? Until 언제?
0: 까지!
1: 그렇죠.
0: 아, 맞다! 아,
1: 넌 까지 아기야. 이상하잖아요.
0: 이상하네요.
1: Right, so
0: 예.
1: still이라고 하면 여전히
0: Dear baby.
1: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때그 still, 그거는 stea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0: 그쵸.
1: 얘는 입 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0: 음흠.
1: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0: Still, still.
1: Still, al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0: To.
1: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 주시고요.
0: 네.
1: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0: 없다.
1: 그때는 없어요.
0: 네.
1: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To me, you are just a
1: 그렇죠.
0: baby.
1: Like, to me, you're just a baby.
0: 아.
1: Al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0: 맞습니다.
1: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0: She's like a sister
1: 나에게?
0: to me.
1: Perfect.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 줄수 있죠.
0: 네.
1: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쟤는 뒤에 가니까 comma
0: 없어요.
1: 없어요.
0: 아하.
1: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0: To me, you are just a baby.
1: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0: She's like a sister to
1: That's
0: me.
1: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막 이런 느낌이
0: 맞아요.
1: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1: 자, 이랬을 때, 아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것 같고.
0: 그죠.
1: 근데, 아,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게 뭐
0: 야.
1: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0: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예요.
1: 이게 돌아서.
0: 그쵸.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1: 갖고 있대네요.
0: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1: 그러네요.
0: 근데 입을 게
1: 해석은.
0: 없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I have nothing.
1: Nothing.
0: Nothing이겠네요.
1: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0: 오,
1: 영어에서.
0: 나는 없어.
1: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0: 입을 것이 없다.
1: Okay.
0: Oh, I have nothing to
1: Alright.
0: wear.
1: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Nothing else. 근데 nothing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1: Okay.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0: 다른
1: nothing의
0: 것.
1: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0: 네.
1: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0: 맞아요.
1: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0: 있는 것
1: 돼요.
0: 같은.
1: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그게 더 편하다,
1: Right,
0: 그죠?
1: right.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0: 네.
1: 왜냐하면 편하고 짧으니까.
0: 네.
1: 근데 다른 것이

0: 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0: 그렇죠.
1: 거.
0: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0: That's
1: 거니까.
0: right. So
1: Nothing else.
0: el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것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here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뭐할게 없다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이렇게
1: 네.
0: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딴거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러면서 딴건 뭔가 할게 없어.
1: Okay.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do를 쓴 거예요.
1: 오.
0: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1: 나
0: 있겠습니다.
1: 뭐할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넌할 일이 없니? 너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1: 다른
0: 겁니다.
1: 거할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입고 다녀야
1: 그렇지.
0: 되는데,
1: 놀러
0: 그래서,
1: 가야 되는
0: That's
1: 건데.
0: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0: Do you have anything else를 넣어볼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0: 동사.
1: Where?
0: 입을 거? 그걸 써야죠.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1: 그쵸,
0: 아예 말이
1: 그쵸.
0: 안 돼요.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1: Anything
0: 다음에
1: else?
0: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1: Where?
0: to where?
1: To
0: Yes.
1: where?
0: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1: 네.
0: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얘 대신에 anything else? 뭐라도
1: 그래서
0: 다른
1: to
0: 거?
1: where이.
0: That's right. 그걸로 바꾼 것뿐입니다. Okay? So 이런
1: 네.
0: 식이 될 수가 있겠죠.
1: 아우.
0: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Alright, there you go.
1: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0: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때문에. 자,
1: 예.
0: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here 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둘다 입다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1: 해석을 그렇게 하죠,
0: 네,
1: 우리가?
0: 앞으로
1: 네.
0: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here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1: 입은 상태.
0: 상태. 저 찍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 네.
0: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이에요. Put on은 zipper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 네.
0: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1: 우리 엄마 또
0: 옷장을
1: 멘트,
0: 확 열심히
1: 아이구야.
0: 열어.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1: 혹시 옷장 열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0: 조심스럽게 한것 같긴
1: 아,
0: 한데,
1: 그래요? 아,
0: 네네.
1: 그럼 많이 업셋은
0: 아,
1: 아니시네요.
0: 예.
1: 네.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0: 옷으로.
1: 예.
0: 풀이 뭐예요?
1: 풀 가득 차다.
0: Yes.
1: 가득 찬. 네.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ES까지 할게요.
0: 왜 이래? 너의 클로젯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1: 예.
0: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

0: 그러니까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1: 어려워요.
0: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1: 진짜요?
0: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1: 그죠.
0: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So, close, close 해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1: 그
0: 없으니까요.
1: close the door 할 때 close랑 조금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헷갈리네요.
0: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Full of
1: close,
0: clothes 이런
1: close.
0: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 영어로 뭐라고요?
1: closet.
0: Closet,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찍어서
1: close.
0: 얘를 입모양 벌리고
1: closet.
0: 먼저 Closet 이렇게.
1: 아하.
0: 자, 두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1: closet.
0: 오,
1: closet.
0: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se로 가득 차 있다.
1: 예.
0: 아마 학창 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 Be full of.
0: Yeah,
1: 너무
0: see? I
1: 외웠었어요.
0: told you.
1: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하지만
1: 예.
0: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1: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Be full of만.
0: Right.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1: Something.
0: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우, 이거 있잖아요.
1: 어.
0: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자,
1: 아우.
0: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0: surprises.
1: 예.
0: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1: Life is full of
0: surprises.
1: surprises.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예.
0: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1: 상자.
0: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1: 참
0: 같은데요.
1: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0: Something like that.
1: 잘했어요.
0: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1: 오.
0: 항상 으악! 이래요.
1: Like me.
0: Yeah.
1: Yeah. She is full of energy.
0: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1: Life is full of surprises.
0: She is full of energy.
1: She is full of energy.
0: 아, 그리고 참고로요.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데이터 with, 들어본 적 있죠?
1: 저 너무
0: 보통 그래요.
1: 들어봤죠.
0: full of, 동의어, filled with, 막 이렇게
1: 그렇죠.
0: 암기하시는 분들
1: 요거
0: 많아요.
1: 100번 썼으면 요거 한 50번 썼어요.
0: 맞습니다.
1: 예, 썼습니다.
0: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1: 네.
0: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1: 아하.
0: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래스에 물이 차 있다.
1: 네.
0: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1: 네.
0: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 넣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런 거좀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 예.
0: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좀
1: 맞아요.
0: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hey come on come on come on
1: 컴온. 예.
0: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참 커먼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0: 맞아요.
1: 꾸며주는
0: 실제로
1: 느낌이
0: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1: 그쵸?
0: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1: 네.
0: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1: 아.
0: 혹은 come on 서둘러 let's
1: 그런
0: go 이런
1: 느낌.
0: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1: Come here가 오히려
0: 그렇죠.
1: 이리
0: 오라는
1: 와.
0: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형.
1: 네.
0: 억양을 살려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You can't just say no.
0: That's right. You can't just say no.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1: You can't just run away.
0: That's right.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ive up.
0: Give up.
1: Ye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갑니다.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Oh. But I 금서.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To wear? 읽어볼게요.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3: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3: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0: 그렇습니다. 입니다.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그래서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네, welcome to the show. And in today's show,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please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네, 면접. Job interview, English interview에서 이거 work experience 어떤 경험이 있고, 네 직장 어떤 직장을 다녔고, 네 뭐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럴 때, I don't know 그러면 안 되죠. So let's see what answer I've prepared for today. 저는 창고 재고를 담당했습니다.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Alright, 자, 요새 이렇게 운영, 이렇게 서비스, 이 그 택배, foreign company, 해외 이렇게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yeah, we're talking about like warehouse inventory and stuff like that. Alright,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자, 저는 창고 재고를 담당했습니다. So, to be in charge of something means 담당하는 거죠. So, 책임자. Yeah, you are responsible for doing certain things. 자, warehouse inventory. Warehouse inventory. Inventory는 창고. 네, 재고, 재고. 네.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네. 어떤 회사에서도 다양한 일이 많잖아요. 뭐 수입 아니면 수출할 때 뭐 배달 and you know like 이 트럭도 있고 뭐 재고도 있고 또 판매하고 박스하고 you know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can do. So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So this is how they got their foot in the door. 네, 일단은 truck driver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간 거예요. So start out는 시작을 하는데 이 start out as가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특히 직장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Alright. So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How do we say this? Then I work.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혹은 다른 일로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끝에 바로 thank you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thank you 뒤에 고마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를 fo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thank you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감사함을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thank you 라는 것이 입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 대상을 다른 사람들을 넣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 제가 어떤 대상에게 감사해요 라고 이 어순구조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지칭해서 thank you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I 라는 주어를 많이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thank you 뒤에 for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아홉 번째 시간에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요 thank you for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이었다면 그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고마운 일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이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신의 우려,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라는 거를 concern이라고 얘기를 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해서 우려 혹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Thank you for your concer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Good work, good job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당신의 일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로 고생

0: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k.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Great job. 혹은 뭐 good job.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good job, great job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약간 여러분 상대방과 동등한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는 good job, great job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공손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라는 거 혹은 협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요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협조라는 거는요, 바로 coope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앞에 붙은 이 CO는요, 서로라는 그 each other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operatio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cooperation이지 cooperation이 아니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해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어떤 의미겠어요? 그쵸? 다른 일들이 막 있을 때, 아, 네, 제가 그런 부분들 이제 배려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 네, 협조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들. 혹은 여러분 이제 협조해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경찰, 이제 policeman들이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Thank you 뒤에 이제 뭐를 붙인다? 그쵸? for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 이제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해서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일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ebs.co.kr 들어가셔가지고 아홉 번째 강의에 Thank you for ing를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원어민 음성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1: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time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는요,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한번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I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한 명인 경우, 혹은 이게 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쵸? 그냥 땡큐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we thank you for 무엇?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저희는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요렇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your time. 요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thank you for your time. 요렇게도 구체적으로 주어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는요, 뒤에 as always를 넣어서 항상이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무엇? As always, 항상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로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라고 얘기를 해서 As always, 항상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단순하게 땡큐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그죠. 어떤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얘기를 하는 거, 명사 형태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씩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생각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자신감의 변화도 함께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실 건가요? 도전,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시고요. 결과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중간 과정을 차근차근 느껴보시면 또 재미가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Okay, so are you ready? 가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Alright,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또 영어로 뭐지? 주인이 직접 그것을 치워야 된다. 우리가 뭐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표지판에 혹은 팻말에 써있는 그러한, 그렇죠, 안내판 문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배설물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잖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간단합니다. Please. 이거죠.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엄마 이거 줘 라고 할 때, 그렇죠, Honey, where's the magic word? 너의 마법의 단어는 어딨니? 그럴 때 please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손함에 대한 표시. 가장 쉬운 단어가 please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나왔던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예,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거는요, 여기 나온 네 가지의 문장을 보고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청소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clean이죠. 거기다가 please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예, please clean it. 무엇이 대상이 있으면 걔를 청소해 주세요. 물론 clean it please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거 적어도 3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말을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please, 이거 뭐예요? 그렇죠, forgive me. 됐죠? Please forgive me. Forgive me. 그래서 give, forgiv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뭐 다 아시겠죠? Help me. Help me. Help.

me. 됐죠? 자, 그래서 help me라고 안 들리고요. help 이렇게 할 때 누가 옆을 딱 찔렀어요. 그래서 help, 예, help me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저를 믿어주세요. 자, believe죠. 그래서 예, please believe me. 예, 이건 리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원래 발음은 사전을 찾아보면 believe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리를 강조하려면 앞에 있는 비 소리를 크게 하면 비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소리라면 그 뒤에 거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believe 마치 believe처럼 들리죠. 액센트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네 가지고요. 여기 보고 하지 마시고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당연히 직접 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해 주세요. Your turn. 네, please clean i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한 거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your turn. 그렇죠. Please forgive me.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도와주세요, 나를. Your turn. 네, please help me.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나를 믿어주세요. 해서 믿다. 나를 딱 믿는 거죠. 예, 네, 바로 your turn. Believe me. Believe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걸 가지고 좀 더 한번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이죠. Okay,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step 2.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주세요. 자, 요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생각보다 쉽죠. Please, clean이잖아요. Clean. 예, 그런데 다 치우다가 바로 뭘까요? Up이에요. Up. UP. 물을, 그쵸. 잔에 따르면 그게 쭉 올라가면서 물이 꽉 차잖아요. 컵이나 잔에요. 그래서 up이 쓰이면 전부 다 깨끗하게 무엇인가 정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please clean up. 예, 근데 뭘? 배설물은 뭘까? 배설물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 이게 공공 표지판. 안내판에 써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가 지나가면 그 뒤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after your pet 이게 써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Please clean up after your pet. 되게 쉽죠? 아니면 after your dog. 뭐 동물의 그런 종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clean up 대신에 pick up이라고 쓰셔도 돼요. P-I-C-K 에서 please pick up 주워주세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After your p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장면 떠오르시고요. 자, 그 다음 거는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까지는요. Please forgive me.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For가 나와요. 그래서 for what I said.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for what I did 이렇게 바꾸시면 아, forgive 사람 for라는 느낌이 드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forgive me for what I said. 맨 마지막, 면접 보는 거 좀 도와주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도와주세요 뭐였어요? Please help me. 발음도 help me 되셨죠? 얘는 뭐가 쓰일까요? 면접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interview. 근데 직장이니까 job interview. 그래서 바로 with가 씁니다. With my job intervie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 help는 with, forgive는 for. 됐죠, 여러분? Please help me with my job interview. 자, 애완동물의 배설물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는 거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치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은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법이잖아요.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Please 쓰셔서요. Clean up after your pet. 그랬더니 당연히 of course is the law. 그렇죠? Of course is the law.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는 예, 그런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기 방문하셔서 많이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0: I wonder,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on Elmo's trike go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